존중받는 시대지만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오랜 역사의 민족이라는 것. 그 자부심을 새삼갖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가을이 열리고 황금 연휴가 열리는 이 주말.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마음도 그 사랑의 한 뿌리를 향해 따뜻하게 이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10월 3일 개천절 10월의 첫 주말이 행복한 황금 연휴로 열렸네요. 첫 곡은 미스터 블루 스카이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눈빛 수녀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와 나라의 시작을 되새기는 하늘이 열린 날 바로 개천절입니다. 요즘은 뭐 K-POP이니 K-드라마, K-푸드까지 온갖 K자가 붙은 것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 역사, 우리 뿌리만큼 자랑스러운 K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천절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의 황금 연휴를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두고두고 추억으로 소환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가을날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P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여행 떠나는 시간. 광고에 이어서 신영원의 터 들으시고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 할게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10월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눈부시고 좋기를 바라면서 노래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음악

알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추억의 올드팝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화 음악 주제가까지 외국 가수들의 목소리로 듣던 명곡들을 우리 가수들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원곡의 매력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가수마다 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들려주잖아요. 유명한 팝송을 우리 가수들의 목소리로 만나는 것도 음악을 듣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곡은요, 1960년대 브라더스 포의 버전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명곡이죠. 성시경이 부른 Try to Remember. 원래는 1960년 발표된 뮤지컬 판타스틱스에서 등장한 노래인데요. 기억해보세요, 그 시절의 9월을 이라는 노랫말처럼 풋풋했던 시절과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성시경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성시경 Try to Remember.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 참 좋은 오늘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우리 가수들이 부른 팝 명곡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반세기 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달콤한 팝 발라드 두 곡을 우리 가수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먼저 파페라 테너 이명주가 부른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진 황홀함을 노래한 이 노래는요.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명곡이자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져오는 결혼식 축가입니다. 이어서 호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다미가 카펜터스의 1970년 넘버원 히트곡 Close to You. 이 노래는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괜히 그 사람 곁에 더 있고 싶어지는 마음. 이 노래에 그런 사랑의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이명주 Can't Help Falling in Love, 임다미 Close to You. 이번에는요, R&B와 힙합으로 새롭게 만나는 추억의 올드팝 두 곡입니다. 먼저 비지스의 1977년 명곡 How to Be Your Love, 남성 듀오 진우션의 버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성 듀오 타샤니가 부른 More Than I Can Say. 이 노래는 1960년 미국의 그룹 크리켓츠가 발표했고요. 유 바비비와 레오 세일의 버전으로도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진우션의 노래도 그렇고 타샤니의 곡도 익숙한 멜로디에 감각적인 R&B 힙합 사운드가 더해졌죠. 우리말과 영화가 번갈아 부르는 그 구성도 재미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올드팝이 힙합과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Like this.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타샤니 More Than I Can Say.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우리 가수들이 부른 팝 명곡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죠.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진한 감성을 가진 팝 명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범수가 부른 You Needed Me. 캐나다 가수 앤 머레이를 대표하는 히트곡이죠. 누군가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건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담고 있습니다. 김범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원곡의 따뜻한 정서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어서 소양이 부른 돈 맥클린의 명곡이죠. 빈센트.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로 아름답지만요. 어딘가 쓸쓸한 정서가 함께 흐릅니다. 소양의 폭넓은 음역과 섬세한 표현력이 더해지면서 곡이 가진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한층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오래 남는 명곡들 함께 하시죠.

김범수, 유니디디미, 소양, 빈센트. 이번에는요, 영어와 함께 기억되는 팝 명곡입니다. R&B 디바 박정현이 부른 Against All Odds. 필 콜린스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른 이 노래는요, 1984년 영화 Against All Odds의 주제가로 발표됐고요. 이후 머라이어 캐리와 웨스트라이프의 듀엣 버전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죠. 박정현은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그리고 힘있는 보컬로 이별의 아픔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박정현의 Against All Odds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현 Against All Us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과 함께 전 세계인의 기억에 남는 노래 My Heart Will Go On까지 듣고 왔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른 원곡은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페라 그룹 프레스텔라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네 명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풍성한 하모니, 웅장하고 클래시컬한 색채가 더해지면서 또 다른 매력을 전해주고 있었네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수들의 목소리로 다시 만나는 팝 명곡들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수들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노래들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죠. 언어도 문화도 다른 노래지만 우리식으로 소화한 이 창의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개천절 오늘의 의미를 또 생각해보면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며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저마다의 또 다른 방식으로 빛을 내고 있다는 것. 오늘 들은 노래들처럼요. 끝곡은요. 아이유 스트로베리 문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황금 연휴 첫날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소녀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빛소녀의 마음술래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CPBC FM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여러분은 만약 오페라 한 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세요?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 오래된 추억,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의 삶을 오페라로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인데요. 메시앙이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선택한 사람, 새와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성인. 메시앙은 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성 프란치스코를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요?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메시앙은 과연 어떤 순간들을 발견했고 그 순간들은 어떻게 음악이 됐을까요?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가면서 한 사람의 삶과 신앙, 그가 마주했던 인간적인 순간들이 어떻게 거대한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PBC FM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2026년 올해 교회는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맞아 특별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2027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희년 기간에 특별히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함께 돌아보도록 초대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800년 전 한 사람의 삶을 음악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800년의 시간을 건너온 프란치스코의 삶을 특별히 메시앙의 오페라를 통해 함께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작은 형제회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 평화를 빕니다.
1: 네, 평화를 빕니다. 자, 오늘 음악적인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실 강대명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오늘 같이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올해가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이라 신부님도 평소보다 훨씬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특별히 이번 800주년 맞이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작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신지, 또 이번 800주년 맞는 마음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사실 저는 여생을 조용히 지내려고 강화도 숨영성센터라는 곳에 갔는데
1: 네.
2: 올해가 이제 프란치스코 파스카 800주년이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 기념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이 교황님이 올해를 그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으로다가 선포하실 줄 몰랐어요. 프란치스칸들이 뭐 800주년에 뭐 특별히 지내는 거는 당연한데 전 교회가 이렇게 특별 희년으로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가 전례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런 문화보금화적으로는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좀 뮤지컬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죠.
1: 네. 그 첫 막 벌써 기대가 됩니다.
2: 네.
1: 그러면 이제 작곡가님은 요즘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또 제속 프란치스칸 양성 과정도 참여 중이라고 들었어요.
3: 네. 저는 이제 제속 프란치스칸 이제 그 종신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4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마지막 4년째인 6위 서약반 네, 지금 현재 공부를 열심히 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음악가기도 하기 때문에 워낙에 제가 좋아하던 작곡가인 네. 올리비에 메시앙의 작품이 있어가지고 아 선종 800주년을 맞아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음악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에 이렇게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1: 네, 네 오늘 함께하는 2시간 동안 좋은 내용들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작품부터 알아볼까요? 작곡가님, 이 작품 처음 접하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먼저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세기를 정말 대표하는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클래식 씬에서는 그렇게 많이 연주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연주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연주가 많이 되는 훌륭한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 작곡가의 특징이
1: 네.
3: 일단은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1975년도에 파리 오페라에서 이제 오페라 작곡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이야기로 오페라를 쓸 수 있을까 네. 했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성인이 누굴까를 떠올렸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떠올랐고 아 이분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8년 동안 밤낮으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1: 와.
3: 네, 그래서 83년도에 작품을 마쳐서 이게 이제 파리에서 초연되었고요. 이 오페라는 3막 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가지의 이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려 4시간 30분 정도 되는 길이 어마어마한 네. 길입니다. 1막과 2막 사이에 또 인터미션, 또 2막과 3막 사이에 인터미션까지 한다면 실제 공연은 거의 6시간에 걸쳐서 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 네. 와, 연주 시간만 4시간이 넘는다. 굉장히 긴 오페라인데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연대기처럼 흘러가는 작품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3: 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뭐 탄생, 뭐 유년기, 뭐 그러고 말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극본도 메시앙이 직접 썼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딱 정말 액기스로 8장면을 네. 골라서 3막 8장의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8년의 시간이 걸린 3막 8장의 이야기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막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1막 첫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3: 네, 1막 1장의 제목은 라크로아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여기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완전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순환을 그리고 고통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1: 기쁨에 뭐 슬픔이나 고난이 포함되면 기쁨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곤 하는데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완전한 기쁨은 우리의 일반인들의 기쁨과는 좀 다른 의미인가 봐요, 신부님.
2: 그런 기쁨을 넘어서야지만 완전한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 그러면 좀 네. 소유의 기쁨.
1: 그렇죠.
2: 반대로 슬픔은 이제 상실의 슬픔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얻을 때 기쁘고 잃을 때 슬픈 것이 보통이어서 그래서 소유의 기쁨, 성취의 기쁨, 뭐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성취의 기쁨,
1: 네.
2: 또 만남, 사랑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기쁨인데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반대의 상황일지라도 기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내쳐졌을 때 우리가 내쳐졌을 때 그때도 기뻐야 되고 이런 걸 다 잃었을 때도 기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참되고 안전한 기쁨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프란치스코가 겪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프란치스코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파리 대학 교수들, 왕들들, 뭐 이런 귀족들, 뭐 이런 사람 다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들어와서 프란치스코를 내쳐요.

0: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수도회가 커지면서 프란스코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프란스코가 총장직에서 물러나요.
1: 네.
0: 창설자인데도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그때 그런 걸 거치면서 프란스코는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이제 네. 새로운 기쁨, 안전한 기쁨을 이렇게 이제는 찾아가요. 이 수도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이 수도회 누가 세웠냐? 네가 세웠냐? 내가 세웠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다 내려놓고 놓으면서 이제 하느님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소유한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잃어도 이제 기쁠 수 있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서 이 얘기를 레오에게 해준 것이죠.
1: 프란치스코의 완전한 기쁨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인간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어떠한 단계의 기쁨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이 완전한 기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일막. 이 일막에서는 어떤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떤 음악적 특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2: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999년도에 아놀드 쉔베르크 콰이어 그리고 또 할레 오케스트라 그리고 켄트 나가노 지휘의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이 CD도 무려 4장으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네, 일막 1장에서 소개해드릴 음원은 네, 실스메 아 플레부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사실 곡 제목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의 첫 줄이 이제 제목처럼 된 건데요.
1: 네.
2: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가 완전한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까지의 장면을 네. 이제 음악으로 만든 겁니다. 전통적인 오페라에서 이렇게 아리아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고요.
1: 네.
2: 그리고 이게 프랑스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딱 들으면서 이 가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딱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 La joie parfaite 그러니까 완벽한 기쁨이라는 그 부분을 딱 노래하는 데서는 불어를 몰라도 딱 그 부분만 딱 귀에 잘 꽂힐 정도로 그 부분을 정말 아주 억양이라던가 이런 뉘앙스들을 정말 잘 살려서 네. 노래를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을 꼭 1장에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아주 귀를 기울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1막 1장 십자가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베이스 바리톤 조제 반담 프란치스코 역이고요. 지휘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올리비에 메시앙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1막 1장 십자가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베이스 바리톤 프란치스코 역의 호세 반담, 지휘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신부님 이렇게 곡 잠깐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성 프란치스코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1: 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 부자였고 또 재능이 많았어요.
0: 네.
1: 음악적 재능도 많았고 또 장사 수완도 자기 아버지보다도 좋았고 그다음에 성격이 무진장 좋아서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 중에서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그랬고 또 심성도 사계적이면서도 따뜻했고 부족한 것 한 가지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었다는 것 외에는 부족한 것이 이제 없었던 젊은인데 그게 이제 스무 살 때서부터 이제 격변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뭐 전쟁에 참전하고 패전에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

0: 후유증으로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정도로 다 그렇게 아팠고, 그렇지만 다시 또 그 야망, 아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제 귀족이 아니라는 거에 따라 했는데,
1: 네, 신분이 없다.
0: 예, 신분이. 그래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유일한 신분 상승 기회는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는 거.
1: 네.
0: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전쟁터에 이제 2차로 나갔고, 가다가 하느님께서 직접, 그래서 너는 주인을 섬길 거냐, 세상을 섬길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종을 섬길 거냐,
1: 네.
0: 이런 질문을 받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여정이 시작되죠.
1: 네.
0: 성 다미아노라는 그 성당의 십자가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이런 사명도 받고, 또 나병 환자를 만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하느님 체험이 점점 더 깊어지고,
1: 네.
0: 마지막에는 저 오상을 받은 채로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생을 마감한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회개 이전과 이후의 프란체스코의 모습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저 같아도 이제 부자의 사회성도 좋고 장사 소환도 좋고 이러면 나만을 위한 삶을 꿈꿨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느님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걸까요?
0: 묘하게도 프란스코는 그때를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회개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 네.
0: 나병 환자와의 만남, 그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결정적인
1: 네.
0: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게 또 시점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아마 조금 후에 또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삶이 달라졌다는 건또 여러 가지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딱 생각하기에는 삶의 기준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맞아요. 이거를 프란스코는 맛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맛있던 것이 이제는 별로 맛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전에는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1: 네.
0: 그렇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나 혼자 만나는 것이, 그다음에 술 먹고 노는 것이 즐거웠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1: 네, 맛의 변화. 조금 전 말했던 완전한 기쁨과도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0: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한 기쁨으로도 나가죠,
1: 네.
0: 프란스코가.
1: 좋습니다. 그럼 일막의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2: 네, 이 장의 제목은 Le Lord, 찬미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제 수도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이제
1: 네.
2: 수도원에서 형제들과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1: 네.
2: 찬미를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퇴장을 한 다음에 프란치스코가 이제 자기만의 기도를 또 드려요.
1: 네.
2: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또 추한 것들, 그런 것도
1: 그렇죠.
2: 만드셨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 네.
2: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제가 용기를 내서 나병 환자를 사랑할 수 있게
1: 네.
2: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렇게 기도를 청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프란체스코의 개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장면의 음악에서는 어떤 부분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오뚜아 뚜아키아 페르땅,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여라는 그런 또 기도의 첫 줄로 시작하는 곡인데요. 이 곡도 역시 프란치스코의 솔로 곡인데, 찬미로 시작해서 두려움을 고백하고,
1: 네.
2: 그다음에 나병 환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데, 음악이 변하는 과정도 참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이 음악에는 또 공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1: 네.
2: 찬미할 때는 아딱 내가 가사를 모르더라도 이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구나라고 딱 느껴지고요. 또 이렇게 잠깐 텀이 있다가 뭔가 갑자기 음악이 조금 어두워지면은, 아, 이것은 지금 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라고, 가사를 모르더라도, 뜻을
1: 네.
2: 모르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세뉴에, 세뉴에, 나의 주님, 이렇게 주님께 딱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때는 아, 이제 나병 환자를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음악이 변하는 거를 내용이 변할 때마다 음악도 같이 변하는 것을 같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분위기를 통해서 이 장면이 지금 두려움을 고백하는 순간인지 극복해달라고 기도를 청하는 장면인지 느껴보면서 한번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1막 2장 찬미 기도 중 오 당신 시간을 만드신 당신 역시 베이스 바리톤 프란체스코 역의 호세 반담 켄트 나가노의 지휘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올리비에 메시앵 오페라 아실시의 성 프란치스코 1마기장 찬미기도 중 오 당신 시간을 만드신 당신 이 부분 듣고 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이 두려움을 만나게 해달라 극복하게 해달라 청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어요. 이제 1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과정이 나오겠죠?
1: 프란치스코가 직접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나고 또 입맞춤하는 바로 장면입니다.
0: 네.
1: 3장의 제목이 르 베세오 르 프레 나병 환자에게 입맞춤이라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원 이거든요.
0: 네.
1: 그 나병 환자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굉장히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러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신경질적으로도 네.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0: 네.
1: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이런 상황인지 아니? 근데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가 나타나서 당연히 아직까지는 무섭지만
0: 네.
1: 네, 다가가서 평화를 빕니다. 인사를 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또 그때 또 천사가 등장을 해서 너의 마음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위로를 해줍니다.
0: 네.
1: 그래서 용기를 얻은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안아주고 또 입맞춤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프란치스코가 정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병 환자가 조금 더 프란치스코를 향한다 하면은 살짝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장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용기를 얻어서
0: 네.
1: 나중에는 이제 뒤로 가서 또 안아주고 또 이 오페라상에서는 또 이게 입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뭐 입을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마치 진짜 안아주고 이렇게 하나 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되거든요.
0: 네.
1: 그러고 나서 또 정말 기적적으로 그 나병 환자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정말 그 기쁨에 겨운 그런 춤을 추는 장면으로 구성된 3장입니다.
0: 완전한 극복을 이뤄내네요. 정말로. 프란치스코가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고백했던 게 이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그럼 신부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2: 가장 가난한 사람. 이게 가난하다는 말보다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려고 들지를 않았던
0: 네.
2: 이런
0: 모두가 피했던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가장 낮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네요.
2: 네.
0: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모두가 피하는 그런 사람에게 프란체스코가 직접 다가가게 되죠.
2: 실은 안 다가갔죠.
0: 처음에는
2: 처음에는
0: 두려웠으니까요.
2: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프로세게면 좋은 것은 무장 좋아하고 싫은 것은 아주 싫어하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강하고 너무나 싫으면은 만날까 두렵죠.
0: 그렇죠.
2: 근데 이 뭐 여러 가지 프란치스코에게 싫은 것이 있었지만
0: 나병 환자들
2: 나병 환자는 그 싫은 것 중에서 가장 싫어했고 그래서 만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데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에서 만나게 돼요.
0: 아 직접 다가간 건 아니군요.
2: 처음에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도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만나게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내가 껴안겠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납니다.
0: 네.
2: 힘을 주세요.
0: 도와주세요.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껴안게 됐는데 용기가 생겨서 기도의 결과로 다 용기가 생겨서 껴안게 됐는데 끝나고 난 껴안고 난 다음에 각자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나 환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프란치스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나 환자가 곧 예수님이구나.
0: 아, 환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온 예수님이구나.
2: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나한테.
0: 네.
2: 내가 그런데 피했구나. 이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 내가 두려워하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을 피할 때 그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지.
0: 네.
2: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다 바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0: 네.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려운 것은 저희도 마주하기가 싫은 법이잖아요.
2: 아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거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시대를 감성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
0: 그렇죠.
2: 좋은 것을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해.
0: 싫은 거는 너무
2: 싫은 것은
0: 싫어해.
2: 너무 싫어하고 그 너무 싫기 때문에 두려워. 아. 그리고 고통이 더 커.
0: 그게 같은 감정이군요.
2: 이 감성 시대에 프란스코가 나한자를 만났다는 것은 단지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을 껴안았다는 건 넘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나의 좋고 싫은 것을 넘어섰어요. 이 체험을 통해서 프란스코에게는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어요.
0: 네.
2: 이런 경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0: 네. 이제.
2: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껴안는 것이 되겠지만
0: 네.
2: 가난한 자를 껴안는 것이지만 프란스코 내면적으로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자기를 좋고 싫은 것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다가 변모하게 된 거지.
0: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 정말이에요.
0: 또 제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 사람은 없는지 또 생각해 보면서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2: 바로 지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내 옆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직면해야 돼. 무진장 큰 도전이에요 우리한테 이걸
0: 그렇죠.
2: 이 의미를 한다면.
0: 쉽지 않죠. 좋습니다. 그럼 작곡가님 이 장면을 메시앙은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1: 네. 제가 소개해드릴 또 음악은요. 르프레 똥꾀르 따큐스. 나병 환자여 너의 마음을 책망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해주는 말이거든요.
0: 네.
1: 소프라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고요. 나병 환자는 굉장히 거칠게 네. 신경질적으로 또 반응을 하고 또 프란치스코는 용기를 내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0: 네.
1: 천사의 음성을 위로를 해주고
0: 네.
1: 천사의 음성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자 그럼 이 곡 듣고 올게요.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1막 3장 나병 환자에게 입맞춤 중 나병 환자여 네 마음이 너를 고발한다. 소프라노 천사 역의 돈 업쇼 나병 환자 역의 테너 크리스 메릿 프란치스코 역의 베이스 바리톤 호세 반담 지휘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1막 3장 나병 환자에게 입맞춤 중 나병 환자여 네 마음이 너를 고발한다 이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2막으로 넘어가 보려고요. 1막에서 프란체스코가 사람과의 관계 속의 변화를 경험한 내용을 다뤘다면 2막에서는 조금 다른 세계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2막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나요?
1: 네, 2막에서는 이제 좀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2막의 첫 장면이 바로 랑기 보아야지, 그래서 여행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이제 여행객의 모습을 하고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수도원을 방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 오페라에서는 이제 관객들은 천사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네. 정말 날개가 달려 있고 천사의 모습을 하지만 그 극중 배우들은 여행객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서로 천사와 그 수도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노크가 천사다 보니까 좀 특별한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렇게 노크가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릴 수가 있는 거지? 하면서 네. 놀래면서 너무 이렇게 세게 두드리지 말고 천천히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칠 정도의 시간 동안 좀 기다리고 계세요. 뭔가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또 나중에는 천사가 전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러 왔는데 명상 중이라 제가 방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또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프란치스코를 만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수도원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가 만난 사람이 여행객이 아니라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느끼면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네.
0: 아리송하게 끝나는 그런 장면이군요. 신부님, 오페라에서 천사가 등장한다는 게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프란체스코의 삶에서 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2: 천사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또 하느님 뭐 대신이라 할까? 하느님의 그런 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네. 존재이고 그런 뭐 천사는 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0: 대신해주는 사람 전달자.
2: 그냥 뭐 착한 보통 그러면 천사 같다 그러면 착한 사람 그게 생각하는데
0: 선한 사람.
2: 그런 선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네. 하느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하느님 네.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0: 말씀의 전달자가 천사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정말 하루 종일 우린 뭐에 보고 듣고 있잖아요. 뭐 SNS, 휴대전화, 뉴스 듣고 볼 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작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럼 메시앙은 이 천사를 극 중에 어떻게 어떤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1: 네.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곡은 Give Prophet de la Sorte라는 곡입니다. 누가 이렇게 두드릴 수가 있는 거지?
0: 이렇게 큰 소리로.
1: 네. 굉장히 다소 폭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노크 스토리가 굉장히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합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천사의 노크 소리 그리고 또 형제들이 여행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메시앙의 어떤 의도가 이렇게 또 담겨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음악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노크 소리 이게 언제 우리가 은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정말 갑작스러운 이런 노크 소리로 우리에게 항상 찾아온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작곡가의 그런 숨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0: 노크 소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CPBC FM 성 프란체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오페라가 되다. 1부에서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메시앙은 그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오페라로 옮겨놓았는지 살펴봤습니다. 1막에서 완전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부터 기도, 그리고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프란치스코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하죠. 어쩌면 메시앙이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 변화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막에 들어서면서 프란치스코 앞에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천사는 프란치스코에게 무엇을 들려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들은 프란치스코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부에서는 천사가 들려주는 음악을 시작으로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 마침내 마지막 3막까지 메시앙이 음악으로 그려낸 프란치스코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럼 1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음악 한 곡 함께 듣겠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2막 4장 여행자 천사 중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천사 역의 소프라노 돈 업쇼, 마세오 역의 테너 존 알러, 지휘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삶에서 조금씩 새로운 길을 발견해 나갔던 것처럼 메시앙 역시 음악을 통해 한 인간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아주 깊고 섬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아시시의 작은 들판에 프란치스코가 서 있죠. 하늘을 올려다보고 새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800년 전의 어느 날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시간이 흐른 뒤 20세기의 한 작곡가가 그 장면을 음악으로 불러내죠. 올리비에 메시앙. 그가 평생 단 한 편 남긴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왜 메시앙은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골랐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프란치스코는 800년 전에 살았던 성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 노래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평화를 노래했던 사람. 메시앙의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프란치스코의 시대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프란치스코가 들었던 노래를 우리도 가만히 들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작은 목소리를 다시 듣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8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남는 또 하나의 질문.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메시앙의 유일한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그 마지막 여정을 지금 함께 들어봅니다.

0: 성 프란체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오페라가 되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님과 강대명 작곡가님과 함께 메시앙의 오페라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프란체스코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2막에서는 프란체스코 앞에 특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천사죠. 그럼 2막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우리말로 하면 음악가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작곡가님 이번에는 어떤 장면일까요?
1: 네, 2막 5장 랑 뮤지시앙 음악가 천사입니다. 프란체스코가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근데 그 천사가 이제 바이올린과 비슷한 그 고악기인 비올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주하는 음악이 정말 천상의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프란체스코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실신할 정도의 그 정도의 아름다움인데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 달려와서 네. 이제 프란체스코를 깨워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의식을 찾는 네.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형제들은 음악을 못 듣나요?
1: 네. 이제 실신한 프란체스코의 모습을 보고 네. 온 거고요. 프란체스코만 딱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느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아. 느끼면서 이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0: 와, 의식을 잃을 정도의 아름다움이라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신부님, 이 프란체스코만 들은 천사의 음악, 이 경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이것은 그 메시앙이 앞에서 천사가 여행하는 천사로 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프란체스코 말고 다른 형제들은 그 천사가 천사인 줄 몰랐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죠. 앞에서 제가 천사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존재라고 했는데 형제들은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앙은 프란체스코는 이제 그런 형제들과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프란체스코도 형제들보다 낫지만 이제 비슷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이런 사건이에요. 프란체스코가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거 실제적인 사건인데. 앞에서 제가 프란체스코의 그런 그 좌절, 고뇌의 그 시간이 있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앞에서. 그때 이 프란체스코는 정말 형제들로부터 반대를 이렇게 이제 받았을 때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네. 음악을 좋아하는 프란체스코가 그 당대 유명한 비올 연주자였던 그 형제로부터 한 곡을 이제 연주해 달라고 했을 때 그 형제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절을 받고서 이렇게 상심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네. 그때 프란체스코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나뭇가지 두 개를 가지고서 자기가 비오를 연주하는 것처럼 그 빠진 거예요. 맞아요. 말하자면 천사의 소리를 자기가 몸으로다가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네. 그걸 형제들이 봐요. 근데 메시앙은 그건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이 그 하느님의 소리에 탈혼하는 이런 경지를 체험하게 되면서 인간의 네.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부질없다. 그걸 받으려고 했던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게 여정이에요.
0: 변화의

0: 아니군요.
1: 그러니까 이 메시앙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하나의 여정인데 인간이 수없이 많은 이런 소리를 듣고 수없이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인간이에요. 프란스코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어요.
0: 네.
1: 그랬던 프란스코를 천사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0: 네.
1: 하느님께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그 여정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다른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더 깊이 들여,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관상한 결과로다가 더 높이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이제 이어지는 여정에서 이제는 프란스코는 새들을도 만나게 되고 십자가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고 어떤 나 혼자는 이미 만났고 어떤 이런 이렇게 그 더 넓게 이제 보게 되는 깊이에서 높이로 높이에서 넓게로 이렇게 이런 그런 그 가도록
0: 네.
1: 천사는 이 여정을 인도해 주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프란스코의 동료들처럼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천사가 있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고 뭐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실 때 우리는 그 말을 못 듣고 이렇게 내칠 수 있죠. 요즘 유튜브가 아주 그 우리의 그런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제 방해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유튜브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유튜브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 우리 초심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천사들을 통한
0: 네.
1: 그 천사들은 우리 안에 널려 있습니다.
0: 네.
1: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프란스코의 모범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뭐 거부당할 때나 이런 것을 이랬을 때 또 다른 유튜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느님께로 눈을 돌려야죠.
0: 기도해야죠.
1: 우선 내가 이렇게 이런 나이구나라는 것을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0: 네.
1: 그다음에 올려다보고 하느님을 올려다보고
0: 네.
1: 옆을 볼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옆을 보면은 그때는 괜찮아요. 이런 여정을 우리가 좀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음악을 들려주는 이 천사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마 이 우리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텐데 보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0: 더 많이 듣고 보려는 우리 시대에 더 깊게 또 높게 이어져서 더 넓게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천사의 경험 그러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1: 네.
0: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란치스코가 경험하는 이 초월적인 순간을 음악에선 어떻게 메시앙에 녹여냈을지 궁금해요.
2: 네,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요. Langues préparées à jouer de la viole 라는 제목인데요. 천사가 비오를 연주할 준비를 한다
0: 네.
2: 라고 하는 무대 지시어 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사가 직접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요.
0: 네.
2: 정말 그 비올을 짚고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0: 네.
2: 메시앙이 정말 이 천상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담도 많았을 것 같은데
0: 것
2: 이제 본인의 노하우를 잘 녹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곡에서 정말 특별한 게 옹드 마르뜨노라고 하는 20세기에 발명된 그런 전자악기를
0: 네.
2: 통해서 소리가 나오거든요.
0: 네.
2: 그때는 또 150명에 달하는 합창단들이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허밍으로 이렇게 딱 배경음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마치 분위기가 마치 정말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0: 네.
2: 와 이게 되게 뭔가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뭔가 황홀한 그런 느낌을 딱 나타내는 효과를 해주고요.
0: 네.
2: 이 옹드 마르뜨노라는 악기가 이 전자악기인데 뭔가 이렇게 딱 건반처럼 딱 누르는 게 아니라 특정 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무슨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딱 전자음향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주라던가 이런 걸 딱 떠올렸을 때 뭔가 띠용 띠용 약간 이렇게 뭔가 미끄러지는 듯한
0: 네.
2: 이런 소리를 내는데 사실 이게 비올이라는 악기에서도 우리가 음악에서 글리산도라고 해서 음을 이렇게 미끄러지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마치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천사가 날 또 화려하거든요. 또 날개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막 머리에 또 장식도 있고 금발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프란치스코에게 전해주는 그런 천상의 음악입니다.
0: 정말 숨막히는 기대감, 긴장 속에 신비로운 음악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2막 5장 음악가 천사 중 천사가 비오를 연주할 준비를 한다. 지휘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온데스 마르트노 잔 로리오의 연주입니다.

0: 올리비에 메시앙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마고장 음악가 천사 중 천사가 비오를 연주할 준비를 한다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성 프란치스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장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죠. 작품에서는 이 장면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1: 네, 2막 6장의 제목은 르페쇼 오아죠. 네, 새들에게 설교. 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피조물들, 자연과도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큰 나무에 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이제 새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를 창조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새들이 또 거기에 또 응답을 해요.
0: 찬미를 하네요.
1: 네. 이 음악에서도 막 정말 새들이 그런 찬미하는 그런 네.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음악은 특히나도 앞에서 천사도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과 새가 이렇게 소통하는 네. 장면까지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뭔가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장면이거든요.
0: 네.
1: 특별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올리비에 메시앙은 본인의 노하우를 또 이 곡에 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메시앙 본인이 네. 조류학자의 준하는 네. 그런 연구를 평생에 걸쳐 해온 음악가예요. 본인한테는 진짜 새 소리가 나에게는 진짜 음악인 것 같다라는 네. 말을 할 정도로 일상 중에 하나가 새 소리를 이렇게 딱 듣고 그걸 악보에다 옮겨 적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새 카탈로그, 그러니까 정말 새 도록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새들의 그런 노랫소리를 자기가 음악으로 이렇게 적는 실제 그런 음악도 이렇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새도 있었지 이런 새도 있었지 네. 하는 그 새 노래들을 다 이번 곡에 응용을 했었습니다.
0: 와, 본인의 노력의 산물이네요. 정말 네. 온 생애를 맞춰서 공부해온 네. 8년이란 시간이 왜 걸렸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이제 설교라 하면 들어야 할 인간도 충분히 많을 텐데 왜 프란치스코는 새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2: 예, 이 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에서 들은 그 첫 소명
0: 네.
2: 봐야 되고 또 정확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들은 그 소명이 뭐였냐면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네.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다. 그 여정 그것이 중요한데 이제 가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하느님의 집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처음에는 이 가서라는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0: 네.
2: 그리고 하느님의 집도 건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시시에 있는 그 허물어져가는 성당 세 개를 고쳤어요.
0: 네.
2: 근데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집이 성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하시 집안을 재건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시 집안.
0: 하느님의 집안.
2: 하느님의 집안. 그러니까 네. 하느님 공동체를 공동체가 지금 풍비박산 네. 내서 이렇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0: 네.
2: 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이 하느님의 집으로 모으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0: 네.
2: 처음 딱 떠오른 것이 이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을 가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요 교회 안으로 처음엔 갔다가 이제 교회 밖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확장돼 여정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0: 네.
2: 아까 프란치스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서 위로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가 교회 밖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더 새들에게까지 다른 피조물에게까지도 이 가는 것이 확장이에요.
0: 네.
2: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도 하시 집안의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는 것, 프란치스코 가는 것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을 일단은 모으는 것을 하고
0: 네.
2: 그다음에 모아서 같이 하느님께로 가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0: 네.
2: 자기 혼자만 하느님께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찬미도 같이 하자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여기서 이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유념해야 되냐면 아까 작곡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메시앙이 그 새들의 이런 그 소리를 체보했다 그랬잖아요.
0: 네.
2: 먼저 들었어요.
0: 네.
2: 설계부터 한 거 아니에요, 프란스크가.
0: 아, 먼저 듣기부터 한
2: 거. 그들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먼저 그들의 존재를 이 시끄럽다 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
0: 네.
2: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계한다는 것은 같이 참여하자 이런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참여하자.
0: 네.
2: 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0: 초대군요.
2: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설교가.
0: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하시 집안의 식구들 이 표현이 참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로 하느님의 집이 단지 성당뿐만이 아니듯이 하느님 집안 사람들 식구들에는 뭐 다른 종교 이슬람 이런 하느님의 다른 자녀들뿐만 아니라 새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이막 6장의 새들에게 설교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1: 네, 새들의 응답 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랑 콩세르 도아조. 그래서 새들의 대연주인데요.
0: 네.
1: 제목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새들이 과연 진짜 어떻게 응답을 하지?
0: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궁금한데 이 곡의 특징은 일단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1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클래식 공연장 가면은 좀 적게는 한 20명, 30명이 되고 좀 그래도 많다 싶으면 60명.
0: 네.
1: 근데 여기서는 무려 130명에 와. 달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니까
0: 네.
1: 정말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우리가 타악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효과를 이렇게 담당하는데 여기서는 뭐 실로폰이라든가 글로켄슈필이라든가 마림바라든가 이런 네. 타악기들을 사용해가지고 빠르고 아주 민첩하고 그런 소리들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당시 이걸 초연하려고 할 때 연습을 이제 단원들이 하는데 이제 지휘자가 이 부분이 딱 됐을 때 이거 연주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0: 네.
1: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해요.
0: 네.
1: 왜냐하면 온갖 새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게 악보로도 너무나도 70단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작곡을 하는 입장에서
0: 네.
1: 20단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벅차고 악보가 실제로 되게 커요.
0: 네.
1: 그리고 정말 제가 악보를 그런 오선지를 또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30단 정말 제가 뭐 유럽에 가서 한 40단짜리까지는 이렇게 한번 악보를 보았는데 조그맣게 막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70단 지휘자 입장에서도
0: 난감하네요.
1: 난감한데 정말 수개월간 거쳐가지고 계속 연습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를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0: 새들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했을지 이 부분 통해서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2막 6장 새들에게 설교 중 새들의 대합주 지휘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2막 6장 새들에게 설교 중 새들의 대합주 지휘의 켄트 나가노 할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와 정말 그 70선이 와 정말 엄청나네요. 여기저기서 소리들이 막
1: 네 정말 불규칙하고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새 소리인 것 같이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이게 타악기의 소리.
1: 네 타악기와 그리고 또 관악 목관악기 중에서도 고음을 내는 뭐 피콜로라던가 뭐 플룻 이런 악기들을 굉장히 짧게 뭐 스타카토라던가 그런 빠른 패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새들의 노랫소리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작가의 그 모든 노력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따라 프란체스코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면서 프란체스코는 조금씩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갔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만남의 끝에 프란체스코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이제 오페라의 마지막 3막으로 가봅니다. 앞에서는 프란체스코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만났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나요?
1: 3막 7장의 제목은 레스티그마트 오상입니다. 배경은 라 베르나 산인데요. 네, 이 안에 동굴에서 프란체스코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나타나고 또 다섯 개의 불빛이 프란체스코의 몸을 관통합니다.
0: 불빛이
1: 네. 네. 양손 그리고 양발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 이렇게 불빛이 비춰지는데 이게 바로 그 우리 다섯 상처 네, 오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극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0: 네.
1: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신부님 이 프란치스코에게 성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2: 단어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인미타시오 크리스티 라틴 말로 임미타시오 크리스티 영어로 말하면 imitation of Christ
0: 네.
2: 완전한 모방.
0: 모방
2: 완전한 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2: 오상

0: 상을 받을 때가 프란스코가 죽기 2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프란스코는 이미 너무나 병들이 많았어요.
1: 네.
0: 자기가 더살 거라고 생각 못 했고, 금방 죽을 거라 생각했고, 죽기 2년 전,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늘 가던 그 라베르나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두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할수 있는 한 똑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1: 네.
0: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는지 그 사랑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두 가지를 해요. 이 고통과 사랑,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빠시오예요. 빠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빠시오라는 말은 사랑과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보통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죠. 좋아서 사랑하는.
1: 네.
0: 근데 고통은 싫은 거잖아요. 내가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1: 네.
0: 싫어하는 것을 겪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좋아,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때는. 근데 고통이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할때 그것이 고통인데, 싫어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무릅쓰는 그 사랑을 갖다가 사랑 중에서 빠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야, 이것은. 고통을 무릅쓰는 사랑. 우리말로 하면 고통을 달게 받은, 감수하는,
1: 네.
0: 달게 받아들이는 이 사랑을 갖다가 빠시오라고 그러는데, 프란스코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빠시오를 꼼빠시오, 똑같이 달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은 평생의 기도일 거야, 프란스코.
1: 네.
0: 그때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일생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왔을 거고, 그 기도가 그때 이제 허락이 돼서 이제 오상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성흔, 성스러운 상처, 오상,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주세요. 똑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예수님은 모든 지체들의 총합이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의 고통도 같이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1: 그렇죠.
0: 없어요. 이해하는 것만큼, 느낀 것만큼 같이 하게 돼 있어. 꼼빠시오 하게 돼 있어요.
1: 네, 꼼빠시오하게 되어 있다. 산막 역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다가가는 느낌이 드네요. 산막 7장에서는 그럼 어떤 음악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Win Le Rouge et Violet en flamme toute la scène. 네, 제목부터 재밌는데요. 붉고 보랏빛의 빛이 무대 전체를 불태운다.
1: 이것도
2: 라고.
1: 지시어 같네요.
2: 네, 맞습니다. 이때는 정말 이 무대에 붉은 빛이 이렇게 무대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데요.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노크하던 소리 제가 꼭
1: 네.
2: 기억해 달라고 했었는데,
1: 엄청 큰 소리.
2: 네, 그 소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1: 여기군요.
2: 네, 바로 여기서 이 노크 소리가 여기서는 그 상처가 날때딱 나는 소리로서 재등장을 해요.
1: 네.
2: 그래서 그 아까 노크 소리를 들릴 때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총 5번의
2: 네,
1: 소리가 나나요?
2: 그렇고요. 또그 상처가 날 때마다 그 오페라 상에서는 조명이 딱 이렇게 딱 켜져요. 그래서 손에서 한쪽 손, 이렇게 또 양손에도 조명이 켜지고, 또 양발, 그리고 이렇게 5개의 빛이 오상을 딱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등장하거든요.
1: 오,
2: 네,
1: 네.
2: 프란치스코를 딱 부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실제 그리스도 역의 역할은 없어요. 그러니까
1: 네.
2: 다시 말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고요. 합창단, 그 150명에 달하는 합창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체를 합니다. 네. 그 오페라를 보면은 그 150명의 합창단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요.
1: 네.
2: 이렇게 수사복을 입고 있어서 마치
1: 감추고.
2: 얼굴에는 되게 검게 표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유령 같기도 할 정도로
1: 네.
2: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150명에 달하는 합창단이 프란치스코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또 응답을 하고요.
1: 네.
2: 또 다시 합창이 많은 이들이 나의 하늘나라를 원하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는 이는 적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가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1: 와, 150명의 합창단의 목소리로 표현한 이제 주님의 목소리. 네. 압도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함께 들어볼게요.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3막 7장 성흔 중 붉고 보랏빛의 빛이 무대 전체를 불태운다. 프란치스코 역의 베이스 바리톤 호세 반담, 지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 아누드 쇤페르크 합창단과 온데스 마르트노 잔 로리오입니다.

0: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3막 7장 성은 중 붉고 보랏빛의 빛이 무대 전체를 불태운다. 이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와, 엄청난 굉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들린 후에 갑자기 조용해지고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압도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프란치스코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신부님, 프란치스코는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나요?
1: 이로써 다 이렇다기보다는 다 할 것을 다 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0: 네.
1: 가면서 여정을 떠나면은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런 표시로 완전히 옷을 다 벗고서
0: 네.
1: 알몸으로다가 이제 뉘어지고 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재를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서 시편을 이제 그 우리가 장례식 때 듣는 시편을 읽어달라고 하고 요한의 순환기도 읽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작별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제 죽음이라는 이 자매를 만나게 되는 건데 죽음마저도 하느님의 집안의 자매 그래서 이제 자매 죽음이라 그래 자매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자매 죽음은 또한 하느님께로 이제 가는 넘어가는 그 이 다리이기도 해.
0: 네.
1: 그래서 아까 이 피조물들은 사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음은 넘어가는 하느님께로 이 세상에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0: 네.
1: 다리의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프란스코 섬정 800주년이라고 얘기하지만
0: 네.
1: 저희 프란스칸들은 프란치스코 파스카 800주년 얘기해요. 넘어감.
0: 넘어감.
1: 그 넘어가는데 뭐가 필요해?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0: 네.
1: 예.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해.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죽음을 이 자매이며 다리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0: 네. 네. 사실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인데 프란치스코에게는 연결 다리, 오히려 죽음을 통해 새로운 다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 역할을 했던 거겠네요.
1: 확실하게 이미 살아있을 때 주님,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거,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네. 두려울 것이 없는
0: 과정일 뿐이다.
1: 네.
0: 그래서 마지막 장면의 제목도 죽음과 새로운 삶입니다.
1: 그렇죠.
0: 이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으로 마무리되나요?
2: 네, 마지막 장은 프란치스코가 땅에 누워서 형제들에게 이제 작별을 고하고
0: 네.
2: 태양의 창가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무대가 이렇게 또 사라지거든요.
0: 네.
2: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합창단이 또 그 부활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가 누워있던 자리에 또 이제 오페라에서는 이렇게 빛이 쏘여지게 되고요. 그 빛이 희미했던 빛이 점차 강해져가지고 이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강렬한 빛으로 되고 또 합창도 정말 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이 오페라가 끝을 맺게 됩니다.
0: 와. 이제 무대 연출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2: 네.
0: 여러 다른 분위기를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3막 8장 죽음과 새로운 삶 중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르다 알렐루야 지휘 켄트 나가노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입니다.

0: 올리비에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3막 8장 죽음과 새로운 삶 중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르다 알렐루야 이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CPBS FM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프란치스코의 삶과 그 삶을 음악으로 그려낸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함께 만나봤습니다. 완전한 기쁨에서 시작해 나병 환자와의 만남, 기도와 천사의 음악,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까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까지 그의 삶을 음악과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작곡가님 그리고 신부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는 정말로 감사드려요.
0: 저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 아니 제가 감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메시앙의 이런 음악을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겠어. 이렇게 분량도 엄청나고 정말 난해하고 이런 거를 우리 평화방송에서 이 메시앙을 소개해준 것도 정말로 감사하고 메시앙의 이 프란치스코를 소개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CPBC FM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지금까지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오페라로 만든다면 그 첫 장면에는 어떤 음악이 흐를까요? 그리고 그 음악 속에는 어떤 모습의 내가 등장할까요?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는 나일까요? 아니면 조금 덜 가지더라도 무언가를 더 사랑하려는 나일까요? 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지, 자연과 세상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수많은 선택과 만남이 지나간 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800년 전 한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건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페라를 통해 한 성인의 삶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끝난 뒤 남는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메시앙의 음악처럼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울림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CPBC FM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신나라, 출연 작은 형제회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 음악 해설의 작곡가 강대명, 연출 구성의 PD 김민영이었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웬만해선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병이래요. 병을 늦게 발견해서 치료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면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삶을 돌아보고 어딘가 아픈가 뭘 해야 하나 생각하게 하니까요. 요즘 사는 게 팍팍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잡을 기회가 온 겁니다. 바쁘게 달려온 삶을 찬찬히 돌아보세요. 분명히 더 나아질 겁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첫 곡으로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요, 마음이든 일상이든 어느 부분 고장 나잖아요. 자동차 계기판처럼 어디가 고장 났다, 경고등이 팍 뜨면은 너무 좋을 텐데 인간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멈춰서서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야 되나 봐요.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바쁜 와중에 뭐가 콱 하고 명치 바뀌어서 아프게 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면 이제는요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이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손쓸 기회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힘겨운 날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엔요, 혼자 사시는 최홍옥 어르신의 사연 소개해드렸었죠. 남편과 아들을 암으로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치과 치료가 시급해서 도움을 청하셨었어요. 어르신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후원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최홍옥 어르신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볼게요.
1: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은혜 감사하고 저 역시 처음으로 통해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나눔을 여러분들처럼 나눔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그 정성을 저는 기도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0: 어르신이 치아가 많이 상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대로 안 돼서 다른 건강까지 염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방송 듣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세정, 항해.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1: 네, 잘 먹고 잘 보냈습니다.
0: 진짜 이제 가을바람이 붑니다.
1: 그러네요. 네.
0: 너무 좋더라고요. 전 창문 진짜 많이 열어놓는데 물론 먼지와 함께 들어오긴 하지만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금방 더 쌀쌀해지기 전에 이 계절을 누려야
0: 될 것 같습니다. 누려야 돼요. 네. 어떻게 가을바람 속옷을 맞으시면서 주말에 좀 맛있는 거 드실 계획 있으신지. 아니,
1: 당분간은 좀 음식 쉬려고 하는데요.
0: 어머!
1: 아,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 거.
0: 아, 깜짝 놀랐네요.
1: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명절 지내고 나서는 네. 확실히 식당에도 손님들이 많다고 하고요. 아, 예, 뭐 장소에 그래요? 따라 다르겠지만 오. 음식 하시느라고 좀 힘드셨던 것 같기도
0: 맞아,
1: 하고요.
0: 맞아.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히 먹는 것, 그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것들은 먹어야 되니까 하긴 네. 하는데
0: 간단히 이러시고선 무슨 나물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볶음밥으로 주말에는 그런 게 좀 간단하지 않아요? 덮밥류나 그냥 볶음밥으로
0: 네.
1: 간단히 재료 남은 걸로
0: 그렇죠. 예.
1: 어떻게 드세요? 주말에?
0: 영양가도 높고
1: 그런가요?
0: 네.
1: 꼭 그렇진 않습니다.
0: 왜요? 야채 다 들어가죠. 고기 들어가죠. 뭐 집에 남은 거 다 넣다 보면은 밥보다 그 양이
1: 그럴 수도
0: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아요? 네. 네. 아, 저는 주말이어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1: 네.
0: 항상 그 골고루
1: 진짜 그야말로 영양식이겠어요.
0: 네, 해야 되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볶음밥을 좋아하거든요.
1: 좋죠. 정말 간단하고
0: 네. 오므라이스로 위에 딱 계란을 맞아요. 얹으면
1: 그럼요. 완벽하죠.
0: 그렇죠.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일 좋은데 저는 주말에 사실 점심으로 그 비빔국수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좋죠.
0: 아니면 냉면
1: 좋네요.
0: 네, 그렇지만 아이가 있어서 이제 매운 비빔국수를 나를 위해서 한다는
1: 거.
0: 거는 에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식사 메뉴 같은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어떤 점심 드시는지 뭐 어떤 점심을 드시든 간단하게 드시든 또 맛있는 거 찾아서 맛집 가서 드시든 오늘 좀 행복하고 좀 풍성한 그런 식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네. 풍성한 식사, 점심 식사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웃도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 가정이고요.
0: 네.
1: 장애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평생을 마음 둘 곳 없이 지내고 계시는
0: 네. 네,
1: 72세 윤영자 어르신입니다. 장애 자녀가 지금 47인데요. 11살 때 자폐성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0: 네.
1: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 그 가족으로서 어머니로서 힘겨운 일이실 수 있는데요. 지난 2024년 2년 전에 이 따님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이 폐혈증으로 이어졌고요. 또 혈액투석까지 받게 된 신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또 극단적으로 심정지까지 왔는데 다시 그래도 회생이 돼서
0: 네. 예,
1: 지금은 병원에 와상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없긴 한데 어머니랑 눈도 맞추고 손 발도 움직이는 정도예요. 근데 어머니는 호전되고 있다고 믿고 계시고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이유는 먹고 싶다는 걸 제대로 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치료 과정에서 아마 떡볶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 어머니만의 그런 사정들 예, 그게 있어서 딸을 놓지 못하고 계신 가정폭력을 피해서 이 막내딸만 데리고 나오셨던 거예요. 37년 전에.
0: 네. 예.
1: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딸로 인한 가정폭력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런 딸이 나왔다라는
0: 어머.
1: 남편의 원망이었던 건데요. 지금 어머니도 딸 곁에서 어깨 파열 수술하신 거를 이제 회복하시느라고 그 딸 곁에서 지금 입원 중이시거든요. 보호자 겸 또 본인도 환자이세요.
0: 아이고.
1: 그래서 그 두 분의 병원비와 그리고 네. 생계비, 어머니 건강도 빨리 좀 회복하셔야 따님 곁에도 건강하게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어머님 가정입니다. 네.
0: 네. 따님이 집에서 넘어져서 찰가상을 입원으로 해열증, 심부전증에 심정지까지 네. 오고 결국은 지금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상태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1: 따님이 2024년 8월 여름에 집 문지방을 올라가다가 그 넘어서다가 무릎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다행히 이제 봉합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그 치료 과정에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좀 덜 된 상태인데 감염이 되고 있는 걸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 말씀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나 아프다, 뭐가 여기 아직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못했던 게 아닌가.
0: 네.
1: 어머님은 그걸 늦게 알아차린 걸 스스로를 또 원망하셨던 거고요. 그 상처가 어쨌든 폐혈증으로 이어졌고 또 입원 중에 심부전증까지 와서 투석을 했는데요. 투석 과정에 그 관이 빠져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장애가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0: 네.
1: 몸을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그 투석 관이 빠졌다고 하고요. 결국은 심정지까지 아이고. 왔었는데 CPR을 한참 했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조금 더 해달라고 했었고 심박이 나중에는 돌아와서 포기하려던 찰나에 어르신께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해서 심장 박동수가 다시 이제 돌아왔던 겁니다. 기적처럼 심장이 회복돼서 살아나긴 했는데 이미 뇌손상이 온 이후라서 의식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0: 네.
1: 조금씩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더 포기하실 수가 없고요. 이번 때 다리 수술한 다음에 잠깐 외출했을 때 엄마나 저기 시장에 떡볶이 사주세요라고 했었는데
0: 네. 그 못 사준
1: 따님이 예, 당뇨 전 단계이기도 하고 좀 이제 어머니 말로는 그러니까 비만에 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말을 외면하고 지나쳤던 걸
0: 딸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1: 네네, 한이 되시는 거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번이 마지막이나
0: 그쵸.
1: 이렇게 이 딸에게 내가 뭔가 사줄 수 있는 시간이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0: 그쵸.
1: 부모님이. 당신 탓이 아니신데 그걸 한스럽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네.
1: 딸에게 떡볶이를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딸이 살기만을 바란다. 예,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어르신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사투리가 조금 있으셔서 전달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윤영자 어르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애출로 왔을 때 떡볶이 먹는 엄마 떡볶이 사리고 그 단자를 못 사줘갖고 내가
3: 내가 잘못해갖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갖고 병원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일이 안 했을 건데 관이 빠져버렸대. CPR을 막 열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막 30분 했는데 죽었으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라?
2: 장례식장 가라고 뭐라고 하라고
3: 5분만 더 하자고 5분만 더 하자고 하더라고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2: 못이 막 갔다
3: 막 간호사들 그러더라고 옷이 타타타타타 뭐 띡띡띡 순하대요. 그때 이제 탁탁 울더라고 간호사거든.
2: 거기서 세상에 석 달 얼마 있었냐. 고개만 흔들고 하게 만든 게 사람들 진짜 사랑한 딸 같은 버리라고 하더라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3: 결국 살아나왔어 그러고.
2: 떡볶이 삼천한테도 못 먹여 애미가 애미요. 어쩌고 살리라고 내가 떡볶이 그러고 결코 먹였었다고. 그 욕심으로 내가 살리려고 하죠. 용을 쓰고 이제 내가
0: 어르신이 막내딸 데리고 집을 나온 게 언제였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어르신에게 4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막내따님이 지금 이제 아픈 이 지적장애가 있는 따님입니다.
0: 네.
1: 남편이 장애아를 낳았다고 하면서 어르신을 이제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했고 폭행당하면서 살다가 막내딸 11살이던 어느 날 삽으로 이제는 때려 죽이겠다는 폭력을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잖아요.
0: 그럼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1: 이 일에서는 내가 딸도 그렇고 나도 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돼서 남편을 피해서 그냥 무작정 도망을 나왔고요. 그 딸을 데리고 여기서부터 어머니가 이제 여기저기 떠돌시면서 일자리 있는 데 거하시면서 이제 딸을 키우신 거예요.
0: 네.
1: 배를 골기도 하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서 나중에는 절에 가니까 나에게 방 한 칸을 주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벌써 이제 뭐 거의 4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요.
0: 네.
1: 예. 뭐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하고 내가 생기 어머님 표현으로 내가 생긴 게 잘나게 생기질 않아서 일자리를 잘 주질 않더라. 막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도 딸리고 생기기를 내가 이렇게 생겨서 일을 구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았다고 뭐 그렇게도 말씀을
0: 그런
1: 하시는데
0: 말씀 너무
1: 예.
0: 속상하다.
1: 그 어쨌든 그 설거지 일이든 주방의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따님을 이제 키워내신 거고요.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따님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둘다 살기 힘들었을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0: 네, 그랬을 것
1: 아니면
0: 같아요.
1: 네, 남편에게 맞아 죽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고단했지만 네, 딸도 배를 골키도 많이 골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이렇게 의식을 잃고 누워만 있으니까 장애가 있었더라도 건강했던 때가 엄마 알아보고 손붙잡고 시장 다니고 예 그랬던 때가 가난했어도 정말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하신다고 했고요.
0: 네.
1: 따님은 어머님께 뭘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딸은 나한테 임도 되고 벗도 되고 자식도 된다 그렇게
0: 네.
1: 후반부에 말씀을
0: 딸밖에
1: 해주십니다.
0: 없었던 거네요.
1: 네네 오로지 딸만
0: 네.
1: 바라보고 살아오신 겁니다. 장애가 있으면 이런 사고나 심정지까지 오는 일은 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당사자에게도 그렇지만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윤영자 어르신입니다.
3: 사비로 찍어주긴 나왔지. 그리고 요놈도 나한테 만대가승이로 데리고 나왔지. 장애가 되게 났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배고픈 사람 많이 방 얻을 데가 없은 게막 절에 간게방 주더라고. 내 책임. 그러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게 잘 컸을 것인데. 그 나이 때 보면 나 가슴 아파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누워버린 게더 죽었어요. 더 죽었어요. 남의 맘먹이 멀 때는 막 서살해 막 애기가 콩기고 진짜 죽는 거 마음대로 보냐. 나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데 죽는 거 마음대로 보냐. 나 혼자 같으면 죽었는데 그래서 못 죽고 사는 것이 요렇게까지 되어버렸다고 이제 요렇게까지 되어버렸어. 세상이 고르지가 않아요. 사는 것이 고르지가 않아요. 후회는 안 해요. 가난했어도 죽고 나고 둘이 그냥 안 아팠을 때가 나는 네가 있은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너는 임도 되고 보태 되고 자식도 되고 그렇게 그런 마음 먹고 살았어. 임도 되고 보태 되고 자식도 되고.
0: 윤영자 어르신의 막내딸은 낙상사고, 패혈증과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어 와상 상태로 장기 입원 중인데요. 막대한 의료비와 생활고 속에 어르신도 어깨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0: 가톨릭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딸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의식이 없는 딸을 돌보는 윤영자 어르신이 밀린 병원비를 갚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번에 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어르신과 따님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입원이 길어지면서 따님 생계급여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계속되는 따님의 입원과 치료, 또 올해 6월에는 어르신도 어깨 파열로 수술을 받느라고 병원비가 또 발생했거든요.
0: 네.
1: 긴급 의료비 지원 받으셨고 주변 분들한테 빌려서 일부를 납부하셨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미납액이 600만 원 정도입니다.
0: 와.
1: 저희 취재 시점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이제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따님과 어르신 모두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한이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납 의료비는 점점 더 누적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병원비 말고도 사실 식비나 뭐 기저귀, 의료 소모품도 계속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입원하시는 동안은 따님에게 필요한 게 우선 그렇게 되는데요.
0: 네.
1: 어르신은 오죽하면 내가 먹는 밥값이라도 줄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

0: 입원하면 식사를 드실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식사 신청을 어머니는 안 하신 거고요. 뭐랄까, 그러니까 따님은 콧줄로 식사를 이제 환자식을 드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 식사, 그러니까 환자에게 나오는 식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와, 이 말씀을 참 드리면서도 그런데 사회복지사님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병원비보다도 더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환자나 간호사들, 간호사분들이 이제 남긴 밥을 가져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깨끗하게 건드리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0: 밥도 밥이지만 사실 반찬이 없어서 뭐 이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많이 배를 골았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이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이 배고픔 때문에 사실 식사를 챙겨 드셔야 되는 곳조차도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남긴 밥을 가져다가 드신다는 건데요.
1: 근데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렇죠. 민망한 일이고
0: 그렇죠.
1: 나도 마음 편하게 네. 좀 식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저녁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게 건드리지 않은 반찬 그리고 밤늦은 시간 어머님은 새벽 1시쯤이라고 하시는데
1: 네.
0: 간호사분들에게 나온 식사가 바쁘면은 이분들이 이제 식사를 아예 건드리지 않고 내놓는 식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운이 좋으면 그런 걸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배를 골거나 누군가 건드린 그 식판을 가져오신다는 건데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내 밥값 5천 원이든 병원에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4, 5천 원이라도 나는 아끼고 싶어서 그것까지 내가 지불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내 밥값이라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 네.
0: 자녀가 성인인데다가 지금 이제 어머님과 따님 상황에서 가능한 공적 지원은 거의 다 받으셨고요. 지금 이제 연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도 사실 어렵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이제 사고로 인해서 여러 질환이 겹치게 될 경우 만약에 아동의 가정이었다면 어떻게든 지원처가 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47의 자폐성 지적장애를 가진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 체계를 더 연계할 만한 게 없는 게 복지관 차원에서도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먹다 남긴 밥은 어머님 드시지 않는
1: 맞아요.
0: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드네요. 윤형자 어르신 얘기 들어보시고요. 빛고울 종합사회복지관 하연지 사회복지사님입니다.
2: 다 피시죠, 그게. 이런 사정하게 쪼가쪼가서 빚려준 게. 죽게 생겼은 게. 사람은 살고 봐야 된 게. 말도 못하고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살 욕심. 무엇이라도 어디에서라도 진짜 도둑길만 못한 게 그러지. 법에 잡혀간 게 못하지. 그러는 별것도 다 갔어요.
3: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지금 580만 원 정도인 상황이 어머님 일부 이제 갚긴 하셨지만 근데 이게 매번 사용하는 기저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밥도 사실 그 자녀분은 콧줄로 이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따로 어머니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서 드리는 식료품이나 아니면 주위에 사실 어머니 조금 그렇긴 한데 밥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근데 어머님이 그거를 갖다 드세요. 가져다 드시고 이런 거 조금 사실 마음이 좋진 않거든요.
2: 그 식판이 나오면 이제 반찬 밥 가지러 가는 거지 이제 나는 일이 돼 이제. 그거 이거를 갖다 먹고 내가 창피하다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이 새끼 이것만 잘려갖고 나가면 내가 어이 없고 딱 이 생각을 해요. 내 밥값이 나오면 한 옷이 맞아서 나와버리지. 한 상에 5천이라도.
4: 어르신도 어깨 수술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아픈 몸으로 지금 딸 간병하시는 거잖아요. 아, 참 너무 마음 아파요.
0: 네. 따님이 24년도에 이제 사고로 넘어지게 되고 그 상처 부위가 치료 이제 완전히 되지 못해서 또 감염이 일어나서 폐혈증까지 또 거기서 신부전증 온 이후로 어르신이 딸을 간병하다가 오른쪽 어깨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1: 네.
0: 평생을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오셔서 그 어깨가 이제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수술 후 한 달 이상 안정이 필요하지만 따님이 병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져서는 못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1: 네.
0: 충분한 회복은 저리 뭐 나의 것이 아닌 거고요, 어른께는. 그냥 딸 곁에. 딸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라.

0: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병원을 이제 전원을 해서 딸이 있는 곳으로 전원을 해서 지금 간병을 이어가고 계시는 건데 이분이 환자인지 지금 보호자인지 뭐 간병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뒷전이고 딸이 조금이라도 회복하는데 내가 자꾸 자극을 주고 주물러 주고 눈을 맞추면 조금씩이라도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하나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몸에 그 신체적인 건강도 걱정이지만 사회복지사님은 심리적인 그런 치료도 좀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왜안 그러실까 싶기는 한데
1: 맞아요.
0: 이 몸의 건강만큼이나 어머님 그러니까 심신의 어떤 안정을 위한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밥을 한 끼, 그러니까 밥 걱정이라도 좀 하시지 않고 충분히
1: 맞아요.
0: 치료 받으시고.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따님 곁에 보호자로 계실 것인가? 어깨 그 파열돼서 인대 파열돼서 회복하는 그냥 온전한 환자로 계시는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청취자 여러분들밖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밥한 끼라도 좀 드셨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1: 네. 따님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것에서 이런 심각한 위기까지 왔다는 게 참, 제가 들어도 기가 막히거든요.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인데, 이렇게 따님도 아프고 어머니까지 아프니까 병원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걱정, 고민, 아픔, 슬픔 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하현지 사회복지사님도 그 가족 돌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촌 오빠가 중간에 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1: 아,
0: 예,
1: 다행이네요.
0: 그분도 이제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 계속 돌봄이 불가능해서
1: 쉽지
0: 네.
1: 않죠.
0: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또 친척의 오빠분도 그렇고 가족 돌봄의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딸 간병하느라고 어깨 수술까지 받은 어머니와 2년 넘게 딸 병원비가 이제 어머니께 계속되는 부담으로 있는데요. 본인의 치료뿐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의 그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자고 일어나 눈을 떴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가라고 생각이 드신대요. 아, 우리 딸이 있는 병원이구나. 여기가 집이 아니구나. 아침만 되면 그렇게
1: 아,
0: 생각하신다는데요.
1: 마음
0: 네,
1: 아프네.
0: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침에 눈을 뜨시면 아, 여기가 집이구나. 우리 딸 곁에 있구나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1: 네.
0: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현지 사회복지사님, 윤영자 어르신 얘기입니다.
2: 어떻게 보면 가족의 돌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힘듦이. 그래서 어머님도 퇴원 못하게 하니까 그럼 나 딸 옆으로 병원 가서 입원할래 해가지고 지금 옆에 입원해 계신 건데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봤는데 이 가정에는 이제 공적 자원이 사실은 전무한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외부 지원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녀분의 나이가 이제 성인 나이다 보니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모금 돼서 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낮아지신다면 그래도 어머니 숨통이 조금 트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조금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3: 나 우리 딸이 일어나서 뭐 먹기만 해도 살겠어요. 애기가 지금은 좀 이렇게 쳐다도 보고 또 손도 좀 움직이고 발도 좀 움직이고 좀 내가 희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딸하고 같이 살아요. 어디나 가도 우리 딸이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집이라고 사는 거지. 하루 종일 자고 있나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병원이다 그런 생각 들어. 언제 일어났을까?
1: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뇌손상을 입어 장기 입원 중인 윤영자 어르신 가정. 미납 의료비가 누적되는 가운데 어르신은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신데요.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0: 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미납된 600만 원이라도 좀 많은 분들 후원으로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엄마로서 지적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응원해도 항상 지치기 마련인데 지적장애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도망 나왔을 때 아 그때 마음 어떠셨을까요? 그런 상처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 11살 딸 손잡고 나왔던 그 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나도 아프고 딸도 아프고 엄마가 힘낼 그런 여유, 힘낼 시간, 힘낼 일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허윤희 리포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납금 600만 원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모아주셔서 우리 윤영자 어르신이 좀 힘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식사만큼이라도 진짜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좀 드실 수 있도록 많은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윤영자 어르신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황가람, 나는 반딧불.

37년 전 나는 11살 난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더랬죠. 남편 손에 죽을까봐 무작정 도망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세월. 그런데 그 고생의 끝이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모습이라니요. 장애가 있긴 해도 누구보다 잘 걷고 잘 웃고 노래도 잘하던 딸은 벌써 1년째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심정지 사고가 나기 직전 딸은 나에게 떡볶이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5,000원도 아쉬운 형편이라 안 된다고 거절했던 순간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있네요. 가뜩이나 딸 입원비가 밀려있는 와중에 나도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을 간병하느라 어깨 인대가 끊어진 거였죠. 의사는 내게 팔을 쓰지 말라 했지만 딸이 저러고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비명이 나올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딸의 체위를 바꿔주고 불덩이 같은 몸에 얼음팩을 대줍니다. 이제나 저제나 딸이 엄마를 알아볼까 기도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딸입니다. 딸의 모든 고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의 몸을 쓸어내리며 오늘도 미안함을 눈물로 쏟아냅니다. 윤영자 어르신은 내 손상으로 의식 없는 딸을 간병하며 어깨가 망가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계속 쌓여만 가는 병원비와 생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모녀가 병원비 부담을 덜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

0: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3: 신부님.
4: 네.
3: 밥은 드셨어요?
4: 아직이요.
3: 그럼 같이 드실래요?
4: 그러시죠.
3: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4: 저도 미안했어요.
2: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 미소남 3인방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신부들의
1: 신부들의
2: 신부들의
1: 수다.
0: 바로 내일이죠. 10월 4일 주일 부산 스포원파크에서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이 개최됩니다. 청소년 청년의 해 3년의 결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구 청소년과 청년들의 열기가 이곳 방송국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이죠. 서울 WID를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 빅 이벤트에 앞서 우리 부산교구가 먼저 축제장을 펼칩니다.
2: 네, 신나는 공연과 아기자기한 플리마켓, 또 다양한 체험 부스까지 이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부산교구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 알파벳 약자로는 뭐라고 하는지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시민들 힌트 주시죠.
0: 네, 옛날에 유명한 그 속옷 회사, 네, 백양 모시메리 BYC라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한 점만 바꾸면 되는데요. 부산 뉴스데이의 예, 약자입니다.
1: 네, 부산 뉴스데이. 영어로 써보면 제일 앞에 있는 거 부산 뉴스데이 그 세 단어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2: 네. 요즘 간간이 전기차 중에
1: 그렇지.
2: 네. 네. 하나씩 이 글자가 보이는데 네, 그걸 볼 때마다 참 화살 기도를 바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수다 첫 곡은요, BY의 데이데이

0: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명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놀래라. 네. 반갑습니다.
2: 예. 뭐 자꾸 봤다 그래서.
1: 봤어.
0: 봤어. 오늘 본 거 이야기 할 거래요.
1: 네.
2: 뭘 봤어요, 그래서.
1: 네. 할 얘기 많아요, 오늘. 아, BY의 데이데이 듣고 왔습니다.
0: 네. 아, 이 첫 곡이 힌트곡이었네요.
1: 데이데이.
0: 가수 이름까지 붙이면.
1: 그치.
0: 아, 그렇죠.
1: BY 데이데이.
2: BY 데이.
1: BY 데이.
0: 아, 이게 엄청난 힌트라는 걸 저 몰랐네요. 네. 자, 어느덧 10월입니다. 우리 추신 분이면 10월.
2: 10월.
0: 잔인한 10월이죠.
1: 잔인아.
0: 네.
2: 네. 네.
0: 어떤 10월 가을 행사가 있습니까?
2: 10월 4일에 또
0: 네, 우리 오늘 네, 오프닝
2: 오늘
0: 퀴즈.
2: 오프닝 퀴즈. 네. 정답 행사가 또 있고.
0: 네.
2: 10월 7일.
0: 10월 7일.
1: 네. 선교 사무국 담당이죠.
0: 우리 교구 수호자 대축일입니다.
2: 아, 저희 담당은 아닙니다. 저희도 네. 이제 한 꼭지를 이제 맞는 거고.
1: 그 꼭지가 너무 크죠.
2: 네.
1: 배가 배꼽. 엄청 커.
2: 네. 네. 그래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 네. 네. 축복식, 네. 봉헌식 있죠. 봉헌식이 네. 있어서 그 한창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10월 며칠이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점점 날짜 개념이
0: 10월 17일
2: 17일인가요?
0: 네, 레지오
2: 레지오 마리에
0: 70주년 네,
2: 부산교구 아, 레지오 마리에 맞네. 도입 70주년
1: 네. 성교 사목 담당이죠.
2: 네, 기념 미사가 있습니다.
0: 네,
2: 레지오 마리에가 70년이 됐다는 건
0: 네네 곧 교구가 70년이 내년이 70주년일까요?
2: 내년이 70주년이라는 거죠.
1: 그렇지.
2: 네, 네. 그렇습니다.
0: 감사해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2: 왜 제가 왔을 땐 이런 거예요.
0: 큰 일꾼이시니까.
1: 크게
0: 네.
1: 일하여라.
0: 네. 저희 달맞이 성당은 가을음악회.
1: 가을음악회
0: 있고
1: 작년에
0: 또,
1: 이어서
0: 예, 재단체 또 성지순례가 가을이
1: 있어요. 아, 그렇죠. 나들이 가야죠.
0: 네. 다녀올 예정입니다.
1: 네.
0: 자, 어쨌든 이야기를 좀 가을의 행사에 대한 아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2: 가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0: 가을에 태어난 예 가을. 가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 오프닝 퀴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퀴즈 정답 발표 한번 해주시죠.
2: 네,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은요. BYD입니다.
0: 네.
2: BYD.
0: 네. Beyond 네. 뭐 그겁니까?
2: Beyond. 버즈라이스.

0: 네. 부산교구 젊은 옛날의 약자죠. 부산 뉴스데이의 약자입니다.
1: 네,
0: BYD.
1: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서 선물 당첨자는 4807번님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100원에 드리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정답이었던 BYD, 예, 부산교구 청춘 사무국이 주최 주관하는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입니다. 바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스포원파크에서 펼쳐집니다.
1: 네, 지금 여기 주님과 함께 요 주제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앞둔 우리 부산교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미리 이 기쁨을 나누는 자리라고 합니다.
0: 그리고 이 BYD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2: 네.
0: 네. 아니, 청취자분들은, 수다 식구분들은 아셨는지
2: 잘
0: 모르겠습니다.
2: 모르실 것
1: 지금
2: 같아요.
1: 화면으로 나가고
0: 네.
1: 있습니다.
0: 사실 저희 주보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주보에도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바로 BYD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BYD 기념 두 번째 오프닝 퀴즈가 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BYD 캐릭터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쯔양, 네, 쯔양. 2번 쭈양. 네.
2: 3번 추양.
1: 3번 좋다.
0: 추양.
1: 추양 좋다.
2: 쭈양, 추양.
0: 하지망.
1: 네.
0: 네. 네, 보기 1번 쯔양, 2번 쭈양. 네.
1: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참가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부스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나오는 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종교
1: 맞습니다.
2: 부스인데 제가 그 교구 대표라서 아침부터 가서 있을 예정입니다.
1: 얼마 전에 또 주교에 갔다 왔거든요.
2: 네, 가서 뭐 이거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예, 평화방송 부스도 있고요. 다양한 부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또 선물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좀
1: 부스가 80개가
2: 보시고,
1: 있습니다.
2: 맞죠? 네.
1: 네.
2: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체험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예. 스포츠파크에서 10월 4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예, 이렇게 하고 오후 4시에 미사. 예.
1: 제가 알기로는 부스는 3시 정도부터 정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야외 부스는 그렇고요. 실내 공연이 제가 알기로 12시 이후로
2: 네.
1: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희신 분이 많으세요라고 꽃빛 디바라기님께서
1: 아,
2: 말씀해 주셨는데.
1: 저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기 서성이고 있을 거예요. 뭐
2: 서성님, 서성님.
1: 서성인다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약간 신부들 몇 명이
0: 네.
1: 부스 주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간 그런 것처럼.
0: 아.
1: 왜냐하면 비신자들도 참석하는 그 이제 행사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신앙적으로 고민,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부스도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저희들 만나면 또 인사도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 초신부님도 있을 예정입니다. 예. 저희 세 명을 다 찾아보시고
1: 다 있네. 있긴 다 있네.
2: 보장을 받으시면 뭐가 없을 거예요.
1: 아무도 없어요.
0: 도장이 있나요?
1: 예? 도장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우리는 없고.
2: 예.
0: 아.
1: 부스에는 그거
2: 부스는 있죠.
1: 있지.
2: 네네. 뭐 도장을 좀 하나씩 가져오실래요?
0: 결제 도장.
2: 결제 도장 하나씩 가져오실래요?
1: 인장.
2: 그래서 네. 저희를 만나면 그 도장을 받아서 세 개를 모으신 분에 한해서 나중에 방송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예.
1: 네.
2: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 젊은이를 위한 행사 또 부산교구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BYD와 관련 없지만 우리 지금 수다 식구 중에 분 중에 빨간망토님이 저희 달맞이 성당을 다녀가셨던 이야기를 좀 써주셔서
1: 네.
2: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10년 만에 부산으로 갔다가 달맞이 성당을 가게 되었는데 신자분들이 방송을 알려주셨어요. 아, 방송 또 홍보하셨구나. 아이스크림도 꼭 먹고 가야 한다고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이번에 거의 인기 폭발이었죠. 예, 빨간망토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2: 네. 이제 신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0: 가까워지는 시간
1: 신스타그램.

0: 네, 신부들의 인스타, 신스타그램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신스타 사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 누구의 사진일까요?
1: 일단 사진을 좀 설명드리면 바다 같습니다. 강은 아닌 것 같고 바다의 해질녘의 모습들이 아닌가. 보통 이런 사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에 나와 있는 사진과 유사한 보통 꽃 사진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네. 네, 자연 풍경의 하나이죠.
2: 네.
1: 네. 근데 위치가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노을 지는 모습이 있지 않나. 사실 노을 지는 모습의 그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어디 포지션에 있느냐.
0: 구름이 다 합니다.
1: 구름이 다 합니다.
0: 네.
1: 근데 굉장히 네, 음영의 조화를 이루면서 붉게 타오르는 해질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우리 박승희님께서
1: 네.
0: 사진을 보니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햇살과 잔잔한 바다 표면에 길게 늘어진 빛이 꼭 주님 같아요.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히 사색이 잠기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요즘 힘든데 사진 보니 점점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사진을 잘 이렇게 또 느낌을 잘 말씀해 주셨네요.
2: 네.
1: 네, 그 여기가 어디 있는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인별그램에서 최대리사님께서 송정 해수욕장 갔다고 하셨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 홍신부님 어디입니까?
0: 네, 그 저희 달맞이 성당에서
2: 네.
0: 이렇게 좀 내려가면 데크길이 있어요. 데크길을 대해서 송정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즘 가을에 바람이 시원해서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면 걷자.
1: 아하.
2: 아, 눈을, 네. 뜨면,
0: 눈을
2: 걷자.
0: 뜨면 걷자. 이래 가지고 그때 새벽 5시인가 눈이 떠져 가지고
1: 일찍 또
0: 바로 네. 네. 걷기를 했죠. 그때 걷다가 찍은 해뜰 무렵에 찍은 사진입니다.
1: 그래서 아, 해지는 게 아니고.
0: 예, 해뜰 무렵. 해뜰 무렵에. 그래서 송정 해변에서 예, 해뜰 때 그때 사진이고 그 앞에 두 장은 그 데크길을 걸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 오른쪽에 다리가 보이는 사진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 사진에 그 해가 비치는 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1: 아하.
0: 그래서 봤더니 이분들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2: 네.
0: 이 배가 제가 가는 방향으로
2: 네.
0: 알고 봤더니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
2: 아.
0: 뒤에서 코치 이렇게 배로 코치하시는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봤고 또 보니까 낚시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또 하필 그 위에 또 새가 날아가는. 그때 또 찰나가 포착이 되어가지고
1: 뭐 점 아이가?
0: 아, 점같이 보이지만 셉니다.
2: 아~
0: 예.
2: 세.
0: 예, 예.
1: 세.
0: 그래서 달맞이 그쪽부터 해가지고 청사포죠. 청사포 쪽부터 해가지고 송정으로 가는 길에 찍은 세 장의 사진 입니다. 네. 걷고 있다 이런 뜻으로 네.
1: 무릎이 온전할 때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교구청에서 내려 안 했거든요.
0: 교구청에 있을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사진 찍었죠.
1: 네네.
0: 사실 제가 풍경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냥 억지로는 안 찍어져요. 자연스럽게 가다가 멈추게 되고 찍게 되고 여러 번 찍는 곳은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이라는 게 표현하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뭐 그런 사진 찍은 것,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예, 사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네. 댓글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스타그램 댓글 선물 당첨자는요. 유튜브 박승희님 예, 그리고 BYD 기념 두 번째 퀴즈 예, 쭈양 캐릭터 맞힌 분 정답자는요. 유튜브 박승화님이십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축하드립니다.
3: 점 하나 차이
1: 비슷하노?
3: 네. 점 하나 차이네요.
1: 맞네.
2: 네. 네.
0: 좀 두 개 차이 아닙니까?
3: 아, 두 개 차이인가요?
1: 차이
3: 네. 아, 두 개 차이네요. 네. 네.
0: 박승희님, 박승화님. 네. 두 분.
1: 예, 희화.
0: 예,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0067번님, 빵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빵지 순례를 오늘 아침도 돌고 탄수화물 가득 흡입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역시 다이어트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죠.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1: 아침에 빵지 순례를
0: 아침부터 해야죠.
2: 부지런하시네.
1: 아, 그 갓 나온
0: 빵. 빵.
1: 아, 갓빵. 아.
2: 근데 한 오전 한 10시나 이래 문 열지 않아요?
0: 보통 그렇죠. 뭐 그럴
1: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이라는 있고. 그 시간과 이분이 말씀하신 아침이라는 시간이 다를 수는 네. 있어요.
0: 그렇죠. 근데 그 빵 나오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빵은 뭐 오전에 나온 빵도 있고 오후에 나오는 빵도 있고.
2: 아, 일찍 내는 빵집도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1: 부지런해야 한다. 네. 그러네요. 어쨌든 또 이렇게 또 하루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까.
0: 일단 탄수화물 자체가 네.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1: 네. 네.
2: 그 제가 한때 이제 수영선당에서 효소 단식을 2주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아, 예민해졌던 날?
2: 굉장히 예민했죠. 모든 것이 짜증나고
0: 네. 아닌데
2: 모든 신자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네. 그때 이후로 그때 그걸 마치면서 라면을 죽 먹고 라면을 먹었거든요.
0: 아.
2: 탄수화물이 무엇인가? 저는 네. 삶을 행복하게 하는 탄수화물이면 네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덜어낼 수 있는
0: 맞습니다.
2: 아 이것이야말로 아 진정한 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0: 평화의 노구죠.
2: 제가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예민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뭐 삶이 의욕이 없지? 탄수화물을 때려 먹으면 됩니다.
1: 맞습니다. 때려서 드셔야 돼요. 그냥 드시면 안 되고.
0: 아, 네. 맞습니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2: 막 넣어야 됩니다.
1: 네. 네.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리사데이 출발합니다.

0: 첫 번째 익명을 요구하신 우리 수다 식구분의 사연입니다. 보통 익명이라 해놓고 다 얘기하던데 일단 봅시다. 저는 평생 외모 관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외모 관리 해본 적이 없다 해서.
1: 그만큼 자신 있다.
0: 아, 그렇지. 자신 있다는 거지.
1: 그렇지.
0: 안 발라도 된다. 이거.
2: 그쵸.
0: 그렇지.
1: 네.
0: 자, 얘기를 들어봅시다. 어릴 때부터 쭉 살이 안 찌는 체질이어서 젊을 땐 친구들이 날씬하다고 부러워했는데요. 점차 나이를 먹어가니 피부도 칙칙해지고 볼이 움푹 꺼져서 거울로 보기에도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볼 꺼짐 시술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2: 넣은 거죠.
0: 볼 꺼짐 시술
1: 볼을 꺼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볼 꺼진 걸 끄집어내는
2: 거죠.
1: 시술이겠죠.
2: 약간
0: 뭐 필러 같은 넣어서.
2: 그렇죠. 필러. 보톡스.
0: 별의별 시술이 다 있네. 주변에서 요즘 살이 좀 붙었냐, 생기서 보인다, 좋은 일 있냐면서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마구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람 만날 때 자신감도 생겨서 기뻤는데요. 문제는 한 부분이 나아지다 보니까 희끗희끗한 흰머리부터 어두운 피부, 얇은 입술, 좁은 어깨 등등 자꾸만 다른 곳도 손을 대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피부과 추천도 받고 있고 벌써 시술 예약도 해놨습니다. 어릴 때 시집 와서 맞벌이로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바쁜 인생을 살았다 보니 친구들 20대 예쁘게 다닐 때 부러움이 컸는데 시술 한 번으로 못 들어본 칭찬을 들어보니 그동안 왜 청승 떨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는 외모에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요. 근데 이게 더큰 욕심이 될지 이제는 좀 누려도 되는 자유일지 뭐가 맞는지 갈등이 듭니다. 라고 문의하셨네요.
1: 적당히 하십시오.
0: 이게 뭐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성형을 하신 분,
2: 네.
0: 뭐 예를 들면 뭐 시술을 하신 분, 저는 구분이 잘안 가요.
2: 그렇죠.
1: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2: 네.
0: 근데 저는 신경을 그안 써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경을 안 써요. 뭐 요즘 뭐 기본으로 뭐 눈, 뭐 쌍꺼풀 하니 뭐 이런 얘기 해도 사실은 뭐 했는지 별 궁금하진 않고 약간 그건 있어요. 신부돼서 이제 본당을 나가서 제가 한 두어 본당 지나니까 신자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1: 얼굴 생김새가 다 비슷하다.
0: 얼굴이 왜 이렇게 비슷비슷하지? 약간 그 생각은 들었어요.
1: 우리 제작진은
0: 매우 다릅니다.
1: 매우 다르죠. 예.
2: 개성 넘치죠.
0: 매우 다릅니다.
1: 작가님이시다.
0: 네.
1: PD님이시다.
0: 네.
1: 기술 감독님이시다.
0: 정확합니다.
1: 확실하게.
0: 정확하네요.
1: 네. 구분이 된다.
0: 근데 이제
2: 근데 저희가 얼굴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네.
0: 얼차기 없죠.
1: 저희도 심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0: 많이
2: 네.
0: 구분되지.
2: 네.
0: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50대 근데 보통에 보니까 5, 60대 분들이 의외로 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화가 안 좋아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나이 들어가는 기준점이 확 꺾이다 보니까 이전에 그런 것들을
1: 그럼 나도 해야 되나?
2: 해야죠. 니들샵 바로 가야죠.
0: 사우나 다니고 있잖아요.
2: 네네. 네.
0: 어쨌든 그런 면에서 사실은
1: 네.
0: 조금 그런 거에서 고민하는 거는 정상인 것 같다.
1: 이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0: 맞아요.
1: 왜냐하면 그 얼굴에 점을 빼도 그래요. 그냥 거울 볼때저점 다섯 개만 없다면 아 정말 얼굴 깨끗할 것 같아. 다섯 개를 빼거든요. 빼면 안 보였던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점들이 보이고, 그래서 막상 그점 빼러 가면 다섯 개 빼러 갔다가 한 50개
2: 네네.
1: 빼고 오죠. 예. 그냥 못 봤던 거는 그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이것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나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최근에 TV인가? SNS에 그 연예인 나와서 이렇게 남자 연예인,
2: 네.
1: 그 곽범 씨. 한번 관리를 받다 보니까
2: 네.
1: 이게 조금 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몇 천을 썼대요.
2: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1: 예.
2: 본인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볼에 이제 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좀 탱탱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약발이 이제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0: 아, 맞아요, 네.
2: 그러면 그게 당연히 좀 스스로가 아, 좀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럼 또 이렇게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게 관리라고 생각해서 뭐 크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0: 저는 그 어디서 뭐 영상에서 본 건데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하고 막고 이런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고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내가 얼마나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뭐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강인가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소위 말해서 본당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렇게 늙는 게 아 진짜 원업이고 저게 진짜 멋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1: 생각합니다. 우리 오연희님께서 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인성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건강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1: 인성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건강이 있어 이분은. 있는데 거기 이제 더 플러스를 하시는 거죠.
2: 그렇죠.
1: 예, 예. 근데 너무 과유불급입니다. 일단 적당히 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끝까지 하시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2: 미주랑까지만 가라.
0: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는.
2: 네.
0: 얘기만 들어보고.
1: 네네.
0: 그 저는 흰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된 자매님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백발이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우리는 되게 막 염색하고 막 이렇게 젊어 보이려고 뭐 네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진짜 완전 하얗게 그렇게 돼 있는데 되게 예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멋이 아닌가 나이 들어감의 멋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네. 빨간망토님께서 인생은 60부터라 하잖아요. 이분 50대 초반입니다.
2: 아, 여기서 한 방 먹었어.
1: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하세요. 네. 50대 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예, 뭐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뭔가 누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그쪽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2: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네. 너무 과해서 또 뭔가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건 문제니까 본인이 잘 조절을 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하라. 다 해라.
2: 저는 뭐 칼 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니들샷 정도는 네.
1: 니들이 잘 알아.
2: 네.
1: 그렇죠. 어쨌든 예, 좀 이렇게 그런 인생의 기쁨이 된다면 한번 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52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들 저 너무 억울해요. 얼마 전에 강연 들으러 갔는데 강연장이 쥐죽은 듯 조용할 때 자세를 약간 바꾸려고 하다가 가죽 가방이 의자에 살짝 닿였다 쓸렸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가죽 가방이랑 의자가 마찰되면서 방귀 소리가 난 거였어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
2: 네.
1: 뚜득, 당황해서 한 번 더 움직여서 방귀 소리가 두 번 났어요.
2: 뽕.
1: 처음 방귀 소리는 좀 크고 두 번째 방귀 소리는 좀 작았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들어도 몰래 방귀 끼다가 놀라서 한 번 또 한 번은 남은 방귀가 마저 새어나간 아이고, 소리라서
0: 뽁뽁
1: 네. 이렇게 헐 어쩌지 하고 속으로 놀랐는데 주변에서도 어디서 소리가 나나 막 쳐다봤고 근데 제 가 방귀 소리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아주머님이 조심스럽게 소화제 하나 얻어다 줄까? 라고 하셔서
0: 장난 없네.
1: 예, 저 방귀 낀 거 아니라고 막 해명을 했더랍니다. 그러고 강연 끝나고 나가는데 괜히 사람들이 저를 더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창피했어요. 이놈의 가죽 가방 갖다 버리든지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0: 일단 방귀 소리는 종류가 많습니다. 으흠. 일단 구멍의 크기에서부터
1: 네네.
0: 이제 그 이제 열리는 부위의 그 그 두께감이라는 그렇죠. 거 있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고음역대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반 소리반에 약간 네.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
2: 습방이라죠, 습방.
1: 습방.
0: 그냥 이제 이런 소리도 있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 나는 것도 있는데 가죽이라는 걸 봐서는 굉장히 그 고음력의 하이톤이 아닌가
2: 그렇죠
0: 예측이 됩니다.
1: 사람들 다 쳐다봤다고 할 정도니까
0: 삐삐 소리 나는
1: 네. 네. 네. 보통 뭘 먹으면 그런 소리가 나나요? 하이톤의 음악이 그 소리가 나나요?
0: 소리는 네. 먹는 게 아, 물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주로 이제 먹다 보니까 네네. 이전에 비해서 예전에 냄새가 안 났는데 냄새가 좀 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과 그걸 배출하는 그 이제
2: 템포 조절
0: 압 압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제 항문의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네. 그 분출하는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우리 최경희님께서 전문가세요?
2: 네. 골반 에스케도 사실 좀 중요하죠.
0: 사실은 이런 거는 네. 이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방구를 안 껴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 본인들도 공감하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0: 저만 뭐 이상한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집에서 다 네. 여러분 분명히 밖에서 예쁜 원피스나 이런 거 입고 네. 막 구두 신고 또각또각 걷고 집에 딱 문 열자마자 허리를 숙이고
1: 자유다!
0: 자유다 하면서 허리띠를 푸는 순간 네. 뒤에서 배출되는
1: 그리고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0: 그렇죠. 네.
1: 그럴 때가 또 있어요.
0: 여러분 현관에 왜 중문이 있는지 중문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1: 아 그런 이유였구나.
0: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는 네. 그 공기 차단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 네. 네, 중문이 그래서 유행하고 네. 있습니다.
1: 네. 좀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한 번도 안 낀다고요. 네, 저런 거짓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네.
1: 그 제 동기 신부 중에 한 명이 아. 그 대놓고 끼거든요.
0: 저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진짜.
1: 대놓고 하는데 네네.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냄새 안 난다.
0: 그렇죠. 당당한 사람들.
1: 당당한 사람들.
0: 그냥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냄새가 약간 무색무취해. 그런 부분들 있죠.
1: 어쨌든 예 가죽 가방은 예, 뭐 안 버리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냄새가 안 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예.
1: 너무 뭐 거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클라라베스님께서 얼라들만 빵구 얘기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요.
0: 네, 저희 뭐 덩 얘기, 뭐 네. 네. 고체 얘기, 기체 얘기 다 좋아합니다.
1: 네, 그럼 마무리 해주시죠.
0: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인피니트 H의 예뻐.

0: 이게 막 뉴스가. 아이고 일단 한번 들어보소. 듣다 보면 공감되는 소식 집처럼 편안하게 들려드립니다. 신스타의 뉴스가.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전하는 굿샷, 굿뉴스입니다. 최근 북한 친수공원에 길이 3m가 넘는 대형 상어가 나타났었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금 북항에 나가 있는 추 기자가 있습니다. 추 기자!
1: 네, 추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민들이 오가는 길목 바로 옆에 길이 3.5m에 달하는 거대한 무태상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렇게 큰 상어가 사람 다니는 공원 옆 수로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뇨. 상어가 왜 친수공원까지 헤엄쳐 온 겁니까?
1: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다의 수온이 오르면서 상어의 먹이가 되는 어종들이 북상했고 이 텅 빈 바다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상어가 해변까지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도 시민들이 오가는 산책로에 상어라니 얼른 바다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자를 모셨는데요.
2: 아, 잠시만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아, 왜 제 상어를 왜 찍으시는데요?
1: 이거 지금 관계자분 인터뷰해야 되는데 웬 남성분이 난입을 했습니다.
2: 아니, 난입이 아니고 전 지금 이거 제 상어를 타고 제 영도에 퇴근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제 상어 파킹한 곳에 날리시냐고요? 아, 제 상어한테 뭔 일 있어요?
1: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바다 수영을 해서 출퇴근한다고 하시죠. 어떻게 이 3m가 넘는 상어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2: 아닌데, 진짜인데.
1: 아닌데, 내 유행은 내 왜 따라 쓰는데.
2: 아닌데.
1: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이 상어 주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어 남바 한번 내보시죠. 남바.
0: 아, 저 기자, 상어의 남바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와 인터뷰나 빨리 진행하시죠.
1: 아, 예, 죄송합니다. 저 관계자님, 그러면 이 상어가 지금 먹이를 먹기 위해 우리나라 연근에서 이 해변까지...
2: 아니, 이 상어가 제 상어라니까요. 저 꼬리 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보고 반가워서 꼬리 치는 거라니까요. 아, 빨리 퇴근하자고. 아, 비키세요, 퇴근하게. 자.
1: 가자. 아이고, 이 아이씨 뭐... 상어가 어떻게 꼬리를 칩니까? 돌고래도 아니고. 아, 그럼 한번 다른 것도 시켜보죠. 뭐 앉아, 돌아, 뭐 이런 거 한번 시켜보죠.
2: 상어한테 앉으라고 하면 척추 다 부러져서 안 되고 돌아 한번 시켜볼게요.
1: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2: 자, 얘 상구야. 자, 돌아. 옳지, 돌아.
1: 오유, 야, 이게 도네?
2: 봤제, 돌았제.
1: 와, 돌지.
2: 돌았제.
1: 야, 돌겠는데.
2: 그럼 돌았다니까.
0: 아니, 추 기자, 지금 돌고래 시효 같습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인터뷰 진행하시라니까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저 어디까지 했죠?
0: 아, 바다 수온이 오르고 먹잇감이 사라져서 상어가 해변까지 밀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아, 요새 참... 아무튼 마침 최근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피조물과 창조주를 거스르는 죄를 지적하며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는 새 문헌을 발표했습니다. 먹이를 잃고 인간들의 길목까지 들어온 상어의 모습이 우리 인간이 지은 환경 파괴의 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과 피조물을 보호하는 일, 우리 신앙인들부터 일상에서 깊이 깨닫고 실천해야겠습니다.
1: 네, 오늘 현장 소식을 원활히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돌고래 쇼 보러 가보겠습니다.
2: 아, 저기 기자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빵야 하면 요 상어가 배를 가디비거든요. 한 볼래요? 한 보고 갈래요?
1: 와, 진짜요? 아, 보이소.
2: 빵야 상구 빵야.
0: 아, 학다 둘만 빵야. 아이고 참, 내가 참아야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신수대인 뉴스가 앵커 홍이었습니다. 네, 우리 소다 식구 중에 우리 앨리스님 오늘 상어 보고 왔다고.
2: 아, 진짜요?
0: 예. 오늘 신사인 뉴스가에서도 이 부산 북항에 상어가 출몰한 소식을 꽁트로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이 웃을 일만은 아닌 게 실제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먹이를 잃은 바다 생물들이 연안으로 밀려오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마침 그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도 이 최근에 피조물과 창조주들을 거스르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는 새 문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를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오염시키는 것 역시 창조주를 거스르는 큰 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저희들 방송 올 때도 이 상어 때문에 네. 차도 많이 밀리고
2: 아, 부산역 맞습니다. 뒤에 너무 막혀서 깜짝 놀랐어요. 네,
0: 그리고 오늘 우리 희신부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다고 예, 말씀해 주시죠.
2: 일단은 퀴즈부터 먼저 내고 제 할 얘기 좀 할게요.
0: 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1: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수단 뉴스가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퀴즈를 듣고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과 즉석 전화 연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문제 나갑니다. 최근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는 환경 파괴와 생태적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며 이것과 창조주를 거스르는 죄를 회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과 온갖 생명체를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해산물, 2번 피조물.
3: 이거는 유치원도 맞출 것 같은데.
0: 네, 1번 해산물, 2번 피조물.
2: 네.
0: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메시지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핑크퐁이 부릅니다. 아기 상어.

0: 네, 아기상어 오랜만에 듣네요, 송세라님. 예. 신스타인 뉴스가 퀴즈, 예, 수다 식구들이, 예,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수다 식구 중에 저 오늘 보고 왔어요 했던 앨리스님한테, 예, 연결을 해봤는데,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1: 네.
0: 우리 앨리스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 안녕하세요. 저는 포양상동 다니는 허서진 요한나라고 합니다.
0: 아, 요한나라 요한이.
1: 네,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1: 오늘 상어 보고 오셨다고요?
2: 네.
1: 왜 가셨어요?
2: 상어 추석 때 입양한다고 해서 내보낸다고 해서요. 추석 때 내보낸다고 해서 보고 왔어요.
0: 네네. 추석 때 내보낸다고
1: 아,
0: 해서.
1: 내보내는구나. 아이고, 뭐 결정이 났나 모르겠네.
0: 먼저 오늘 퀴즈를 내드렸는데 퀴즈 정답이 뭐였죠?
2: 2번 피조물입니다.
0: 네.
1: 상어 뭐 바로 앞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멀리서 보셨나요?
2: 바로 앞에서요.
1: 아, 거기 뭐 이렇게 난간 그쪽에 있는 데서 보셨나요?
2: 그돌 쪽에 있는 데서요.
1: 아, 네네네. 그 사진으로는 봤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랑 비슷한 데 같은데.
2: 네, 봤어요. 영상도 찍고요.
0: 네네.
2: 사진도 찍고 했어요.
0: 네. 아니, 그 뉴스에 뭐, 그게 인근 커피숍, 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러는데, 지금도 여전히
1: 사람
0: 그렇게
1: 많나요?
0: 맞나요?
2: 사람 많더라고요.
0: 허서진 기자님 된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허 기자.
1: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해 주셔갖고.
0: 오늘 다녀오셨으니까.
1: 아니 오늘 몇 시에 갔다 오셨는데요?
2: 한 9시 넘어서요.
1: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새벽에 가는 사람,
0: 네네.
1: 뭐 오전, 저녁, 밤 이 생중 거의 뭐 시간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9시에는 보셨다.
2: 아니 오전이요.
4: 오전
2: 9시.
1: 네, 그러니까 오전 9시.
4: 네.
1: 네.
0: 네. 그 보고 오셔가지고 피곤하신 거예요?
2: 네.
1: 그렇죠. 아침 일찍 보기 쉽지 않습니다.
0: 아침 일찍도 그렇고 또 사람
1: 그쵸.
0: 많은 데 갔다 오시고
1: 거의 그늘이 없어요. 땡볕에서 봐야 돼요.
0: 네. 토연이니까
1: 아 맞아요.
0: 토연에서 또 오시려면
1: 멀리 갔네.
0: 네.
1: 네.
0: 대단하시네. 예. 어쨌든 추석도 명절 지나고 나면은 상어를 보낸다고 해서 또 이렇게
1: 그러니까
0: 성실하게 또
4: 네.
0: 부지런히 또 상어랑 이렇게 또
1: 부지런히 갔네.
0: 다녀오신 우리 허서진 요한나 네, 자매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퀴즈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희신부님은 또 북한 관련해서 상어 관련해가지고
1: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제로서가 아니고
0: 네.
1: 이번에 이 북한이 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어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지금 현재 북한 진수공원에는 저희 아버지가 일하고 계십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 지금 저희 아버지 비상이에요.
0: 아,
1: 지금 가족들끼리 지금 뭐 이렇게 동생네 가족이랑
4: 네.
1: 같이 보기로 했는데,
0: 네.
1: 이거 지금 연락 기다려야 돼요, 지금.
0: 지금 뭐 TV에도 출연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1: YTN에 지금 찍혀갖고,
0: 네네.
1: 뭐 인터뷰나 이런 건 아니고,
0: 네네네.
1: 자료화면도 나가고,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0: 네.
1: 어쨌든 지금 지금 아버지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0: 네.
1: 굉장히 당혹스럽고,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잘 없어요. 평화롭고,
0: 네.
1: 조용한 그런 뭐 부산역 뒤에 조그만한 그런 공원이었는데,
0: 그쵸.
1: 주차장 그 한가한 그 주차장도 주차가
0: 네.
1: 빡빡빡하게 들어가니까
4: 사실 아직 그 공원이 기반 시설이 다 완공이 안
1: 안
4: 돼서
1: 됐어요.
4: 아직 그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0: 네, 우리 김문경 비호 신부님 들어오셨는데 런닝 코스 한쪽이 사라졌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더 나아가서
0: 네.
1: 저희 지금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0: 네.
1: 그렇고
0: 네.
1: 일단은 저희 지금 동생네가 여수에 살고 있습니다.
0: 예.
1: 여수 성박람회와 지금 비교당하고 있는 지금
0: 네네.
1: 현실정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
0: 여수 선박람회보다 지금 북한이 더
1: 잽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열기는
0: 네네.
1: 지금 저희 친수공원이 짱입니다.
0: 네.
1: 그래서 동생네 부부에게 굉장히 미안한 현재 그런 지금 저희 지금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네네.
1: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일단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0: 네. 아버님께서 혹시 또 우리 신부님 또 그 컨텐츠가 사라질까봐 또.
1: 아, 제가 요즘 조용했거든요.
4: 컨텐츠 때문에 취직을 하셨어요?
1: 제가 요즘 조용했거든요.
0: 네. 네. 별다른 아버님 또 소식이 좀 뜸했었거든요.
1: 네. 요즘 여기가 제가 좀 평범한 삶을 또 살다 보니 네.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생겼는데.
0: 네. 어쨌든 그 북한에 있는 상어가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네. 네.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런 뭐 기후 변화의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다라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는.
1: 사실 오늘 그 네. 환경에 대한 건데. 네네. 그 서해안과 동해안은 한 전년 대비 1.몇도 올랐어요. 동해안은 2.몇도 올랐어요. 2.몇도 올랐다는 거는 전 세계 평균의 30배 넘는 수치입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아, 1도 올랐구나, 2도 올랐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0: 신부님 상어 때문에 지금 수온까지.
1: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네. 제 유일한 휴가에 낙인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회백색의 그러니까 다 죽은 산호들. 아.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 바다 위에 그냥 비닐봉지 떠다니고 네. 엉망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지켜줘야 됩니다. 네.
0: 그래서 꽃빛 예. 디바라기님께서 반기부터 생태 기후 전문가까지 우리 희심은 대단하시다.
4: 반기 전문가
0: 네. 스펙트럼 굉장히 네. 넓으시다.
1: 네. 이번 차순 내가 전문가네. 네.
4: 네. 근데 반기도 사실 대기 오염 아닙니다. 속하기 때문에
1: 아닙니다. 네네. 적어도 소전도 느껴줘야지. 인간의 방구는 네. 그 정도 효과는 못 내고
4: 근데 대기 오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를 좀 해칠 수 있는 아니죠, 네. 주변 대기.
1: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0: 오늘 방송은 우리 희신부님이 약간 전문가 모드를 켜고 네네. 오늘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그렇죠. 것에 굉장히 섬세하고 전문가적인 말씀을 네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물러가는 시간이 됐는데 네. 저 상호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짜.
0: 가족 문제입니다.
1: 네, 저희 집안
0: 가족의 일입니다.
1: 저희 아버지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네. 네, 이거 저 여러분들이 뭐 가셔서 뭐 지서정연하게 보시면 상관없는데. 네. 막 지 맘대로 막 뭐 이상한 던져 샀고 이러면 저 골치 아프거든요.
4: 맞습니다.
1: 네, 이래저래 힘듭니다.
0: 그리고 저 우리 피조물 보호하는 것도 우리 희신 분이 휴가와 관계된 일입니다.
1: 휴가는 못 가요. 휴가 저 교구청 가면서 캠핑 끊었거든요. 네네. 캠핑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지만 네. 그 다음 유일한 제 그건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네. 다음 생독방은요.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놀러 오시면 되는데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10월 14일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나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먼저 유튜브 박승희님, 승희님, 소중한 순간 유리빛으로 물들이다. 부산 남구 유리공방 어느 날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십자가 선캐쳐. 그리고 유튜브 박승화님, 승화님. 첫 영성체 기도처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1: 네, 유튜브의 빨간 망토님. BSJHMB에서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유튜브에 앨리스님,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4: 네, 그리고 4807번님께 마세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드리고요. 그리고 5036번님,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끝곡으로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작가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명희 도미니코,
4: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숙명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보내고 맞이한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평소보다 몸도 더 찌뿌둥하고 마음 한구석도 좀 쓸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이 더 반가우실 겁니다. 이번 주말은 그냥 주말이 아니에요. 주말 뒤에 대체공휴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이 개천절이니까. 개천절 노래 기억하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함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단군이시니. 그러고 보니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고 지난 명절은 우리 가족의 뿌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뿌리가 있고 유서 있는 존재란 사실 기억하면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옥상달빛이 불러요. 숲.

달빛의 숲이었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명절 즈음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경주 종갓집 며느리가 나온 걸 봤었거든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 종갓집 사람이란 선을 보기 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잘생긴 나무 한 그루도 좋지만 좀 덜 잘생겨도 주변에 다른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룬 나무가 좋더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가 이상하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마 제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아유 뭐 잘난 나무 한 그루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 것 같은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 진짜 살아보니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가 쫙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잔치가 있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오면 너무나 많은 가족이 좀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글쎄 뭐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뭐 그러지 못하더라도 뭔가 좀 뒤가 든든한 느낌 이런 게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나의 어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 다 이런 분들이 계셨지라고 명절이 되면 한 번쯤 이렇게 기억을 소환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숲과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그리고 뿌리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민족의 뿌리를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개천절. 그래서 막 외국 가서도 외국어 못해도 기죽지 말자고요. 우리 뿌리 있는 민족이니까. 그리고 또 외국 가서 막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는 게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 같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외국 갈 일이 별로 없네요. 네, 그나저나 명절 연휴는 어쨌든 가족들 만나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흘은 글쎄 뭔가 작은 포상 휴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좀 마음껏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즐기시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뭐 하면서 보내실 건가요? 뭐 그런 얘기도 좋고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저희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한 이벤트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시 B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같이 찍어 보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듣는데 내 차는 자동차 라디오와 시계가 거리가 좀 있다. 이럴 때는 CPBC를 듣고 계시다는 그 채널과 함께 휴대폰, 그때 찍은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시면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든 많이 참여하신 게 더 좋으니까 저희는. 그리고 CPBC 빵 통해서 듣고 계시다면 정말 그 화면 전체를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시 방송 시간 나와야 되고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지 않지만 또 아네스 행복찻집이나 5시엔 설레는 라디오처럼 이렇게 영상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시간이 같이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요. 기간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대신 발표는 10월 15일이 지나서 참여하신 분들 모두 취합해서 그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자 메시지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나누는 얘기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30년에 올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모래놀이 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을지. 그리고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노래를 시처럼 낭송하고 음미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 맞추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얘기도 같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사의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 드리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한편의 시처럼 낭송해 드립니다. 낭송해 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이 들릴 텐데요. 그 효과음 뾰로롱에 들어가는 단어를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 CPPC 빵앱에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노래 낭송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노래는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입니다. 평범한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사랑이 시작된 순간을 기억하나요? 어색함에 웃음 사이로 흩어진 말들, 아쉬움에 유난히 짧던 그 밤을 영원히 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첫 입맞춤을 나눌 때 흘러나오던 노래, 그대만이 불러주던 나의 별명, 하던 방법들까지 우리가 사랑한 전부 모두 다 여기 두고 떠날 거예요. 우리 이별로부터.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는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였습니다. 노래 낭송 중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얘기 들으시면서 그건데 하고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CPPC 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그대만이 불러주던 나의 별명, 뾰로롱 하던 방법들까지. 이게 뭘까? 뭐 하던 방법일까? 이게 약간 반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대만이 불러주던 나의 별명은 정말 너무 서로 사랑스러워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반대예요. 그것 하던 방법들까지. 풀어서 설명하면 싸우던 걸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음절의 단어입니다. 그래요.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그런 순간도 있지만 막 다투고 나서 이것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헤어지니까. 그쵸? 아직까지 효과음에 들어간 정답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네,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시간, 가사의 발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속 가사 중에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답은 화해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이 별로부터 정말 가사를 이렇게 따로 떼서 들으면 더 아이유가 시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곡은 9월에 발표한,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 앨범 수록곡입니다. 여기 이번에 디지털 싱글 앨범에 두 곡을 담았더라고요. 이 별로부터 그리고 Dear My Crazy Soulmate 두 곡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곡 모두 타이틀곡이라고 하거든요. 아,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이 별로부터는 그 헤어지는 이별의 의미가 담긴 것 같죠. 가사에 보면 중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별에서부터라는 의미를 좀 더 영상에는 담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역시 우주선 안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얘기로 진행이 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답인 싸우던 걸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화해. 이 화해하면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하고 다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서로 마음 상해서 말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눈치 보고 아 저 좀 이상하다 하면 이제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상 어떤 말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할 때가 많죠. 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뭐랄까 따뜻한 분들이 이런 화해도 좀 잘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그런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분만의 분위기라는 게 있던데. 아,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잘 풀 수 있는 좋은 화해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해는 뭐 얼굴을 우선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을 거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빌고 본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분위기 풀려면은 음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음식 대접하면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그 이런 게 다 타이밍의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얘기를 하면 좋을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 잘못했다고 빌고 본다는 부부싸움에서 하면은 또 다른 싸움을 유발하는 방법이지 않나요? 그쵸? 아 무조건 잘못했다 막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바로 확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뭐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공유 좀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 CPPC 빵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만나볼까요? 노래는 반바지가 부릅니다. 화해하자.

0: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모래놀이로 몸과 마음까지 치료하는 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특임교수 김자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석 달 만에 뵌 것 같아요.
1: 네네.
0: 여름에

0: 올해는 또 여름이라 못 뵙고 또 9월에는 저희가 특집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잘 지내셨나요?
1: 네네. 너무 잘 지냈고요. 덕분에 네. 예, 좀 여유로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0: 방송이 없으면 여유로워지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학기가 시작이 됐고 10월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1: 네네.
0: 아, 오늘은 시작은 아니죠. 10월의 첫 번째 네네. 주말인데 아, 모래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네. 아, 모래놀이에 대해서 한번 1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 중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실제로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좀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요즘 대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같은 학교기관에서 그룹 모래놀이 또 개별 모래놀이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요.
1: 네네. 너무 네, 좋은 소식이고요. 얼마 전에 위클레서 선생님이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0: 네.
1: 여중 학생인데 얼마 전 이제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너무 학교 생활을 힘들어 하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위클레서 선생님이 함께 의논을 하셨나 봐요.
0: 네.
1: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그래서 이제 이 학생에게 심리치료, 모래놀이 치료를 좀 지원을 해주자
0: 네.
1: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0: 네.
1: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예, 제 나이 때쯤이 되면은 아버지의 엄마를 이제 여일 때가 됐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한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아, 학생에게는 아버지를 떠나보낼 슬픔을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0: 네.
1: 그 부분을 학교에서 알아차려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0: 아.
1: 그리고 어머니 역시 이제 남편을 여인 그 애도를
0: 그렇죠.
1: 자신이 혼자도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0: 네.
1: 너무나 힘든 상황인 이 부분을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아이의 마음을 살피고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을 학교에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우리가 요즘 참교육 네. 그 장소를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학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실은 아이들을 참 사랑해요.
1: 네네네.
0: 그런데 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봐주는 그게 참 중요한데
1: 네네.
0: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1: 네.
0: 드는데
1: 네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제가 요즘 이제 학교 기간에 자주 이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보는 게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외우더라고요.
0: 와.
1: 저는 깜짝 놀랐어요.
0: 아, 네.
1: 그냥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다 마음이 진심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니 이렇게 섬세하게 아이들을 관찰하는 이런 과정이 모래놀이 안에도 있더라고요.
1: 네네네. 뭐 치료 방법이나 기법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모래놀이 치료에서 모래상자는 아이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0: 네.
1: 특히 뭐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또 혼란스러운 마음은 어른들에게조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0: 네.
1: 그럴 때 아이들은 이제 모래와 상징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한다고 봐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모래를 만지고 상징물을 고르고 또 배치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사는 그 곁에서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고
0: 네.
1: 또 아이가 표현하는 것을 함께 감정으로 함께 담아주는 거.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국모래치료학회 학회장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해석하려 하지 마라. 네. 그 마음이 제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아이의 마음을 서둘러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어긋나진다. 네. 그래서 아, 네가 이렇게 느꼈구나.

0: 이 마음이 이렇구나.
1: 네.
0: 이렇게 아이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네. 그 과정이 우리 아이에게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에게로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0: 네.
1: 이래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0: 네네.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되네? 내가 선택해도 되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네, 이러한 경험이 아마 아이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믿고 또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이 모래 안에서
0: 네네.
1: 뭔가를 이렇게 막그 하고 뭐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를 이
0: 네네.
1: 하다 보면 아이가 힘이 점점점 생기는.
0: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모래놀이 치료에서 치료사가 해줄 게 없어요. 그냥 함께 아이에게 무언가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만나고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
1: 네.
0: 지지해주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모래놀이 치료 덕분에 아이들이 막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진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 함께 출발한 내 친구들이
1: 베란다 프로젝트가 부릅니다. 괜찮아.

0: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특임교수로 계시는 김자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모래에서 우리가 함께 뭔가 이렇게 스스로를 찾는 이런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래놀이 치료라는 게 모든 치료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른이 아닌 이상 본인 의사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1: 네네. 한 3개월 정도 되었고요.
0: 네.
1: 그 틱 증상으로 찾아온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0: 네.
1: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모래놀이 치료실에 오면은 항상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저희가 물어봐요. 네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제가 뭐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아니요 엄마가 와야 된다고 해서요. 그것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네가 엄마가 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너는 여기서 무엇을 변화하고 싶어?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네. 이제 놀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도 모래놀이 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가 하는 말이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보는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한 아이.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결정해주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변화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아마 자신의 생각보다는 엄마의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0: 아하.
1: 그래서 근데 모래 상자 안에서는 좀 달랐어요.
0: 네.
1: 이 아이는 모래를 정말 열심히 만졌어요. 팔을 벌려가면서.
0: 네네.
1: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상징물을 가지고 와서 놓는데 아이가 말하는 그 조그만 목소리와는 달리 모래 상자 전체를 사용을 하고 좀 자유롭게 배치하면서 신나게 놀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한 해계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0: 네.
1: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0: 네.
1: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모래놀이가 싫대요.
0: 그렇게 잘 놀아놓고
1: 네.
0: 세상에.
1: 근데 이제 제가 그 순간에 이제 네. 느꼈던 게 뭐냐면은. 반어법도 있잖아요.
0: 네.
1: 네, 재밌게 놀았는데. 근데 내가 싫대요라고 했을 때 엄마의 반응, 엄마의 대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0: 네.
1: 그것보다는 저는 이 아이가 모래놀이가 싫어요. 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제가 조금 주목을 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네.
0: 자, 맞아요. 그런, 맞아요. 처음 왔을 때는 뭐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막 계속 막 몰라요. 네. 몰라요 했는데.
1: 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담아서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싫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0: 네.
1: 근데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시작할 때 언어가 발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아니.
0: 맞아,
1: 싫어.
0: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좋아라는 말을 먼저 하는 아이를 저 못 봤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냥 그건 웃고 있어.
1: 네. 네. 부정적인 표현이 먼저 이제 시작되듯이
0: 네.
1: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는 이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기와 타인을 구별해가는 중요한 자기 표현의 시작점이라고 봐요.
0: 그걸 또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럼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군요.
1: 네네.
0: 아니 가끔은 그렇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뭐 할 때 하자 했는데 또 싫어요 하면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1: 네네.
0: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아이는 모래놀이 치료가 필요한 아이였고 모래 상자를 쳐대기 때 너무나 잘 만든 아이였고
0: 네.
1: 그렇다면 부모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0: 네.
1: 어머니께 다음 주에 모날 모시에 오시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께 직접 이 아이가 놀았던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0: 네.
1: 그래서 뭐 어머니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아이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과 선택을 안전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경험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와 부모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이에게 질문하고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주기보다는
0: 네.
1: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0: 네. 기다려주는 네. 거.
1: 저희가 언어 발달에서도 아이가 말을 할 때는 기다려주라고 하거든요.
0: 네.
1: 네. 엄마가 자꾸 끼어들기를 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가면서 네. 대화해주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고.
0: 네.
1: 그래서 아이의 치료를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0: 네.
1: 지금 이 아이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후에 제가 틱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상 나오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하거든요.
0: 네.
1: 가서 병원에 진단을 받고 약 복용과 함께 모래놀이 치료를 병행을 한 결과
0: 네.
1: 한 12회기 후에는 아이가 완전히 틱 증상이 없어졌어요.
0: 와.
1: 네, 그래서 이제 종결하게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0: 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아이와 대화할 때 기다려주라고 했는데 물론 부모님들은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말하면서 우물우물하면 그래서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참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쉬운 역할은 아니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는데
1: 근데
0: 결국 치료를 종결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1: 네네.
0: 하셨는데
1: 네.
0: 한편으로 보면 종결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또 뭐랄까 반복하는 습관들이라는 게 있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1: 네. 습관이라는 게 한 번에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0: 네.
1: 그렇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마지막 종결하기 전에 한 3회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틱 증상이 없어서 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모래놀이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 했더니 이제 자기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0: 네.
1: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도 돼요 하는 거. 그래서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항상 올 수 있어. 여기는 네가 필요하면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거를 네가 이야기해야 돼. 누구에게?
0: 엄마한테.
1: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는 내가 선택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을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내가 싫다고 말해도 되는구나.
0: 그렇죠. 싫다고 말하면 뭐 남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이 안에 있다가 점점점 위축되기도 하니까.
1: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소리 점점 커지는 거죠.
0: 어머, 정말요?
1: 네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래요. 내가 힘이 이렇게 있었나?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는 이제 치료실을 떠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치료의 종결이라는 게 그러면은 완전히 다 나았다. 다 좋아졌다. 뭐 난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뭐랄까 자신의 일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 치료에서 유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유지.
0: 네.
1: 일상생활에서의 치료실에서의 이러한 상황을 일상에서도 유지되어 가는 것.
0: 네.
1: 네. 그 유지되어 갈 때는 누구의 힘? 자신의 힘.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걸음을 일상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료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에서 마음을 만나고 또 같이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0: 네.
1: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모래놀이 치료의 종결 아닐까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0: 네.
1: 또 와도 돼요. 네. 언제든지 항상 너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거. 네. 네.
0: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1: 네.
0: 또 더 일상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네.
0: 그게 결국은 뭐 치료실이 열려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청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
1: 네, 네. 네.
0: 아.
1: 그래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선택을 또 존중하고
0: 네.
1: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그렇군요. 아, 참 오늘 이 한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한 가지 사례 안에 1년 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0: 아, 뭐 오늘 모래놀이 치료는 정말 마지막 날이거든요.
1: 네네.
0: 1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1: 매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0: 아.
1: 네. 그래서 지나간 저와 만났던 그 친구들도 있고
0: 네.
1: 또 뭐 성인도 있겠지만은
0: 네.
1: 아 내가 과연 그분들과 함께함이 아, 잘 나아갔을까? 아 그분들이 잘 가고 있을까 했을 때 그때 우리 왜 방송 중간에 엄마 한 분이 밖에서 뛰어노는 사진을 한 장 보내주시면서 이
0: 맞아요.
1: 친구가 이만큼 컸다라고
0: 네.
1: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감회 그러니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 자신을 들여다봤다. 네. 그 1년 동안 네 제가 돈 안 드리고 제가 여기 와서
0: 네.
1: 제 상담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0: 네.
1: 아이들이 모래상자 안에 담아놓은 마음 또 그 마음을 함께 바라보고 싶은 또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
0: 네.
1: 또 조금씩 변화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 명 한 명씩 담아서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0: 네.
1: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헤어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 순간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데 또 이게 고스란히 방송에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있었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 모두를 함께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또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이 모래놀이 얘기를 하다 보니 모래놀이 치료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 안에 제가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느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김자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I Believe I Can Fly, R. Kelly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모래놀이 얘기하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이 더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만났던 아이들의 얘기 안에서 아이가 자신들의 그 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깨고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내면 아이들도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아이는 어떠셨는지요? 이미 다 커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아, 오늘 끝곡은 좀 신나는 노래 이 가을을 화려하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스위스 오로의 비바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0: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두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은 원필의 우리 더 걸을까 이 곡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 살펴보고요. 또 추억 속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합니다. 신곡도 만나볼게요. 김민석의 You Are 그리고 10cm의 봄눈 듣고 다시 옵니다.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 댓 뉴. 과거 10월 첫째 주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2001년으로 떠나봅니다. 2001년의 유행 패션은 단연 크롭티와 청바지 그리고 펌 스타일이 유행했대요. 크롭티와 청바지, 히피 펌은 요즘에도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게 맞나 봐요. 자, 어떤 드라마가 또 사랑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작품, 원빈, 송혜교, 송승헌 주연의 가을 동화. 이 드라마는 사실 2000년 연말에 종영했는데요. 드라마에 대한 여운이 2001년까지 이어졌대요. 그래서 2001년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바로 원빈의 대사, 얼마면 돼? 였다고 합니다. 극장에서는 공동경비구역 JSA가 2001년 초까지 흥행했고요. 이후 친구, 봄날은 간다, 엽기적인 그녀가 잇따라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네요. 그럼 음악은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을까요? 2001년 10월 첫째 주 가요 차트 살펴보죠. 5위입니다. 김범수의 하루. 4위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3위는 정말 많은 사랑받았던 혼성그룹이죠. 샵의 스위티였어요. 2위는 남성분들이라면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도전해봤을 노래. 포지션의 I love you. 이 영화 퀄리티에 버금가는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이었던 기억나네요. 1위는 박효신의 먼 곳에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들 중에서 세 곡의 노래 준비했어요.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샵의 스위티, 포지션 I love you.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01년 팝 차트 어땠을까요? 5위는 자넥 잭슨의 All For You, 4위는 제니퍼 로페즈의 I'm Real이었고요. 3위도 제니퍼 로페즈의 곡입니다. Love Don't Cost a Thing. 와, 당시 제니퍼 로페즈는 가요계와 영화계를 종횡무진했어요. 3, 4위 곡이 모두 자신 노래라면 와, 기분이 어떨까요? 2위는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Family Affair.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 광고음악으로 쓰여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노래 제목은 생소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 들으시면은 아, 이 곡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1위는 바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킴, 미아, 핑크가 함께한 물랑루즈의 OST, 레이디 마멀레이드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먼 파워가 느껴지던 곡이었죠. 자, 그럼 2001년을 장식한 노래들 들어볼까요? 제니퍼 로페즈의 Love Don't Cost a Thing,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Family Affair, 그리고 물랑루즈 OST예요. 레이디 마멀레이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채워줄 신곡들 만나볼 차례예요. 첫 번째 곡은 웅장함과 아련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바로 정민성의 애프터라이트인데요. 정민성 씨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의 멤버죠. 제목인 애프터라이트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해가 진 뒤에도 하늘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노을이나 잔광이래요. 어떤 이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단어의 뜻처럼 이 잔잔한 피아노와 이 스트링 선율 위로 정민성 씨의 음색이 나지막이 얹어지거든요. 뭐랄까, 황혼의 느낌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반가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박보검 그리고 진영의 안갯길인데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당시 진영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벤이 불러서 큰 사랑받았던 그 명곡을 이번에는 드라마의 두 주인공인 박보검과 진영이 직접 듀엣으로 다정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이 구름이 그린 달빛 1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이렇게 둘이 만난 것 같은데요. 너무 좋죠? 마지막 곡은 분위기를 싹 바꿔서 청량한 에너지를 전해줄 노래예요. 유니스의 밀키웨이. 이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는 유니스의 풋풋함이 담긴 노래거든요. 멤버들의 맑고 툭툭 튀는 보컬이 찰진 비트 위를 신나게 넘나들면서 듣는 내내 아주 기분 좋게 해줍니다. 자, 그럼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 곡의 노래 만나볼게요. 정민성의 애프터라이트, 보검 진영의 안갯길, 유니스의 밀키웨이.

어떠셨어요? 따끈따끈한 신곡들이었죠? 정민성의 애프터라이트, 박보검 진영의 안갯길, 유니스의 밀키웨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마음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10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제1독서로 읽은 욥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참회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나 스스로를 내 잣대에 맞추어 자책하는 것과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부끄러워 참회하는 마음은 그 뿌리가 다른 만큼 그 결과도 다르다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욥의 여생에 지난날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늙음하게 술을 다하여 죽었다. 참 좋은 가을날, 주님 얼굴 뵙는 그날, 우리도 깊은 참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이 부른 참회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회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씩 들고 다니시나요? 이 사람마다 책을 읽는 방법, 또 뭐 시간, 그 방식 조금씩 다를 듯한데요. 뭐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주로 즐겨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읽혀왔던 책을 또 읽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뭐 취미 하나가 있다면 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나온 책들 둘러보는 그런 좀 취미가 있어요. 새로 나온 신간은 뭐가 있을까? 또 뭐 이번 주, 뭐 이번 한 달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이렇게 좀 펼쳐보기도 하고 뭐 목차를 보기도 하고 뭐 겉표지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을 이제 제목을 적어와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곤 하는데요. 아, 책을 읽는다는 건 참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같이 가을이 조금씩 깊어져가는 이 계절, 책의 향기에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핸드폰에 참 많은 귀와 눈을 열어놓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 좋은 계절, 잠깐 동안이라도 핸드폰을 꺼두고 책을 펼쳐보는 습관 길러보면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삶이 이 가을의 향기처럼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의 향기를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떼제 노래 항상 주님께.

추석 명절을 지내고 일상에 돌아와서 지내다 보니 온 10월이네요. 1년 12달, 여러분들은 어느 달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5월과 10월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 10월, 우리가 드디어 맞이하고 보내게 되네요. 이 아름다운 10월, 여러분의 주말 풍경은 어떤 그림으로 채워져 가고 있을까요?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이젠 빵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신부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오솔길 걷는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 그전까지 빵톡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셨나 보네요, 크리스티나님. 이제는 좀 잘 이렇게 접속도 되고 또 글 작성도 되고 그러시나요? 네, 그럼 더 앞으로 더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상은님, 곰이라고 해주시고 옆에 곰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귀여운 곰 아이콘 이렇게 함께 띄워주셨는데 오늘 제 신청곡 나오네요. 제 요즘 마음이거든요. 바로 가시나무. 저조차 못 쉬고 어머니도 못 쉬고 제 아내 예수님도 못 쉬시고 주위 사람들까지 부담 주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 띄워드렸죠. 저도 참 이 노래 좋아해요. 특별히 그 뭐 다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노래의 첫 가사 기억나시나요? 내 맘엔 내가 너무도 많아. 참 우리 마음 안에 여러 목소리들, 여러 얼굴들이 참 가득 담겨있고 그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밖으로 그게 막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참 이렇게 표현되고 나면 또 돌아서서 마음 붙잡고 후회하고 하는 이 반복된 과정들, 우리 모두가 겪는 하나의 마음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 어떻게 통제하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서죠. 우리의 신앙이 아마도 그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들, 그 얼굴들을 정돈하고 또 정리하고 또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참 좋은 하나의 길이 아닌가 싶네요. 잘 못 쉬셨다고 하셨는데 이 쉼이라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하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정말 잘 쉬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기대 오솔길 들으시면서 부디부디 잘 쉬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임유리님, 저는 오늘도 제 아내 저와 싸우고 있네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는 늘 가장 싸움,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보다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그런 복잡한 마음과 이기는 것, 그걸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과제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 임유리님 마음속에 있는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귀동요한님, 신부님 제가 당뇨가 있는데 정신과 약을 같이 먹어서 신장도 안 좋아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공항 공사초소 화장실을 자주 쓰는데 미안해 죽겠습니다. 아이고, 화장실을 쓰는데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게 뭐 이렇게 업무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뭐 경계가 조금 나눠져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미안한 마음, 근데도 이용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미안한 마음 조금 담아서 뭐 작은 음료수라도 뭐 혹시라도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참 소중하고 이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하니까 그 마음 잘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규동요한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마음에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잘 쉬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좀 더 푸근하고 가을 향기 가득한 풍경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김태원이 부릅니다. 풍경.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 속에서 포도밭 소장인들의 비유를 마주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아낌없는 배려와 자비를 베풉니다. 좋은 땅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주고 짜는 틀을 파고 탑을 세워 모든 일터를 완벽하게 마련해 준 뒤 먼 길을 떠납니다. 소작인들이 한 일은 그저 준비된 축복 속에서 걸어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소작인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착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아낌없는 배려와 호의가 반복되자 그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된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소출을 나누어 달라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포도밭은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급기야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이고 또 포도밭을 차지하려 합니다. 배려를 권리로 착각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인에 대한 감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만과 파멸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대개 타인이 나에게 베푼 친절이 반복되면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안 해주지? 왜 이것밖에 안 주지? 하며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 가족, 건강, 그리고 매일의 일상은 모두 그분이 거저주시는 자비이자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지금 누리는 것 중 우리 힘만으로 완벽하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포도밭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내 삶이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합니다. 하느님의 배려를 나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 속 그 완악한 소작인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시면서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누군가의 친절, 내가 권리라고 착각했던 하느님의 축복들을 다시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회복하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저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지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주말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91님, 저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하고 생명감 있는 마음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의 마음 모아봅니다 하면서 네, 신청 성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임형준님과 이혜원님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노래한 언제나 그 자리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신청해 주신 노래 저희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실 텐데요. 임형준님 목소리로 잠시 후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8890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명절 때 친정엄마랑 크게 싸웠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지만 이해 안 되는 엄마의 행동에 답답함이 계속 남습니다. 추석 선물 잘못 배달돼서 집 앞에 두었다는 물건이 없다며 엄마가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조기였는데 명절 전 바쁜 와중에 제가 나서서 택배기사님과 통화하고 분주했죠. 그런데 아니 글쎄, 엄마는 택배기사가 물어내는 게 안쓰럽다며 다른 집 앞 상원에 이틀이나 있었던 조기를 그냥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소금관이 되어 있어서 아직 한낮엔 더워 상했을까 걱정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처리할 거면 왜 제게 굳이 연락을 해서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번거롭게 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 처리된 일에 대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건 전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사연을 쓰다 보니 또 답답함이 올라오고 이런 인들로 자꾸 부딪히니 제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8890님. 아이고 명절 때 또 엄마랑 싸웠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마음이 엄마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가 좀 더 편안해졌으면, 엄마가 좀 더 행복했으면, 엄마가 좀 더 기쁘게 사셨으면 하는 그 심정이 너무 깊고 넓다 보니 엄마한테 닥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그 엄마의 선택과 태도도 못마땅히 하고 그래요. 우리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님이 더 행복하고 또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그래 우리 모두의 자식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 엄마의 그 사랑 깊은 그 마음, 감사드릴 수만 있다면, 다시, 관계 회복할 수 있고 또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본의 아니게 엄마와 다투었던 그 마음, 다시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두손 모아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르신 주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는 본의와 다르게 사랑하기에 서운하고 사랑하기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과는 세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 아무도 원치도 않았고 본의도 아니게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딪힘으로 속이 상하기도 하는 나약한 저희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처음 가진 선한 동기를 헤아리시어 사랑으로 시작한 일들 결국은 다치게 된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소서. 저희의 판단은 내려두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시시비비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청하나이다. 아멘.

임형주님의 목소리로 언제나 그 자리에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제이레빗이 부리는 You Are In Love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페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오늘의 강론.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72명의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다며 열띤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성과나 능력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를 짚어주십니다. 마귀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서 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눈에 띄는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봉사자인지를 따지며 자만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나약함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은 무언가를 해내는 능숙한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이 하느님의 마음에 그분 하늘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약하고 철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식들 아주 혼쭐을 내주겠어. 휴일이 되면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진짜 알찬 하루를 보낼 거야. 그런데 정작 얼마 먹지도 못하고 배가 불러서 혼쭐 나는 건 음식이 아니라 언제나 저고요. 하고 싶은 것들에 비해 시간은 언제나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알찬 하루가 못 되는 날도 많아요. 어쩌면 이건 욕심의 문제겠죠. 저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휴일에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이걸 좀 내려놔야 할 텐데 여전히 또 쉬는 날이 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할 생각에 마음만 바빠요. 뭐 이것도 제가 그만큼 삶을 좋아한다는 뜻 아닐까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오늘 첫 곡 정은지 하늘바라기 함께 들었어요. 토요일이자

애천절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공휴일이 주말이라 하마터면 슬플 뻔했는데 다행히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더라고요. 직장인 입장에선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처럼 휴일이 오면 우리 코미들은 가만히 쉬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맛있다는 것도 찾아 먹고 공연이라도 좀 보면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편인가요? 저는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오히려 주말에 더 바쁜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나도 참 어지간하다 싶지만 또 어쩌겠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저라는 사람인 거겠죠? 우리 코미들도 집에서 푹 쉬든 여기저기 쏘다니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거운 휴일 되면 좋겠네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함께 해주세요.

강산의 예럴랄라. 현대사회에서 소비 없이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특히 자급자족이 어려운 도시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소비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남들이 좋다니까 그저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소비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들의 자립권을 지지한다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만들어진 드립백 커피를 구매하는 거죠. 또 내가 철저한 비건은 되지 못해도 비거니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삶에 조금이라도 녹여내고 싶다면 비누나 샴푸 같은 생활용품을 비건 인증 제품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가치 소비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추세가 점점 확산되면서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도 비건 제품군들을 대폭 늘리거나 친환경 윤리적 가치를 담은 제품 섹션을 점차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제품을 찾아 구매하는 일, 꽤 괜찮은 일 같죠? 한희정의 어느 가을, 바이브 가을 타나바 이어드릴게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한희정의 어느 가을에 이어서 함께 들었어요. 이번 가을에는 춘천에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사흘 동안 춘천에서 애니토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애니토이,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과 장난감을 주제로 각종 공연과 인공지능 체험이 마련되는데요. 오늘 열린 개막식에선 마술사 최현우 씨의 스페셜 매직쇼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기간 내내 넓은 잔디광장에선 레트로 오락실도 운영되고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꾸려진 AI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AI 사진관, VR, 드론 체험도 마련된대요. 아울러서 고장난 장난감을 고칠 수 있는 ESG 장난감 마켓도 함께 열립니다. 그런데 반가운 점이 주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또 아이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다시 아이가 되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보면 아이들만큼 어른들도 애니메이션, 장난감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키링 모으는 분부터 덕질하던 드라마 레고 시리즈 사는 키덜트까지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춘천은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고민이셨다면 지하철 타고 춘천 나들이 계획해 보셔도 괜찮겠네요. The Letter, 유다빈 밴드, 차우차우 델리 스파이스.

보통의 우리. 궁금한 게 생겨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블로그와 카페에 여러 게시물이 뜨길래 적당해 보이는 링크를 클릭했죠. 그렇게 게시물을 보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게시물을 볼수면 볼수록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의미를 종잡을 수 없는 비문을 쓴다든가 검색어에 걸릴 만한 단어는 맥락도 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원하는 정보를 게시물 제목으로 걸어놓고 다 읽을 때까지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본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댓글을 클릭했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요즘 AI가 참 열일하네요. 그제야 아 하고 이해가 됐어요. 결국 제가 본 게시물은 AI가 인터넷에서 자동학습을 하며 만든 잘못된 배출물이었던 셈이죠. 그렇다 해도 찝찝한 마음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가 웹페이지에 버젓이 노출이 된다면 이 부작용이 과연 적을까 싶었거든요. 또 잘못된 내용을 걸러서 흡수할 수 없는 정보 취약계층은 더 위험할 테고요. 이 잘못된 정보를 담은 배출

해산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정이 가능한지도 걱정이고요. 그저 엄마께 인터넷에 나오는 거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하고 당부하게 될 뿐이죠. 우연히 AI의 배출물을 보고 해본 아주 씁쓸한 생각이었습니다.

비사이드 유의 푸른 바람 속으로 오늘 보통의 우리에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랑이와 왁부볼 좋아하시나요? 저도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런 촉감 완고들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네요. 최근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왁프볼 8종과 말랑이 7종 성분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착잡합니다. 시험 결과 왁프볼 8개 제품 모두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메틸 클로로 이소티아 졸리논이 검출됐어요. 또 한 개 제품에선 붕소 용출량이 허용 기준을 1.3배 초과했고요. 참고로 이 성분들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소화기나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말랑이는 7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허용 기준을 6.6배 초과한 걸로 나왔대요. 이 성분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 소식 보자마자 책상 위에 있는 말랑이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버려야 하나 깊은 고민 중입니다. 긴장감을 낮추고 힐링하려고 촉감 완구를 쓰는 건데 이런 제품들에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이 나온다니 스트레스를 버리려다 건강 해치게 생겼어요. 제 책상에 있는 말랑이도 이제 보내주려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강수지의 내 마음 알겠니, 박학기 날 사랑했다면 두 곡 이어드려요.

아무도 사지 않아서 내가 산 낡고 작은 그림이 알고 보니 숨겨진 보물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날아온 이야기인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에스테이트 세일에서 한 수집가가 조개 껍데기를 그린 작은 그림 한 점을 $30에 샀다고 해요. 에스테이트 세일이라는 게 고인이 남긴 물건이나 처분해야 하는 가재 도구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이 그림은 차고 한 구석에 걸려 있었대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다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된 그림의 한쪽의 서명. 그림 왼쪽 아래 작게 에버크롬비 51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데요. 순간 그는 이 그림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미국 초현실주의 화가 거트루그 에버크롬비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대요. 그렇게 그림을 구매하고 미술 연구 권위자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에버크롬비가 1951년에 제작한 진품이었던 거죠. 그 작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의 손을 떠나 타인의 집에 오래 보관되다가 유품 정리 행사에서 $30라는 금액으로 세상에 나타난 건데요. 이 작품의 추정가는 한 화로 2억에서 3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매가 $30에 8,000배가 넘는 금액인 거죠. 하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보석을 발견했으니 이 엄청난 운도 가져갈 자격이 있는 거겠죠? 눈이 번쩍 뜨이는 흥미로운 최근 소식이었네요.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

조금 전 전해드린 눈밝은 수집가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작품을 잘 발견해서 엄청난 부를 챙기게 됐다는 소식인데 부나 명예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눈밝은 사람이 되고 싶긴 합니다. 타인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좋은 면, 다들 잘 보려고 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며 살아간다면 사는 게 꽤 재밌지 않을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끝곡은 한영의 조율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기다릴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파울!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여러분 만화 좋아하십니까? 유명한 만화 중에 해적 만화 원피스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 루피와 함께라면 눈으로 덮인 섬이든지 뭐 그림자를 뺏긴 좀비들의 섬이든지 두렵지가 않아 하는 그런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도해본 적이 없는 일 앞에서 용기가 전혀 나지 않을 때, 새로운 분야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저는 너 내 동료가 되라 이 만화 속의 대사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마치 미지의 섬을 탐험하는 밀짚모자 뭐 해적단 일당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오그라드시나요? 부끄럽긴 한데 상상이니까요. 그렇게 남몰래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나름 인생을 살아가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모두가 용기 있게 나아갔으면 하는 시간, 여기는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0: 10월 3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코요태의 우리의 꿈, 만화 원피스 주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아, 이 대사. 만화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죠? 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마치 나랑 같이 뭐든지 해보고 싶다라는 제안 같아서 좋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동료가 돼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내 힘을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여러 번 빌려줘도 좋겠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주변의 이웃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키웃키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진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영이 리포터의 이웃키웃키웃. 네, 연휴를 잘 보내고 또 가을날을 맞아서 어디를 다녀오셨지 참 궁금한 분 허영이 리포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반가운 모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반가운 모임입니다.
0: 오, 어떤 모임이길래요?
1: 네. 사실 취재 현장 취재하면서 아버님들을 인터뷰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예, 금천구 가족센터에서 아빠 자조 모임이 있어서 네, 반갑게 약속을 8월부터 정하고 예, 이제서야 만나 뵙고 왔는데요. 한 걸음 더, 우리 사이 한 걸음 더라는 이름으로 예, 금천구 가족센터에서 올해 4월부터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이 금천구 지역이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이 계시고 해서 어떤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빠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모집을 했었는데 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이나 비다문화 가정이나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서 아버님들이 매월 한 차례 저녁 시간에 모이셔서 예, 이렇게 뭐 교육도 받으시고 자녀랑 요리도 하시고 때로는 당구도 치러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아무튼 친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네. 예. 지난 9월 10일에는 이제 일곱 번째 모임으로 어떤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위한 올바른 방법. 일단 부모님들이 정확한 방법을 좀 아셔야 자녀들에게도 그게 이어지니까요. 네. 그런 현장이었는데 우선 아버님들 이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고 힘드실 텐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강사님도 물어보시고 저도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버님들의 다양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를 위해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알고 싶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다양한 아버님들의 얘기입니다.
2: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발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들끼리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아, 간접적인 체험, 간접적인 경험,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3: 아, 내 방식이 또 틀린 것도 있다. 오면 배울 점 많아요. 그냥 밥 먹고 10분이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교육을 하고 여기 놀이하면서 이제 애들하고 쉽게 말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10분에 끝날 것을 15분 이제 늘렸죠. 처음 늘리다 보니까 요즘은 한 30분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니네 학교에서 뭔 일 있었냐 그냥 물어보고 여기 교육 여기 참여하면서 그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4: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은 없나? 라는 걸 체크해본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한 게 스마트폰을 얘기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가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이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매달리는 거고 게임에 매달리는 거고 하는 거고 또 그런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 중에서도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몰입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통제를 당했던 세대고 지금 아이들은 그 통제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세대라서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라면 뭐 대한민국에 사는 게 뭐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고민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해 볼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금천국 가족센터 우리 사이 한 걸음 더 다문화 그리고 비다문화 가정 아빠 자조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아버지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 굉장히 그냥 저는 이 모임 자체가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묵직한 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네.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고 내가 네. 좀 변해야겠다 이런 네. 어떤 생각들 네,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회차를 거듭해 오면서 변화를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몰라서 배우기에 왔다는 아버님도 계시는데 식사 시간이 5분도 안 되고 10분 안쪽으로 짧았던 각자 먹기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30분 이상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일단 식사 시간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네. 가장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아버님은 거의 어디 가서 어디 나가셔서 강의를 하셔도 그러니까요. 될 만큼 그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에서 부모로 사시는 게 특히 아버지로 사시는 게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내 아이의 특성을 알고 내 아이의 그 삶을 좀 걱정하는 아빠라면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냥 아이에 맞게 그 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뭐 중심을 잡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부모로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네. 왜 옆집에 또 앞집에 얘기 막 휘둘리잖아요. 사실 누구는 그쵸. 뭐 했대. 자꾸, 예, 아 뭐 샀대. 어디를 갔대. 뭘 배운대. 뭐 하는 것에 사실 휘둘리기 쉬운데 내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뭔지를 살피는 그런 부모라면 뭐 이대로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네. 아버님들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강사로 오신 선생님이 박정린 강사님이시고 지금 디딤 코칭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기도 하고 뭐 현장에서 굉장히 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교육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버님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순소리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취재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요즘엔 사회성이나 그 사회성 발달에 그리고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가 학교에서는 척도인데 사실. 근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서 좀 위험의 수위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반대로 보면 이렇게 걱정해서 현장에 열심히 오시는 또 아버님들 계시면 그 자녀들은 뭐 걱정 없죠. 그쵸.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를 기쁨의 대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너 존재만으로도 나한테 너무 귀하고 너는 우리에게 기쁨이야. 근데 그게 부모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는 만큼의 자녀가 기쁨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사님 말씀해 주시네요. 박정린 센터장입니다.
0: 네.
5: 연구 나온 게 사실은 가장 많은 건 아빠가 아빠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사회성 발달하고 연결을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숲을 좀 많이 바라보려고 한다. 그럼 이 아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접근하고 물어야 하지? 이걸 좀 더 큰 폭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또 실제 아빠와의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이 되게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최근에 2026년도의 온도는 정서 사회 발달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의 그런 양육이 훨씬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 심리적으로 남자아이들도 여성성이 높아지거나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님들의 이 아빠 효과는 아이들을 조금 더 폭넓은 사고를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 아빠의 역할은 사실은 좀 필요하다. 일단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내가 기쁨이구나를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넌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기뻐. 결국은 이 아이의 존재를 좀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들이 많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부모 교육 강사이신 박 정린 디딤 코칭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빠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진짜 이 현장에서 저렇게 그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네. 저런 엑기스 같은 강연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긴 되겠어요. 진짜.
1: 그럼요.
0: 쏙쏙 그럼요. 들어오는데요.
1: 메모하시고 또 교재에 맞춰서 다음 뭐 프로그램은 또 어떤지 또 기대하시고 뭐 하는 모습인데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날이. 그래서 우선 그걸 좀 잠깐만 요약하면 네. 구체적으로 디지털을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됐던 뭐 다른 기기가 됐든 식사할 때는 내려놓자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우선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자녀랑 함께 정하는 거.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전문가가 얘기한 거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하는 거 규칙을.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 너무 막 욕심이 많아서 양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한두 가지만 딱 여기까지는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이 또 상황에 맞게 변수가 있잖아요. 가족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다 함께 규칙을 또 변경하는 거.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강사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울 때 아빠 효과에 대해서 아까 강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빠랑 좀 친밀한 자녀들은 사회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드렸던 어른들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엄마랑 친밀하면 아이가 따뜻하게 성장하고 예, 아빠랑 친밀하면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조부모랑 같이 생활을 하면 세상을 좀 깊게 본다. 뭐 이런 얘기.

0: 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쵸,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가족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아무튼 아빠랑 친밀한 자녀들은 사회성이 높구나 하는 걸. 뭐 물론 이게 다 단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도 네. 네, 이렇게 현장에 저녁 시간에 나와 주신 아버님들의 그 노력에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깨우치시면서 좀 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1: 네.
0: 이 프로그램을 만든 금천구 가족센터의 최수지 사회복지사님, 이 프로그램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버님들 간의 그냥 자조 모임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그런 걸 바라시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1: 네.
2: 아무래도 저희 금천구가 지역적 특성은 이제 다문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 분이든 비다문화 분이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좀 어울러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요리 활동도 하고 보드게임도 한번 다녀오고 이제 아버님들끼리 이제 당구도 한번 쳐보시고 이런 개인적인 이런 아버님들이 성과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사실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의 이제 담당자 개인 없이도 이제 아버님들이 자주적으로 이제 모이시고 육아 팁도 공유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를 좀 최종 목표로 저희는 언제든지 이제 아버님들의 이제 의지만 있다면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은 금천구 가족센터 우리 사이 한 걸음 더 다문화 그리고 비다문화 가정 아빠 자조 모임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는 금천구 가족센터 최수지 사회복지사님 말씀 들어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여러 이런 센터들 우리 리포터님께서 취재해 오시고 또 얘기를 네. 들어보잖아요. 사회복지사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들 말씀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시작은 우리가 비록 했지만 이게 그냥 이제 그냥
0: 자율적으로
1: 자율적으로 공동체화돼서 알아서 되는 거를 꿈꾼다.
0: 그렇죠.
1: 그게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0: 그렇죠. 네. 이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 어떤 구심점 역할은 해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그러면 제가 좀 더 바빠지긴 하겠지만 아빠 자조 모임 진짜 저는 반가웠거든요.
1: 네. 근데
0: 사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저녁 취재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1: 그쵸.
0: 아, 아빠 모임이라면 충분히 언제든지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네.
1: 아, 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그동안 낮 모임 많이 가셨는데 이번에 밤 모임 가신 거네요.
0: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예, 아무튼 네. 기꺼이 갈 수 있으니까 지역사회 안에 이런 모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들고 10월에는 자녀와 함께 요리 프로그램 다시 하신다고 하거든요. 시끌벅적한 가운데서 얼마나 아빠하고 또 친해질지 기대가 되네요. 네.
1: 알겠습니다. 아, 그 모습까지도 상상해보면서 네. 오늘 허리부터의 이웃기웃기웃 금천구 가족센터 우리 사이 한 걸음 더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 아빠 자조 모임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허윤 리포터님 앞으로도 뭐 밤 모임 잘 부탁해요.
0: 저녁 모임, 밤 모임,
1: 네. 네.
0: 주말 모임 다 좋습니다. 네.
1: 네.
0: 풍성한 주말 보내세요.
1: 네.

0: 네, 이웃집 라디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셔볼 분은요, 서울 베이커리라는 곳을 운영하시는 김혜정 원장님이신데요. 이 서울 베이커리는 중증 장애인과 함께 건강한 빵을 만들고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는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자, 오늘 빵 냄새 나는 맛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혜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베이커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혜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서울 베이커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1: 네.
0: 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당연히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네.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시네요.
1: 아, 네. 저희 소울 베이커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쌀트르 수녀회고요.
0: 아, 네. 네.
1: 그 수녀회 여러 사업 중에 소울 베이커리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는 그냥 뭐 대표님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스스로 생각하시게 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1: 네. 네.
0: 그렇게 겸손하게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그 네. 수녀회 샬트르 수녀회에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소울 베이커리다라는 것인데, 그럼 소울 베이커리라는 이름에도 뭔가 특별한 어떤 의도와 뜻이 있겠네요.
1: 그렇죠. 네. 네. 이게 시작이 네. 저희 영양사 수녀님께서 장애인들한테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이 베이커리다 보니까
0: 네.
1: 그냥 저희가 빵 하면 살찐다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살찌우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어라고 수녀님들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0: 아, 그래서 그 통상 그 소울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1: 네,
0: 그
1: 영혼이란
0: 뜻이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러면은 풀어서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영혼빵집 영혼의 빵집 이런
1: 네,
0: 것이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혜정 그냥 지금 통상 그냥 저는 대표님이라고 하겠어요. 책임을 맡고 계시다고 했지만
1: 네,
0: 네 김혜정 대표님께서는 1999년부터 이 소울 베이커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최초에 처음에 이곳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사실은 저희 고양시 안에 있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국립 정서장애인들을 위한 국립 특수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고등부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자원봉사로 보조교사를 했는데요. 그 보조교사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이 장애인들은 어디로 갈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는데
0: 네.
1: 그때 에드게 집을 알게 됐어요.
0: 네. 네,
1: 에드게 집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이 뭐 이런 코사지 작업도 하고 쿠키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에드게 집을 찾아갔고
0: 네.
1: 거기서 에드게 집에서도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녀님께서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 있어서
0: 네.
1: 99년부터 시작했는데 예,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야, 근데 말이 99년이 이제 제가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1: 네.
0: 잠깐만 지금이 2026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1: 네.
0: 함께 하신 지 거의 30년을 막 바라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1: 그렇더라고요. 예.
0: 와.
1: 저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한 번 더.
0: 그렇죠. 너무 네. 바삐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1: 네.
0: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1: 네.
0: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울 베이커리와 함께 하신 그 시간이 무려 그냥 뭐 30년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7년 정도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원칙이나 규칙도 좀 이렇게 바꾸시거나 세우시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으시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저희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 이게 제일 큰 원칙이었고요.
0: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1: 네네.
0: 확실하게
1: 알아요. 네. 그다음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은 뭐 좀 낮아도 괜찮느냐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품질 그리고 장애인들의 좋은 일자리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네. 원칙을 삼고 지금까지 네. 쭉 해오셨는데 사실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 세월 동안 이 소울 베이커리가 운영됐다라는 것은
1: 네.
0: 말씀하신 대로 네. 빵 맛도 좋다. 이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사실은 이게 빵집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빵이 맛이 없으면
1: 그렇죠.
0: 찾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빵집이 빵이 맛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그 생산직 직원들이
1: 네, 네.
0: 그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대다수인가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장애인들이 37명.
0: 네, 37명.
1: 그리고 비장애인 스태프들이 저를 포함해서 17명.
0: 우와.
1: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야, 그럼 정말로 장애인 그 스태프분들이 더 비율이 높은
1: 그렇습니다. 그쵸. 생산직 현장에는 전부 다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0: 네.
1: 비장애인 스태프들은 뭐 전화, 뭐 영양사, 조리사, 뭐 위생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다 나눠지니까
0: 네네.
1: 실제 현장에 들어가는 비장애인 수보다 장애인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현장에는 네.
0: 그리고 이 스태프분들이 또 계속 일하시다 보면 또 숙련도가 또 쌓이고
1: 네.
0: 그렇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럼 자연스럽게 뭐 장기 근속으로도 이어지고 그렇겠어요.
1: 그렇죠. 예, 네.
0: 네.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나요?
1: 저희 소울 베이커리가 내년이면 30주년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저희 소울 베이커리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장애인들이 반 이상이고요.
0: 네.
1: 20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 장애인도 5명이 넘습니다.
0: 우와, 예. 베테랑이시네요.
1: 네, 네, 네.
0: 야, 그렇구나. 근데 함께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네. 그 일을 해보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편견 아닌 편견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좀 그냥 비장애인들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물론 느리고 서툰 사람이 있죠. 하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낯설 것 같아요.
0: 네.
1: 그거는 뭐 장애라서 그런 건 아닌
0: 그렇죠.
1: 것 같고요.
0: 예. 네.
1: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은 어떤 일을 할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는 떠나서 이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까를 찾아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이랑 구분 짓기보다는 네, 저희는 같은 일하는 동료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년 장기 근속을 저희는 일부러 굉장히 유도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이커리는 다 숙련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숙련을 하려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1: 저희는 장애인들을 장기 근속을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저희 소울 베이커리만의 뭐 운영에서 있어서 좀 더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빵 맛이 계속해서 균질하게 유지가 되어야
1: 예예.
0: 또 단골 분들이 이 집 변했어 뭐 이런 거 안 할 텐데
1: 네.
0: 그거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근속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네. 이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시지만은 또 어느 정도가 되면은 또 다음 단계로 뭐 넘어가시고 막 이런 것들도 있긴 있겠어요.
1: 그럴 수도 있고
0: 네.
1: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1: 예를 들면 장애인들, 그러니까 비장애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장애인 네다섯 명으로 할 수 있게 직무를 세분화하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비장애인은 빵을 계량부터 전체까지 다 이해한다면
0: 네.
1: 그 장애인들은 그런 이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네.
1: 저희 생산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좀 낮고
0: 네.
1: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전체 공정을 이해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세분화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0: 네.
1: 그래서 그 직무를 세분화했을 때 이 친구가 계란만 깨는 일이 가능했는데 뭐 숙련이 돼서 나는 계란 깬 다음에 밀가루도 계량할 수 있어.
0: 오.
1: 이런 식으로 역할은 넓혀갈 수 있지만
0: 네.
1: 전체 내가 계량도 할 줄 알고 반죽도 할 줄 알고 오븐도 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까지 역할은 가져가기는 좀 어렵고요.
0: 아,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방금 좀 네. 영업 비밀을 많이 발설하셨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막 그림이 네. 막 갑자기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도 같은 것들은 비장애인 스텝이 이렇게 보고
1: 네.
0: 그래서 세분화된 마이크로한 영역들을 탁탁탁 쪼개 가지고
1: 네,
0: 그거에 딱 알맞는 역할을 하는 우리 장애 네. 스텝들이 진짜 그분들이 하나를 하면 진짜 제대로 하거든요. 제가
1: 네,
0: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탁탁탁 하니까
1: 네.
0: 빵이 균질하게 품질이 유지가 되고 나온다.
1: 네, 예를 들자면
0: 네.
1: 이게 빵은 습도, 온도 굉장히 예민해요.
0: 네.
1: 그래서 여름철엔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기 때문에 뭐 우유나 물의 양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자폐 성향을 가진 장애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유 양을 줄이세요, 습도, 그러니까 물의 양을 좀 줄이세요, 반죽할 때 이러면 못 견뎌해요. 그래서 장애인, 그런 자폐 성향을 가진 장애인은 저희는 정확성을 요하는 포장 파트에 이제 품질
0: 네.
1: 관리 쪽으로 빼고
0: 네.
1: 그다음에 그 계량 파트에서는 조금 유연할 수 있는 단순 지적 장애인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사의 그런 지시에 무조건 따르거든요.
0: 네.
1: 장애인들이 계절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오늘은 날이 너무 덥고 습하니까 물의 양을 줄이세요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수영을 하는데 자폐 성향을 가진 장애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은 그럼 정확성을 요하는 오븐 온도 맞추는 거라든지 포장에 있어서

0: 수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1: 와, 근데 이게 뭐 장애가 있고 뭐 장애가 없고 뭐 이걸 떠나서 그 네.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린다라는 것이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모든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네네. 그것을 아주 슬기롭게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소울 베이커리의 김혜정 대표님 그리고 본인 피셜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과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증 장애인 분들 그리고 비장애인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는 이 풍경이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일터와는 좀 다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 생산 과정은 알겠어요. 그럼 특별한 어떤 소울 베이커리만의 특별한 그 산의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0: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네, 거는 네, 네. 일단 저희가 먹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먹고 네. 잘 쉬자가 저희의 특별한 문화입니다.
1: 잘 먹고 잘 쉬자.
0: 네. 언젠가 뭐 연예기획사 대표가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 쓴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네. 저희도 점심 한 끼지만 굉장한 시간과 비용을 저희는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샐러드는 매일 바뀌고요. 그 샐러드는 기본으로 매일 나오고 일식 사찬으로 하는데 네. 냉동 제품이나 인스턴트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돈가스든 뭐 갈비탕이든 육수든 샐러드 소스든 모두 다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용이 굉장히 재료비만 뭐 건 1년에 그러니까 관리 운영비나 인건비 다 빼고 그 식사에 들어가는 재료비만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제가 소모되거든요.
1: 우와.
0: 예, 그 정도로 저희가 먹는 거에 잘 먹는 거에 포인트를 주고 네. 그다음은 잘 쉬자에 있어서 헬스키퍼라고 해서 네. 저희가 시각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을 순번을 짜서 교대로 안마를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아, 아무래도 이제 빵 만드는 것과
0: 그
1: 몸을 쓰다 보니까.
0: 예, 예,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게 하자라는 이게 저희만의 어떤 약간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 예, 문화입니다.
1: 오, 근데 듣고 나니까 특별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 하도 밥값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0: 예.
1: 밖에서 뭔가를 사 먹으려면 이제 만 원 한 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회사들 중에서도 진짜 요즘 가장 각광받는 회사들은
0: 네.
1: 밥 주는 회사.
0: 네. 네.
1: 근데 더불어 소울 베이커리는 밥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맛있게 네. 양질의 재료로 주는 회사라는 네. 거.
0: 맞습니다. 네. 외부인들이 와서 드셔보시면 다들 놀라시곤 하십니다.
1: 그렇군요. 네. 외부인도 가끔씩 와서 이제 뭐 미팅을 네. 하거나 할 때
0: 네.
1: 먹게
0: 네.
1: 되니까.
0: 네, 드십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야, 밥 잘 나오는 회사.
0: 네. 잘 먹고 잘 쉬자.
1: 네, 잘 먹고 잘 쉬자. 네. 알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 소울 베이커리 지금 뭐 여러 가지 빵을 만들어가지고 뭐 판매도 하시겠지만 지역사회랑 연계를 해서 다양한 나눔 활동도 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자랑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네. 저희가 보통 장애인들 하면 아, 수혜의 대상이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2004년부터 저희는 우리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밀 생산 농가를 위해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곳과의 발생하는 매출의 2%는 그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0: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저희가 노숙인들을 겨울에 봉사를 막기 위해서 순회 활동을 하는 팀들이 계세요.
1: 네.
0: 그분들을 위해서 2010년부터 동절기에는 빵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빵을 드리면 그 순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혹시 새벽에 주무실 때 이렇게 좀 뭘 드시게 하면 동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예,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팀에 저희가 동절기 안에서 빵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노숙인이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 발달 장애인들이 노숙인이 되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1: 아, 그 어떤 사회에서 기반을 찾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노숙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군요.
0: 네. 네. 아무래도 지체 장애인이나 뭐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좀 낮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1: 네.
0: 뭐 혼자 살다가 또 노숙인이 되기도 하고.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뭐 자폐증을 가지거나 뭐 이렇게 우울증, 이렇게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 정신

0: 병원으로 입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노숙인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2010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좋은 품질을 위해서 저희만의 또 까다로운 기준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 기준에 안 되는 제품들은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저희가 출하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
1: 판매하기는 좀 그렇다.
0: 예, 예.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바로 인근에 있는 파주시각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저희 빵을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어쨌든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먹을 수 있고 뭐 집에서 그냥 엄마가 해준 음식이다 하고 먹으면 먹는데
0: 네.
1: 이거를 돈 받고 그거 하긴 좀 그래 하는 것들이
0: 네.
1: 그냥 버려지면 또 지구에 별로 좋지 않고
0: 네.
1: 음식인데요.
0: 그리고 이 빵이 워낙 예민해요.
1: 네.
0: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도 로스가 날 때가 있어요. 불량이 날 때도 있어요.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너무 색이 진하다든지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발효가 좀 덜 됐다든지
1: 네.
0: 이런 경우에는 판매는 못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경우는 다시 이쁘게 포장을 해서 대량으로 로스가 난 경우에는 노숙인 단체를 보내고
1: 네.
0: 소량으로 좀 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웃집 라디오 가장 보통의 초대석으로 소울 베이커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소울 베이커리를 또 이렇게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혜정 대표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예, 그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소울 베이커리는 샬트르 수녀회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 이렇게 뭐 빵도 만들고 장애 우리 팀원들과 함께 그 고용도 하고 지역사회 복 이렇게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본질로 돌아갈게요. 빵이 맛있어야 또 이렇게 운영이 계속 될 텐데 빵 종류도 궁금하고요. 요즘 워낙 뭐 빵집들이 막 기상천외하게 막 이상한 빵들도 많이 만드니까
0: 맞습니다.
1: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도 막 이렇게 좀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저희 빵은 좋은 원료로 만든 건강한 빵 이게 저희 자랑이고요.
1: 네.
0: 저희는 우리 밀, 뭐 우리 쌀 이런 국산 원료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1: 네.
0: 국산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기농이나 공정무역을 통한 원료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
1: 네.
0: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1: 네.
0: 그리고 기계를 통한 생산보다는 수작업을 통한 이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거나 그리고 시중에처럼 막 유행의 트렌드를 따르는 빵은 아니고요.
1: 네.
0: 매일 드셔도 부담 없고 좋은 원료에 충실한 그런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오, 그러면
0: 네.
1: 그 요즘에 막 이상한 것들 막 트렌디한 거 있잖아요. 막
0: 네.
1: 뭐 갑자기 유행처럼 반짝했다 사라지는 두바이 쫀드 쿠키 이런 거는 하는 데는 아니고
0: 네.
1: 기본적으로 뭐 식빵이라든지 뭐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1: 아니면 뭐
0: 단팥빵.
1: 그거 네, 네네. 단팥빵. 그렇죠. 단팥빵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것들.
0: 네네.
1: 아, 맛있겠다.
0: 제일 인기 있는 게 단팥빵, 크림빵인데요.
1: 네.
0: 식빵하고 세 네. 가지인데 단팥빵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원주 교구에서 재배 나오는 국산 밭을 유기농 설탕을 통해서 끓여서 만든 그 앙금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맛이 네. 또 다르겠네요.
0: 네, 재료 본연의 맛은 굉장히 충실하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좋은 원료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 듣고 그렇다고 하고 또 막 검색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0: 말
1: 뭐
0: 네.
1: 그럼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검색하면 이게 뭐 나오나요?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0: 네. 소울 베이커리 치시면 제품이
1: 네.
0: 나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빵 자랑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0: 네.
1: 사실 흔히 장애인을 고용하고 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뭔가를 하면은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냥 뭐 운영을 위한 거지 뭐 이렇게 뭐 돈을 막 크게 벌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소울 베이커리는 업력이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정말 공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결은 역시 그냥 본질 맛있는 빵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제일 큰 건 역시 품질이죠.
1: 네, 네.
0: 예, 품질이고 또 정직함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해서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 밀로 빵을 만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로스가 많이 나서 이거 괜찮아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로스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의 비용이다.
1: 기회 비용이다.
0: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좋은 뜻으로 한 번 사주자. 이걸로 끝나면 것보다는
1: 네.
0: 샀는데 맛있네라고 두 번, 세 번 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제품이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만들었는데 로스가 너무 많이 나네. 그럼 장애인 빼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 더 만들어보게 해주는 이런 그런 저희의 정직함, 저희 원칙을 지켜가는 게 저희가 비결이고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이게 유지가 되고 이런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소울베이커리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회의 비용을 또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의 지평이 넓어지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요, 이게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서 이렇게 또 고용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애초에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용을 통한 어떤 자립 같은 것들을 꿈꾸면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고용은 일단 했어요.
0: 네.
1: 장기 근속도 하셔요.
0: 네.
1: 그 이후에 뭐 더해지는 계획이나 꿈 같은 것들이 있나요?
0: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게
1: 네.
0: 저희는 정말 이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의 끝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1: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0: 왜냐하면 장기 근속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보호자분들이 연로해지신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 함께 나이 들어가는
0: 네네.
1: 건데.
0: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혼자 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보니까 경제생활이 일단 돈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위생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냉동고, 뭐 반찬을 요리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를 저희 안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자원과 연결하는 그런 노력까지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1: 네.
0: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이 장애인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제품 만들고 판로를 넓혀가는 게 제일 큰 저희 역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석 그 샬트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소울 베이커리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혜정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모로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말 세심하게 지금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판로를 넓힌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보통은 그 생각하기에는 어디에다가 입점을 시켜야 되는지 막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0: 네네네. 네.
1: 그런 것들은 다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1: 막막하실 때도 있겠는데요.
0: 막막할 때도 있는데.
1: 네.
0: 이게 좀 애매한데요.
1: 네.
0: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실감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저희가 원료를 좋은 원료를 고집하고 있고 이 원료를 30년 가까이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좋은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도 매출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을 두드릴 때 제품 하나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태짜 맞기도 하고
1: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마음이 쓰일 것 같은
0: 네,
1: 거예요.
0: 태짜 맞기도 하고 막상 했는데 뭐 가격 경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1: 그쵸.
0: 있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로스를 감수하고도라도 제품도 잘 만들지만 포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장애인 생산품 하면 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1: 네, 선입견이
0: 있어서. 선입견이
1: 예.
0: 그래서 저희 공장 현장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거래처 분들이 오셔서 보셔라.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한 10번 두드리면 그래도 한 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는 각오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좋은 취지를 공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원료를 쓰는 것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애인 급여를 한 번도 펑크낸 적이 없다라는 게 정말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1: 야, 그래요. 진짜 이거는 찐 대표님의 모먼트였습니다. 네, 네, 진짜 네, 아유 10번 했는데 한 번 힘들다.
0: 네. 네,
1: 그러나 티는 내지 않는 정말 우아한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유,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래도 막 그 이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눈빛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래도 내가 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효능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과
0: 예,
1: 목소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 이름이 이웃집 라디오예요. 그래서
0: 네.
1: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웃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신다면 뭐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0: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웃집은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사는 거다. 예, 저희 장애인들이 꼭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렇게 당신들이 만든 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들이 이렇게 시혜를 받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지역사회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이라는 거 그런 게 좀 더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가실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라디오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또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정승환 씨가 부른 같이 네. 걸을까라는 노래를 저는 좀 네, 들었고 싶다고 하고 싶고요.
1: 네네네.
0: 그 이유는 저희가 장애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의 속도에 맞춰서 옆에서 함께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를 예,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걸을까 이 곡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석 셀트르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울 베이커리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혜정 대표님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빵 하나가 하루를 부드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빵 냄새에 솔솔 나는 맛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웃집 라디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곡은 소울 베이커리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혜정 대표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할게요. 정승환의 같이 걸을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

0: 못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 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4: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5: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6: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7: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8: 하느님 감사합니다.
6: 10월 전교의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이런 가을이 오는 건지, 누가 이런 상큼한 바람을 만드는지 다는 몰라도 놀랍게도 가을이라는 계절 한복판 10월이 찾아오고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결의 나라가 시작된 날, 개천절 오늘이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또 이화세계라는 말도 우리 학교에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

구름도 화려한 이때 쉬엄쉬엄 또 가라는 듯 빨간 날들과 함께 연휴가 이어지니 더욱 좋네요. 감사합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좋을 때 나라를 세워주셔서 연속으로 멋지게 쉴 수 있네요.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놀멍 쉬멍 쉬멍 쉬멍 이게 뭐 제주도 말인데 그렇게 놀멍 쉬멍 천천히 쉬면서 뒤도 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런 날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음악 놀멍 쉬멍 명동년가 저는 성기환이고요. 마음 내려놓고 쉬어도 좋은 시간을 채워줄 음악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이병란의 서귀포에서 놀멍 쉬멍 걸으멍이라는 연주곡이었어요. 놀멍 쉬멍. 뭐 제주도 말은 잘은 모르지만 놀면서 쉬면서 좀 여유 있게 걸으멍 걸으면서 그런 뜻일까요? 네. 제주도에서도 저희 평화방송 성규환의 명동년가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도 빵 앱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 제주도에 그렇게 오름도 다니고 그 다음에 둘레길도 다니고 하는 그런 문화 뭐 뚜벅이라고 하나요?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게 산책하면서 정말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녁 9시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뭐 7시만 되면 이제 깜깜해져서 밤이니까 더 쌀쌀할 수 있으니까 만일 산책을 하시려면 겉에몰 좀 잘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바라기에 어서 말을 해, 최병걸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 두 곡이에요.

두 곡 들으셨어요. 해바라기의 어서 말을 해, 최병걸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는 노래. 네, 해바라기 노래는 오늘 특별히 유익종 이춘근 함께한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해바라기 원곡도 좋지만 이 버전도 뭔가 좀더 이렇게 사무치는 느낌으로 그 노래를 스타일을 좀 구사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막그 뭔가 사무치는 나뭇잎들 파랬다가 점점 빨개지고 파랬다가 노래지고 하는 맺히는 그런 시기라 요 사무치는 느낌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을 감성의 음악들 좀 이어듣죠. 한희정의 어느 가을이라는 노래가 있죠. 2010년도에 나왔던 그 한희정 EP였죠. 제 기억에는 잔혹한 여행인가? 네, 그 EP에 수록됐던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가을에 폭폭히 안긴다, 요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가을에 폭폭히 안긴다. 그 다음에 싱어송라이터죠. 박강수, 2009년에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노래를 발표했었죠. 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을 시작으로 한라산까지 단풍이 들기 시작하려면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죠. 설악산이 10월 20일, 한라산이 11월 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직은 가을 꽃 구경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떠나봅니다. 한창 흥이 무르익었던 한바탕 축제도 끝난 그곳, 올해로는 마지막 모습이지 싶어서 서둘러 발길을 돌립니다. 이쪽으로요. 바로 고창 선운사 꽃무릇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꽃무릇은 흔히 석산이라고도 하죠. 또 꽃무릇처럼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상사화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상사화, 꽃무릇 다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뭔가 애틋함이 있고 안타까움, 애석함 같은 게 있지만 실은 또 서로 다른 식물이라고 해요. 상사화와 꽃무릇. 우선 그 잎이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또 피는 순서, 꽃차례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다른 모양이에요. 상사화가 잎이 지고 꽃이 핀다면 석사는 꽃이 먼저 피고 그 꽃이 지면 잎이 돋아난다고 해요. 서로 볼 일이 없네요. 그리고 상사화와 석산, 꽃무릇 역시 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게 여름에 핀 상사화가 져야 가을에 석산이 핀다고 해요. 뭔가 안타까운 꽃들, 꽃과 이파리들. 근데 이제 이 꽃무릇은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유명하죠. 한창 절정기를 보려는 발길이 한적해지고 그때쯤에야 오히려 아주 고요하게 피어 있습니다. 선운사 들어서자 입구부터 촘촘히 핀 꽃무릇. 뭔가 레드카펫 같기도 하고 정말 붉은 주단을 깔아놓은 듯한, 근데도 깊은 산속이라 그런지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애달픈 성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화려한 중에도 한없이 고요한 느낌의 운명이에요. 저 붉은 꽃이 지면 호련히 입줄기가 돋아나 겨울 난다니까 참 애달프면서도 기특하다 싶네요. 한참을 물가를 따라서 꽃무릇길을 걷다 보니까 대웅보전 뒤쪽으로 동백나무 숲이 반기네요.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 가을 지나 겨울이 오면 저 숲에서는 또 동백이 지천으로 피어나겠죠. 그때를 기약해봐요. 여기까지 와서 꼭 만나고 싶은 도서람 마에부를 향해서 가는 길. 수령이 무려 600년이 넘는다는 장사송이 꼿꼿한 자세로 나그네를 어서오게 하고 맞아줍니다. 높이는 24m. 이 오랜 소나무 아래의 진흥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거기서 신라시대 때 진흥왕이 수도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랜 세월을 품고 있고 우리 한 세대의 이 짧은 생을 넘어서는 그런 깊이와 대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영험한 기운까지 감도는 느낌이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만나게 되죠. 40m는 좋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암벽에 정말 은은한 미소를 우리에게 뿜고 있는 마애불.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은 길이네요.

상사화 함께 들었습니다. 안예은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는 선운사 가봤는데 꽃 이름도 참 예뻐요. 그죠? 석산이라고도 부르지만 동시에 꽃 무릇이라고 무릇 뭐하다 이런 식의 그 말을 할 때 무릇 꽃 무릇 그리고 상사화 애틋한 꽃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꽃들을 바라보며 길을 걷는 이야기들 작가님이 적어주셔서 쭉 이렇게 나레이션 하면서도 뭔가 상상으로 가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도 선운사 가봤는데 왜냐하면 그 큰 마애불 그것도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만나는 그 꽃들이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면 어떤 게 꽃무릇이고 상사화는 여름에 졌다고 하니까 꽃무릇이 피면 상사화는 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걸어보면 훨씬 더 그 걷는 길이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예요. 10월달에 시원한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참 산뜻해요. 그죠? 여름에 약간 묵직하다고 할까? 뭐 태양의 이 수직 내리쬐도 묵직하고 습기도 그렇고 그래서 몸도 좀 무거운 것 같고 그런데 가을에 뭔가 이렇게 쾌적하면서 산뜻한 이 느낌이 참 하느님의 선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보급하고 있는데요. 신조어가 뭐냐면 따따태예요. 따따태. 이게 따따타다는 따따태도 되는데 글자로 쓰면 그냥 따따태인데 뭐냐면 따스하고 따가운 태양. 어떤가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따뜻해. 정말 태양이 따스하고 약간 따갑기도 한데 막 이렇게 아프다기보다는 아따가 왔다가 하면서도 이 따스함이 좀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 그런 훌륭한 정말 1년 중 가장 산뜻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 빵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네요. 5645님, 네. 강의하고 퇴근하고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강의하고 또 저녁 때쯤 퇴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8439님 애청자이신데 안타까운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버지 장례 잘 치렀습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하늘나라 가셔서 하느님 품에 안기셨네요. 지난번에 휴일인데 아버님이 아프셔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짤막하게 마치 옛날 전보처럼 딱 한 줄에 전보처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위로드리고 저도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556님께서도 지난 몇 주 주말마다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다가 시그널 들으면서 함께 저녁 산책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6556님 장본 이야기는 참 너무 그림 같아요. 낮에 장보러 갔다가 부추가 파릇한 게 눈에 띄어 한 봉지 사와서 저녁으로 청양고추 넣고 부추전을 부쳤습니다. 부추를 소금물에 담갔을 뿐인데 온 집안의 부추향이 은은하게 나고 집을 뒤져보니 감자 전분만 있어서 전분을 살짝 섞고 빵가루를 실험적으로 둘러 노릇하게 부쳐보았습니다. 아유, 이거는 뭐 레시피가 나와서 요리 강습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로 학원에 독서실에 간 사이 같이 늙어가는 바깥 사람과 새로운 레시피를 품평을 해가며 소소한 저녁을 먹었답니다.
이렇게 살아가나 봅니다. 젊을 때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을 걸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한껏 무장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는 거리를 걸을 때 손잡고 걸어가는 가족, 벤치에 앉아 담소하는 어르신들,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멋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또 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노래를 듣고 또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9014님 가왕 조용필이라고 하시면서 꿈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935님은 겨울바다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신청곡 있어요. 푸른 하늘 겨울바다 하셨다가 신청곡 바꿀게요. 김현식의 겨울바다 하셨어요. 아 근데 지금 겨울바다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겨울바다는 겨울에 꼭 틀어드릴 테니까 1935님 겨울에도 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0286님께서 빙글빙글도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조용필의 꿈과 나미의 빙글빙글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여러분들 신청곡이었습니다. 9014님이 신청해 주신 조용필의 꿈 들었고요. 그 다음에 0286님 애청자분이 신청해 주신 나미의 빙글빙글이었습니다. 추억의 가을 분위기의 노래 또 좀 들어볼까요? 박혜경 더더라는 인디밴드에서 보컬을 하기도 했었죠. 그랬다가 솔로로 또 많은 곡들을 남겼는데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을 2008년도에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한 적이 있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따로 또 같이 그대를 위한 가을의 노래는 이라는 곡이 있죠. 그 이주원 뮤지션 하늘의 별이 되셨죠. 그 이주원 멤버가 작곡했던 곡이죠. 그 1988년에 나왔던 따로 또같이 4집에 있는 저는 참 포크의 명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사가 참 멋집니다. 중간에 피카소도 나오고 네, 두 곡의 멋진 음악들 함께 듣겠습니다.

박혜경의 향기로운 추억에 이어서 따로 또 같이 그대를 위한 가을의 노래는 이어 드려요. 이어 들으시면서 1부 마치고 또 2부에서 음악 쭉 이어 드리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는 정말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네요. 재즈 색소폰의 명인이죠. 레스터 영. 레스터 영의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라는 스탠다드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레스터 영은 테너 색소폰 주자죠. 보통 많이 연주하는 색소폰이 테너 색소폰 있고 그 다음에 알토 색소폰 있고 그렇죠? 테너 색소폰이 조금 더 굵고 중후한 소리가 나고 알토 색소폰은 좀 더 서정적인 약간 높은 소리가 나는 음역대도 조금씩 다르죠? 그 중에서 레스터 영 하면 정말 그 테너 색소폰의 어떤 재즈에서 불어야 하는 문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법을 만든 명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레스터 형은 또 카운트 페이스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었던 색소폰 주자로 유명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지만 빅밴드의 단원이었지만 그 안에서 연주가 너무 빛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뭐 빌리 헐라데이라든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자신만의 또 녹음을 하고 레파토리를 꾸리고 그랬었죠.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라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색소폰의 그 매력이 특히 레스터 형이 부는 중후하고 담담한 그 느낌의 어떤 매력을 잘 발산하고 있는 곡을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재즈 색소폰의 명곡 들려드릴까요? 딱 계절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 음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재즈 색소폰 사운드 기대해 주시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그리고 브래드의 그 앞에 나오는 기타가 똥용용용 하고 이렇게 울리죠. 네, 그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참 아스라하죠. 브래드의 If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그리고 브래들의 If 들었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악은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전기 기타로 다시 편곡된 버전이 아니라 처음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녹음했던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라틴 음악들 좀 이어드릴까 싶습니다. 린다 론스타트가 부른 포르나모르 노래가 있죠. 1987년에 깐시오네스 데 미 파드레 내 아버지의 노래라는 그런 앨범을 발표하면서 린다 론스타트가 이 라틴 음악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애착과 또 자신의 음악의 뿌리에 라틴 음악이 있음을 뭔가 밝히는 그런 느낌으로 앨범을 발매했었죠. 포르나모르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린다 론스타트의 뭔가 진한 느낌의 목소리라고 할까? 그게 라틴적인 감성이 좀 있었구나. 아빠 혈통 쪽에서 라틴 계열의 어떤 그런 정열을 이렇게 목소리에 갖추고 있던 그런 뮤지션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음악은 트리올로스 판초스의 말라게냐 들려드릴 텐데요. 원래 이 플라멩코 쪽에도 말라게냐라는 안달루시아 지방 쪽에 그 말라게냐는 이제 주로 플라멩코 기타로 많이 치죠. 그 말라게냐는 조금 또 다른 그 멕시코의 말하자면 지역의 어떤 그 민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음악이죠. 트리올로스 판초스의 말라게냐 듣고 그 다음에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죠. 제시 쿡이 연주하는 깐시온 트리스테 이렇게 세 곡입니다.

세 곡의 라틴 계열 음악, 멋진 음악들,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감성, 감성 라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첫 곡은 린다 론스타트의 포르 운 아모르였었죠. 네, 직역하면 for a love, 뭐 사랑을 위하여도 되겠지만 이럴 때 포르는 뭐 때문에, 뭐 탓에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Por un amor me desvelo y vivo apasionada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잠 못 이루고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음악은 트리올로스 반초스의 말라게냐였고요. 세 번째는 연주곡이었어요. 플라멩고 기타 제시 쿡의 Canción Triste, 슬픈 노래라는 곡이었습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입니다. 10월달에도 오늘 개천절인데 네,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민족을 모아서 나라를 만든 그런 날이죠. 네. 강화도 만이산의 첨성단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것도 또 뭐 다양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강화도에 있을까? 강화도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나라를 세울 때 한반도의 중심이 되었었을까? 라는 거를 뭐 진짜 뭐 제대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아주 오랜 옛날이니까 역사적 증거가 남아있질 않아서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질학적으로 서해가 육지였을 때 그거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질학적도 사실이죠. 그때 그러니까 서해가 육지였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점점 물이 차면서 뭐 중국 쪽으로 그다음에 한반도 쪽으로 또 일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모양인데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고 그때는 강화도가 뭔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튜브 좀 봤어요. 유튜브에서 맨날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막 훌쩍훌쩍 가더라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빵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빵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 용인 모니카님 애청자신데 힘들어도 지난번에 고향 가는 길은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경남 산청 진주까지 완행열차 11시간. 이건 옛날에 그랬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11시간이면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손인수 애청자분도 추석 때 가족들과 윷놀이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왁자지껄해지고 정말 좋죠. 또 광안리 드론쇼 잘 보셨는지 세라55님 마르트노님도 여름에는 가로등이 켜질 때쯤인데 지금은 상당히 아주 깜깜해졌어요. 언제 그런지 그랬는지 모르게 그렇게 깜깜해졌습니다. 또 요새 아시안게임 하는데 이민유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좀 봤나봐요. 여러 선수들이 잘한 것 같다. 오상욱 선수도 잘한 것 같고 삐약이 신유빈 선수도 잘한 것 같다. 탁구도 좋아하시나봐요. 신청곡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1부에서 읽어드렸었는데 너무 멋져서 선라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라는 또 멋진 곡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6556님의 신청곡입니다.

655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노래 참 상큼하고 좋네요. 선라이의 노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바와 더불어 아바풍의 약간 유로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뉴튼 패밀리라는 팀이 있었죠. 우리한테는 스마일 어게인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팀이 헝거리 그룹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헝거리에서는 뉴튼이 아니라 네오톤 파밀리아 이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은 아바 느낌도 살짝 나서 뭐 동유럽의 아바다 이런 소리도 들었던 팀이죠. 뉴튼 패밀리의 Smile Again, 그 다음에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라는 또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따스한 노래가 있죠. 그리고 아라베스크, 뭔가 좀 어른스러운 느낌의 그런 여성분들, 굉장히 뭐랄까 우아한 그런 스타일로 언제나 무대에 서곤 했었죠. 헬로우 미스터 몽키가 유명하지만 오늘은 카리브해의 그 아름다운 뭔가 휴양지죠. 마리고 베이를 노래한 마리고 베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이세 곡의 유로팝 함께 듣겠습니다.

세 곡의 유로팝 들었어요.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아바풍의 유로팝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사운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세곡 모두. 유럽 특유의 약간 화사함? 그렇지만 미국 쪽의 사운드하고는 좀 다른, 영국의 사운드와도 약간 다른 그런 뭐랄까요? 좀 투명함이 있다고 해야 될까? 약간 투명한 느낌? 물빛이 좀 비치는. 그런 건 유럽 특유의 어떤 녹음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감성 때문에 그런지 악기 연주를 좀 라이트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가볍게. 뉴튼 패밀리의 Smile Again 먼저 들으셨고요.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 그리고 아라베스크의 Mary Go Bay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아마 또 거의 동시대의 음악이어서 녹음 시스템이 비슷하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석 지나고 개천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벌써 두 시간이 지나갔네요. 두 시간만 금방 지나간 게 아니라 벌써 10월 달이니까 세 달밖에 안 남았네요. 아, 올해도 이제 슬슬 정리 모드로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내년도 그렇게 또 빨리 갈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뭔가, 가을에 좀 정리도 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드로 또 생활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환절기이기도 하고 건강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끝곡은 Thin Lizzy의 Still in Love with You. 그 Thin Lizzy의 베이시스트인 필 라이너트가 베이스 치면서 노래를 하죠. 아일랜드 팀인데 베이시스트는 약간 유색 인종의 피가 섞여 있어서 참 독특했죠. 특히 또이 Thin Lizzy의 Still in Love with You를 발표하던 시기에는 기타리스트 게리 무어가 참여해가지고 또 엄청난 멋진 기타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었죠. 네, 1974년에 Nightlife라는 앨범이 발표됐었는데 그 앨범에 원곡이 수록돼 있었죠. 네, 이제는 그 게리 무어, 필 라이넛 모두 하늘나라에서 둘이 또 연주하고 있겠네요.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고요. 일요일 저녁,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아이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깊고 푸른 밤 어떤 생각을 하다 잠들었을까 소란한 네 맘소리 들리지 않게 반짝이는 멜로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10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제1독서로 읽은 욥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참회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나 스스로를 내 잣대에 맞추어 자책하는 것과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부끄러워 참회하는 마음은 그 뿌리가 다른 만큼 그 결과도 다르다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욥의 여생에 지난날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늙음하게 술을 다하여 죽었다. 참 좋은 가을날, 주님 얼굴 뵙는 그날, 우리도 깊은 참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Journey to Heaven이 부른 참회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씩 들고 다니시나요? 이 사람마다 책을 읽는 방법, 또 뭐 시간, 그 방식 조금씩 조금씩 다를 듯한데요. 뭐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주로 즐겨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읽혀왔던 책을 또 읽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뭐 취미 하나가 있다면 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나온 책들 둘러보는 그런 좀 취미가 있어요. 새로 나온 신간은 뭐가 있을까? 또 뭐 이번 주, 뭐 이번 한 달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이렇게 좀 펼쳐 보기도 하고 뭐 목차를 보기도 하고 뭐 겉표지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제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을 이제 제목을 적어와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곤 하는데요. 아, 책을 읽는다는 건 참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같이 가을이 조금씩 조금씩 깊어져가는 이 계절, 책의 향기에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핸드폰에 참 많은 귀와 눈을 열어놓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 좋은 계절 잠깐 동안이라도 핸드폰을 꺼두고 책을 펼쳐보는 습관 길러보면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삶이 이 가을의 향기처럼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의 향기를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떼제 노래 항상 주님께

추석 명절을 지내고 일상에 돌아와서 지내다 보니 온 10월이네요. 1년 12달, 여러분들은 어느 달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5월과 10월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 10월, 우리가 드디어 맞이하고 보내게 되네요. 이 아름다운 10월, 여러분의 주말 풍경은 어떤 그림으로 채워져 가고 있을까요?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이젠 빵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신부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오솔길 걷는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 그전까지 빵톡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셨나 보네요, 크리스티나님. 이제는 좀 잘 이렇게 접속도 되고 또 글 작성도 되고 그러시나요? 네, 그럼 더 앞으로 더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상은님, 곰이라고 해주시고 옆에 곰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귀여운 곰 아이콘 이렇게 함께 띄워주셨는데, 오늘 제 신청곡 나오네요. 제 요즘 마음이거든요. 바로 가시나무. 저조차 못 쉬고 어머니도 못 쉬고 제 아내 예수님도 못 쉬시고 주위 사람들까지 부담 주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 띄워드렸죠. 저도 참 이 노래 좋아해요. 특별히 그 뭐 다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노래의 첫 가사 기억나시나요? 내 맘엔 내가 너무도 많아. 참 우리 마음 안에 여러 목소리들, 여러 얼굴들이 참 가득 담겨있고 그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밖으로 그게 막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참 이렇게 표현되고 나면 또 돌아서서 마음 붙잡고 후회하고 하는 이 반복된 과정들, 우리 모두가 겪는 하나의 마음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 어떻게 통제하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서죠. 우리의 신앙이 아마도 그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들, 그 얼굴들을 정돈하고 또 정리하고 또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참 좋은 하나의 길이 아닌가 싶네요. 잘 못 쉬셨다고 하셨는데 이 쉼이라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하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정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기대 오솔길 들으시면서 부디부디 잘 쉬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임유리님, 저는 오늘도 제 아내 저와 싸우고 있네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는 늘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보다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그런 복잡한 마음과 이기는 것, 그걸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과제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 임유리님, 마음속에 있는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귀동요한님, 신부님, 제가 당뇨가 있는데 정신과 약을 같이 먹어서 신장도 안 좋아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공항 공사초소 화장실을 자주 쓰는데 미안해 죽겠습니다. 아이고, 화장실을 쓰는데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게 뭐 이렇게 업무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뭐 경계가 조금 나눠져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미안한 마음, 근데도 이용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미안한 마음 조금 담아서 뭐 작은 음료수라도 뭐 혹시라도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참 소중하고 이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하니까 그 마음 잘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규동요한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마음에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잘 쉬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좀 더 푸근하고 가을 향기 가득한 풍경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김태원이 부릅니다. 풍경.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 속에서 포도밭 소장인들의 비유를 마주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아낌없는 배려와 자비를 베풉니다. 좋은 땅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주고 짜는 틀을 파고 탑을 세워 모든 일터를 완벽하게 마련해 준 뒤 먼 길을 떠납니다. 소작인들이 한 일은 그저 준비된 축복 속에서 걸어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소작인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착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아낌없는 배려와 호의가 반복되자 그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된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소출을 나누어 달라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포도밭은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급기야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이고 또 포도밭을 차지하려 합니다. 배려를 권리로 착각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인에 대한 감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만과 파멸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대개 타인이 나에게 베푼 친절이 반복되면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안 해주지? 왜 이것밖에 안 주지? 하며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 가족, 건강, 그리고 매일의 일상은 모두 그분이 거저주시는 자비이자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지금 누리는 것 중 우리 힘만으로 완벽하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포도밭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내 삶이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합니다. 하느님의 배려를 나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 속 그 완악한 소작인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시면서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누군가의 친절, 내가 권리라고 착각했던 하느님의 축복들을 다시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회복하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저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지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주말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91님, 저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하고 생명감 있는 마음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의 마음 모아봅니다 하면서 네, 신청 성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임형준님과 이혜원님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노래한 언제나 그 자리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신청해 주신 노래 저희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실 텐데요. 임형준님 목소리로 잠시 후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8890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명절 때 친정엄마랑 크게 싸웠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지만 이해 안 되는 엄마의 행동에 답답함이 계속 남습니다. 추석 선물 잘못 배달돼서 집 앞에 두었다는 물건이 없다며 엄마가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조기였는데 명절 전 바쁜 와중에 제가 나서서 택배기사님과 통화하고 분주했죠. 그런데 아니 글쎄, 엄마는 택배기사가 물어내는 게 안쓰럽다며 다른 집 앞 상원에 이틀이나 있었던 조기를 그냥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소금관이 되어 있어서 아직 한낮엔 더워 상했을까 걱정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처리할 거면 왜 제게 굳이 연락을 해서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번거롭게 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 처리된 일에 대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건 전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사연을 쓰다 보니 또 답답함이 올라오고 이런 인들로 자꾸 부딪히니 제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8890님. 아이고 명절 때 또 엄마랑 싸웠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마음이 엄마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가 좀 더 편안해졌으면, 엄마가 좀 더 행복했으면, 엄마가 좀 더 기쁘게 사셨으면 하는 그 심정이 너무 깊고 넓다 보니 엄마한테 닥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그 엄마의 선택과 태도도 못마땅히 하고 그래요. 우리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님이 더 행복하고 또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그래 우리 모두의 자식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 엄마의 그 사랑 깊은 그 마음 감사드릴 수만 있다면 다시 관계 회복할 수 있고 또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본의 아니게 엄마와 다투었던 그 마음 다시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르신 주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는 본의와 다르게 사랑하기에 서운하고 사랑하기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과는 세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 아무도 원치도 않았고 본의도 아니게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딪힘으로 속이 상하기도 하는 나약한 저희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처음 가진 선한 동기를 헤아리시어 사랑으로 시작한 일들 결국은 다치게 된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소서. 저희의 판단은 내려두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시시비비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청하나이다. 아멘.

임형주님의 목소리로 언제나 그 자리에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제이레빗이 부리는 You Are In Love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페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72명의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다며 열띤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성과나 능력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를 짚어주십니다. 마귀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서 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눈에 띄는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봉사자인지를 따지며 자만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나약함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은 무언가를 해내는 능숙한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이 하느님의 마음에 그분 하늘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약하고 철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작가와의 대담 행사에서 김혜란 작가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현미경과 망원경이라는 비유로 답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렌즈를 닦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렌즈를 닦는 데 쓰는 언어라는 손수건은 언제나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는 건데요.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하려 해도 말과 글에는 전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담기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한 번의 대화나 하나의 시선만으로 완성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까이에서 오래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다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을 천천히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또 리플라이 타루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강론을 한번 할 때 저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한다는 건 뭘까요? 아마 그 사이에 어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람이 나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 소유한다고 표현을 한 건데, 이해한다는 것은 그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나대로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내가 알게 되고 또 나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철학가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밖에 있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가, 거기 안에서 그러면 나의 주관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과 어떤 그 관계는 정말 같은 거냐,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참 생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도 봐야 되고 멀리서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가, 여러 가지로 다 보는 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결국은 그 목적은 사랑인 것 같긴 하거든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엔 이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처음엔 좀 불편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여러 모습을 알아가는 일인 것 같은데요. 물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서로를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다 보면 서로 오해하는 일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10월 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Sting의 Shape of My Heart, Seal의 I Will Be Around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9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올해 초 여자친구 아버님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아버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여자친구도 그만큼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너무 힘드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여자친구는 저를 밀어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떠난 건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옆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제 생각을 밀어붙여서 계속 옆에 있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존중해서 헤어져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여자친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위독하신 아버지 상황 때문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하죠. 밖에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서로의 시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가 다 알고

알수 없으니까요. 사연자님은 지금이야말로 곁에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했고 힘들수록 더 도와주고 싶으실 겁니다. 참 이해가 잘 돼요. 그게 너무나 사실은 소중하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연인관계의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두 사람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이 부분을 참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겹게 보내고 있는 걸까? 너무 힘들 때는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는 일도 참 버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연락에 답하고 오늘 어떤지 설명하고 상대가 걱정할까 마음을 쓰는 일까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무언가 소진되는 그런 느낌이 함께 들 수도 있는 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해도 그 부담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지금은 관계에 매여있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여자친구분이 정말로 그런 마음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관계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힘들어서 잠시 그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또 상대가 전하려는 말을 놓칠 수 있겠죠.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상대는 조금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우리의 시계가 다르게 흐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한번 진솔하게 마음을 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짧은 편지로 전할 수도 있겠죠. 나는 지금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곁에 있는 일이 너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듣고 싶다고요. 헤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다만 이미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때는 그것도 멈춰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답을 바로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설명할 여유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전했다고 해서 상대도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기다린 끝에 내가 바라던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뜻이 분명하다면 그 말도 결국 받아들여야 하겠죠. 기다림이 상대의 결정을 바꾸려는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잘못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 마음만으로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그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답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그건 또 여자친구분의 또 권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참 잘 모르는데 그게 또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건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내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먼저 적어보는 겁니다. 뭐 바로 그거를 보내지는 않고요.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또 기다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 래빗의 요즘 너 말이야.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2363님, 요즘 건강을 위해 모든 음식을 저염식으로 바꿨더니 처음엔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고 낯설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제 건강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니 저염식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된 게 오히려 좋네요. 혼자 하려면 이만큼 못했을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네, 혼자 무언가 정말 맛없는, 사실 소금이 있어야 맛이 있는 거죠. 저염식이라는 것은 사실 맛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가게를 운영할 때 조금 짜면 그냥 짜다고 하는 거지 안 짜면 맛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또 가족들이 함께 해줄 때 우리가 너무나 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8095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해내고 있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싶은 그런 거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시간이 저를 가장 나답게 느끼게 하는데 그 시간을 앞으로도 늘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누군가 작게라도 시작해봐 라고 말해주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인 조언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너무 큰 거 말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거기 안에서 내가 너무나 장엄하게 장대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어려우니까요. 작은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9455님, 출근길에 마주치는 광고판의 한 문구가 문득 지난 시간 그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문구조차 서로 농담거리로 삼았는데 이제는 혼자 그 말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업무 중에도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올라 집중이 흐트러지곤 합니다. 좋았던 시절 그대로 지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성시경 씨의 좋을 텐데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좋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참 멀어질 때 참 집중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 좋았던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중한 시간 떠올리면서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며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수제천입니다. 어제 경복궁에 다녀왔어요. 지복제 안마당에서 열린 발레와 함께하는 수제천 공연이었는데요. 요즘 국악과 서양음악, 또 다양한 무용이 함께하는 공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수제천이라는 음악과 함께하니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찾아보니 벌써 몇 해째 이어지고 있는 공연이더라고요. KRC 발레단과 수제천 프로젝트 연희컴퍼니 유이가 함께했습니다. 공중음악과 발레, 사물놀이까지 서로 다른 예술이 궁궐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수제천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들어보면 아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수제천은 궁중에서 연주하던 음악인데요. 하늘처럼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들으실 때 악기들이 가락을 이어가는 부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심가락을 연주하던 필이 가시면 대금과 해금 같은 다른 악기들이 그 사이를 또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을 연음이라고 하는데요. 한 악기가 쉬어도 음악은 계속 흐릅니다. 각자 숨을 고르면서도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것, 수제천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수제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19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 공시생으로 어영부영 지내다가 더 늦기 전에 취직을 하자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서른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알바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별로 안 친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진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왜 취직을 안 하고 알바를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알바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취직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요즘 취업률이 IMF 때 수준이라고 뉴스에서도 자주 나올 정도인데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아마 그분 눈에는 나이 먹고 이러고 있는 제가 여간 한심해 보인 게 아니었나 봅니다. 꼭 취업률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들 저마다의 사정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막 물어보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참고 지나가야 하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취직이 쉽지 않아 알바하고 있는데 나이 먹고 알바하는 걸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까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지안이라는 캐릭터가 떠오르네요. 아이유가 연기했던 인물이죠. 사연이 많다 보면 때로는 묵묵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가볍게 물었는데 대답하려면 내 삶을 너무 많이 꺼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조금 깊이는 다르지만 저도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좀 시간이 길 때가 아니면 말을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신부가 되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꽤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얘기하려면 우리가 잠깐 대화할 때는 그걸 다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뭔가 밥 먹을 때라든가 좀 길게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어떠셨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기까지 참 고민도 많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 시간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 우선 또 나눠봐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물었지만 나를 한심하게 여겼는지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아직. 사람마다 일하는 사정은 분명히 다양하니까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함께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냥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궁금하다고 다 물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취업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라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아닌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묻는 사람에게는 짧은 질문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오래 고민해온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거는 충분히 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질문이 불편했다는 것과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나눠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나를 한심하게 봤다고 생각하며 따지면 상대는 그냥 궁금해서 물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불편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그냥 기분만 상한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면 그 이야기는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요 라든지 그냥 사정에 맞춰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단순하게 하고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사정을 꼭 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가 납득해야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연자님도 지금의 나를 너무 낮춰보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원하던 자리는 아닐 수 있지만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일하자고 마음먹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도록 결정하신 거잖아요. 아직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고민과 지금의 노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의 질문 하나로 내가 살아온 시간을 모두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참 무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상대의 속뜻까지 알아내려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피곤해지겠죠. 어떤 말은 그냥 짧게 답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말을 오래 간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그분이 실제로 한 말과 내가 그 말에서 짐작한 뜻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코엘렛 7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이야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마야의 위풍당당.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에일리의 저녁 하늘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요, 고조선을 세운 날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로 지금 달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편의상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면서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천절이죠. 개천절이 원래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개천절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소개해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개천절이구나. 네, 오늘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바꿀 수는 없지만 홍익인간 또 이념이니까 모두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또 꿈꾸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라 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월요일도 쉬는 날이더라고요. 히히히. 너무 신나죠? 사흘 또쉴수 있어요. 추석 연휴가 좀 짧아서 아쉬웠는데 사흘 쉴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또 제가 고른 성가 가사 노랫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 텐데요. 박세환의 묵주 그리고 피데리아의 주내 맘에 들어오는 소리 두곡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또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 한없이 묻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난 십자가를 내 위에 그린다. 고통에 몸부림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느낄 때, 그럴 때마다 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본다. 나와 같은 마음이셨을까? 십자가 위에 주님께 묻다. 이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먼저 겪으신 걸까?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셨나요? 난 작은 시련조차 도망치고 싶은데, 나를 위해 약한 날 대신에 먼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마음을 묻다. 나와 같은 마음이셨을까? 십자가 위에 주님께 묻다. 이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먼저 겪으신 걸까?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셨나요? 난 작은 시련조차 도망치고 싶은데, 나를 위해 약한 날 대신에 먼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마음을 묻다. 그 길에 나를 묻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 박명선의 묻다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박명선 자매님 노래인데요. 가사가 참 와닿죠. 박명선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왜 이런 슬픈 고통을 주실까 막 하고 생각하다가 십자가를 봤더니 나보다 훨씬 억울한 분. 나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곡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엄청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가끔 힘들 때면 이 곡이 생각나서 혹시나 또이 곡이 위로가 될까 싶어 네,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8568님이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주의에 따르기로 간절히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그 손주는 훨씬 더 예쁘다면서요. 얼마나 예쁠까 궁금하네요. 기분 좋은 또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딸, 첫째 딸을 이제 첫 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예뻐하면서 며칠 이렇게 데리고 제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해서 있다가 집에 가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어? 누구랑? 이랬더니, 애기랑, 라헬이랑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도 손주랑 또 사랑에 빠지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곡 조금 이따 띄워드릴게요. 사영애님은 제법 쌀쌀하지만 기분은 상쾌하고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운동하기 딱 좋은, 예, 걸어 다니기도 참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주님의 계절을 살아야 하니까 이 곡을 골라봤어요.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류선영이 부르는 주의 따르기로 8568님 축하하는 마음으로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영애님께는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올게요.

류선영이 부르는 주 예수 따르기로 이어서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에발도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사이로 머리 색깔에 따라서 검은 에발도, 흰 에발도 이렇게 불렸다는데요. 사제가 된 후에는 선교사로 발탁되어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지금의 독일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 중 개종을 두려워하는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했대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디오니시오, 성녀 칸디타 등 19분이 계십니다. 혹시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오늘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의 날개 우리 마음 속에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날개 우리 마음속에 듣고 왔어요.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일찍 철들기를 바라고 또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철부지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철부지에게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철부지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더욱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라우다떼가 부르는 너는 특별하단다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0: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반,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0: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4일 연중제 27주일 오늘 미사는 작은형제회 양성학문국장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10월 4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329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 연중 제27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3: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0: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0: 저는 작은 형제회 수도회의 김종아 알로이시오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연중제 27주일 또한 성 프란스코의 축일을 함께 지내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선종 8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 세계 프란스칸 가족은 성 프란시스코의 마지막 여정을 중심으로 여러 해에 걸쳐 800주년을 기념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프란시스코와 술탄의 만남, 2021년에는 제속 프란시스코의 800주년, 2023년에는 회칙 인중과 그렉치오에서 첫 번째로 구유를 경배한 날을 기념하고 있고 2024년에는 성 프란시스코의 오상 800주년, 2025년에는 피조물의 노래 태양의 창가 8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6년 성 프란시스코의 선종 800주년을 다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5년은 보편교회가 선포한 희망의 희년으로 모든 신자가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특별한 은총의 해였습니다. 올해는 성 프란시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인의 삶과 영성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의 기림을 새롭게 되새기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쟁과 빈부격차, 생태위기, 종교간 갈등,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여러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시스코는 이미 800년 전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술탄을 만나고 평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 안에서 성 프란시스코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으며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삶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아내야 할 복음적 삶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스코의 영성은 최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교황 프란스코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성 프란스코의 창조 영성을 재해석했고 모든 형제들에서는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현대 교회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성 프란스코의 삶은 생태적 회심과 형제애, 평화와 연대라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잘 드러내는 복음적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곧 순환과 죽음, 부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라고 말했고 부활의 결정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스칸 영성 전통은 이러한 파스카 신비의 궁극적인

0: 인 출발점을 6화 곧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란스칸에게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육화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는 하느님의 사랑이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며 창조와 구원 전체를 관통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 프란스코는 이 육화의 신비에 매우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성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느님의 극도의 겸손이 드러난 사건으로 묵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1223년 이태리의 그렉치오라는 한 마을에서 성탄을 직접 재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 프란스코는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며 베들레헴의 신비를 깊이 체험했고 성지에 갈 수 없는 신자들도 그 신비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탄 구유를 처음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 가운데 오신 육화의 신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프란스코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모든 피조물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프란스코가 모든 피조물을 형제인 태양, 자매인 달, 심지어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될 죽음까지도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또한 프란스코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제5차 십자군 전쟁 중에도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전선을 넘어 이집트의 술탄 알카미를 찾아가서 평화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의 전쟁과 종교적 갈등 속에서도 프란스코는 폭력보다 복음의 평화와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육화의 신비를 삶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오늘날 종교 간 대화와 평화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란스코는 예수님의 육화와 성탄을 묵상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서열과 위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형제 자매로 수평적인 관계로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작인들은 포도밭과 그 열매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에게서 맡겨진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삶과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감사하고 나누며 돌보는 삶을 살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숨을 쉬고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과 걱정,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제2독서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성 프란스코의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선물을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나누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좋으신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 창조 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0: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이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2: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 전체의 정신 건강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자리잡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인과 차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 여부와 나이, 신분과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인간의 생명인 배아를 기술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 존중 문화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주시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영광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예물 준비 성가 332번입니다.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0: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모두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의

0: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파견성가 271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3번, 내 머리를 꾸미오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은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죠. 하지만 가정의 온수시설이 이렇게 보편화된 건요,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선 뒤에야 가정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때로는 그런 편리함을 당연하게 또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에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는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4일 주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박명선의 주께 감사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편리해서 그런 것에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수가 워낙 요즘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잘 나오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디 여행을 갔었나요? 지방에 갔는데 그 펜션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이런 구옥을 개조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온수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아가지고 찔찔찔찔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실 저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집에 차가운 물로 다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겨울도 아니었거든요. 3월이었나 4월이었나 바닥도 너무 차갑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자면은 병 걸린다고 엄마가 우리 집 와서 자고 가라고 그러셨는데 애들만 보내고 저는 집에서 잤어요. 근데 너무 추워서 보일러 갈 동안 한 사나흘을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더럽죠? 진짜 이런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때론 잊고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결핍이 생기면 없어지면 뭐가 결여돼봐야 그때야 좀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일 또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글리클럽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어서 플로스 알아갑니다. 띄워드릴게요.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조동화님의 바람은으로 함께합니다. 바람은 아침 솔숲에 가지런히 머리를 빗고 종일 들판으로 가서 보리밭을 누빈 다음 해질녘 언덕에 올라 억새꽃을 쓰다듬는다. 바람은 저녁 대숲 댄잎들과 수런대다 외딴 집 뒤곁을 넘어가 문풍지도 울려보다가 한밤중 고른 숨소리로 잠이 든다. 고요가 된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17이다의 바람 함께 들었습니다. 17이다에서도 박예림 자매님 목소리였죠. 너무 예쁘죠, 목소리. 그리고 바람이라는 시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바람이 여기 불었다 저기 불었다 하다가 밤에는 고요가 된다. 이 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바람을 정말 많이 쐈거든요. 저희가 그 매일미사, TV에 방송되는 매일미사를 미리 녹화를 하는데요. 미사를 이제 같이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 또 CPBC의 제2의 주보성인이신 깔로 아쿠티스 성인 축일이 10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쿠티스 성인의 축일을 맞아서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성상 앞에서 야외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서 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촛불이 계속 꺼질까봐 걱정하면서 미사를 드리긴 했거든요. 바람을 또 쐬다 보니까 진짜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더웠는데도 바람이 조금 부니까 선선하니 참 요즘 밖에 서 있기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0월 12일에 매일 미사 함께 하시면 바람 부는 곳에 서 있는 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지인으로부터 호박 고구마를 얻었어요. 아침 식사로 찐 고구마와 꿀을 살짝 넣은 고구마 라떼 준비합니다. 든든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 하늘바라기에 사랑이 살아있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호박 고구마 맛있죠. 저는 밤 고구마보다 호박 고구마 파예요. 근데 호박 고구마 계속 얘기하니까 그 나문희 배우님이 한 호박 고구마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고구마 라떼도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저 지금 배고픈데 너무 부러워요. 요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8834님은 나정신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신청해요 하셔서요. 네, 두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신청하신 하늘바라기 사랑이 살아있네 듣고요. 8834님의 신청곡 나정신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이어드릴게요.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늘바라기 사랑이 살아있네 이어서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있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젊은 시절에 기사가 되길 꿈꾸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심한 뒤에는 재산과 또 안락한 삶을 버리고 복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지으신 형제자매로 여기면서 사랑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크리스포, 성녀 아우레아 등 11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왠지 많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분들 계시면 문자메시지 축일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화살기도 한번 해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축일이신 모든 분들은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인의 가르침 마음 안에 새기면서 주님과 보다 가까워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님이 10월 4일 타국에서 선교 중이신 김호찬 프란치스코 신부님 축일 축하해 주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꽃 이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호찬 신부님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과 가까운 분이시죠. 네, 프란치스코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저도 생각나는 프란치스코 신부님 또 형제님들 있고 후배도 있네요. 송창환 기자도 프란치스코인데 네. 프란치스코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곡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황영준 신부님이 부르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별님이 신청하셨죠. 김호차 신부님 축일 축하드리면서 나의 선의 꽃 띄워드립니다.

황영준 신부님 목소리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들었고요. 나의 선에 꽃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밭을 맡아 돌보던 소작인들이 나옵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하느님께 받은 것을 본래부터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거저 받은 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 주일 또 행복하고 거룩한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고영민과 소년이가 함께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10월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글도 사진도 아름다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 황무지였던 이 제주의 땅을 초록으로 물들인 임피제 신부님과 또 이시돌 목장의 감동적인 얘기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이신 김태훈 작가님과 10월 한 달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글 쓰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8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0: 축하드립니다. 예, 세례명이
1: 아우구스티노고요.
0: 아우구스티누스. 네.
1: 예, 책 쓰는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가톨릭 책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그 성심당제 책을 제가 썼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이번에 이시돌 책을 쓰면서 아무래도 내가 팔자가 이쪽인 것 같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0: 네, 세례받을 예. 팔자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초록이라는 게 단순히 목장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1: 제가 원래 했던 제목은 그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설정했던 제목이 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제목은 슬픔의 섬이 눈물의 섬에 건넨 위로였습니다. 크게 이제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크게 네. 두 섬 이야기를
0: 맞아요.
1: 하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라는 섬이 있고
0: 아일랜드라는
1: 섬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임피제 신부님 도착했을 때 제주도가 제주도 섬이 생기고 나서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도착했던 아일랜드 신부님, 임피제 신부님의 고향인 아일랜드 섬이라는 것도 제주도보다 한 3, 40년 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알고 계신 신부님이 제주에 도착했을 때 그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어떤 구휼이라든지 어떤 그 스스로 이렇게 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출판사 편집자께서 보시고 이제 밀어붙이셨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이제 전문가는 또 전문가 영역에 네.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록이라는 게 사실 제주도의 색깔이기도 하고 아일랜드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색도 또 초록이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정말 제주도랑 비슷합니다. 다 초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편집자께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이제 따옴표를 하나 붙인 게 이제 따뜻한을 하지 않고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0: 맞아요.
1: 하셨어요. 그게 표준어는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은 이제 그 디귿을 하나 덜 씀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좀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 네. 아나운서께서는 뭐 억양에 대해서 예민하시니까 딱 들어보면
0: 네.
1: 요 수도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0: 맞습니다.
1: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진로 고민을 하다가 그 문화정책이라는 쪽으로 좀 그 가닥을 잡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죠. 뭐 너는 문화정책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걸 하고 싶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지방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 아마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어떤 신용복 선생님께서 예전에 책 쓰실 때 변방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거든요. 그 변방이라는 게 단지 중심에서 멀어진 낙후된 곳이 아니라 그 변방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한다.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문화정책 이런 것도 그 맥락에서 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구나. 단순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고 방법을 찾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저희 방송이 또 전국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지역을 살린다고 하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걸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책에 실린 이 시도를의 발자취를 보면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삼잖아요. 작가님은 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1: 그러니까 지역을 살리는 게 지금 이번 정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지역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번더 질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지역을 살리는 게 중요할까? 단순히 지역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느끼는 부분이 결국에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관계 속이 건강할 때 우리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 수도권의 어떤 자원이 풍부한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오롯이 나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이곳에서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줄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배고픈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돌보고 자연을 가꾸는 삶은 위기에 빠진 공동의 집 지구를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김태훈 작가님, 고맙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0: CPBC FM 오랫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심...

0: 풀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0: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0: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0: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0: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10월 4일입니다. 여러분, 9월 말에 한가위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다시 10월의 연휴를 보낸 겁니다. 10월 3일이 토요일이었고 개천절이었는데 토요일이면서 공휴일이 겹쳤을 때 하루 더 대휴의 어떤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일월 3일 오늘 이제 그 연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잘 운영해서 연휴를 길게 쓸 수도 있고 뭐 금요일 오후부터 또는 뭐 화요일 오전까지 뭐 할 수도 있고 또 휴가를 갖다 이렇게 이어가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연휴 기간에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집중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연휴임에도 더 긴장을 높여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치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위생이라든가 또는 운송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해야 되시는 분들은 노동 강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긴장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야말로 그런 점에서는 더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이 이제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존재와 움직임을 위해서는 불균형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게 뭐 그냥 자극적인 표현에서 불평등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불평등,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고 같지 않고 그리고 균형이 말하자면 기울기가 있을 때 균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자연의 현상이 무브먼트, 운동이거든요. 만약에 평평한 곳에서는 공은 안 굴러가죠. 근데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이었으면 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운동이라는 거고요. 그냥 물리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집단생활하는 사회에서도 당연히 불균형은 상존합니다. 그 나쁜 건 아니라 자연이죠. 뭐 가끔 저는 이제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른바 힘의 불균형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완력이거든요. 40살 된 아빠의 주먹하고 5살 된 아들이나 딸의 주먹은 이 파워가 세기가 뭐 우리 그냥 쉬운 표현으로 반지가 다르죠. 아빠가 주먹을 휘두르면은 나무가 부러지는데 꼬마가 주먹을 휘두르면 자기 손이 부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아이의 주먹을 아빠의 주먹으로 뭐 무슨 눈 깜짝해서 바꿀 만한 그런 재주는 없잖아요. 물론 뭐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지 않는 한. 또 아빠의 주먹을 인위적으로 아이의 주먹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주먹의 힘의 차이가 그게 그 자체로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힘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보호하는 방어에, 보호하는 보호의 방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화난다고 주먹을 휘두르면 다섯 살짜리 아이는 뭐 그게 우린 가정폭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단순한 그 언어상으로 가정폭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아주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비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힘을 우린 한목적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설명을 하죠. 사원인설 해가지고 그 힘을 무엇을 위하여 썼느냐에 따라서 그 힘으로 아이를 때리는 데 썼다. 그럼 그건 악인 거예요. 나쁜 짓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힘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또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또 아이가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장애를 치워준다는 이 힘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 힘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불균형이 있으면서 불균형 때문에 약한 처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되거든요. 그 누군가가 바로 그 힘을 가진 사람이면 그 힘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아이를. 그럴 때 그 힘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예 같지만 완력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있고 뭐 지력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있죠. 그 우리 한 사회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장하면 이게 세계의 공동체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가을에 한가위를 맞이해서 연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연휴를 누군가 즐기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안이 됐든 운송이 됐든 어떤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서는 더 높은 강도의 긴장의 일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사회 계열에서 이제 공권력이라 그래요. 공권력 발음이 좀 그렇죠. 퍼블릭 파워 혹은 퍼블릭 오소리티라고 해서 공권력이라고도 하고 공적 권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적 권위에게는 우리는 사회에서는 합의를 해가지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적 권위가 잘못 사용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곳곳에서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게 한 사회 안에서라면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 9월 말 2026년 10월 초에 어떤 특정 지구 반대편의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인재라고 하는

아주 수천 년 동안 꽁꽁 얼어 있던 그 높은 산의 그 눈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토대가 됐던 이른바 동토죠. 그 딱딱하게 얼어 있을 때는 그게 든든한 토대가 됐었는데 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이 강도가 아주 물러진 거죠. 흐물흐물 녹아내린 겁니다. 언 땅이 녹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그 무거운 그 눈 덩이죠.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현상으로는 천재지변인 것 같지만 그 하나, 둘, 셋 이어서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성찰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생활양식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인과관계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또 생각하는 겁니다. 대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쓴 거냐.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있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화를 하자면 그 힘으로 하늘에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바드소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하늘에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도 폭행을 한 거고 그 폭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아프잖아요. 아프면 움찔해야죠. 피하거나 그걸 이제 아주 자극적인 언어로 이제 자연의 보복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성찰할 게 우린 과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력, 캐파, 능력, 욕망, 열망, 힘을 어떻게 썼는가 그동안.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9월 말에 10월 초에 어떤 연휴를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사는 이 지구촌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시간이 연휴는 연휴인데 강제된 연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휴 완전히 무력한 연휴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절망으로 가는 연휴 근데 그것도 뭐 4, 5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연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돼서 그냥 신문에 활자 매체로 나오고 다시 활자 매체는 이제 통신사나 이런 데서 그 전해주는 뉴스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 뉴스 소비자, 정보 소비자로서는 그게 전부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잊혀지는 것이 우리의 연휴와 그분들의 연휴의 어떤 그 모양의 차이 여기서는 즐거움의 연휴라면 그쪽에서는 이제 고통의 연휴잖아요. 슬픔의 연휴. 근데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는 잊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왜냐하면 아무도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접하는 매체가 이제 활자 매체하고 전파 매체, 영상 매체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매체의 특징은 우리는 수용자이고 소비자였을 뿐이에요. 그다가 시간이 이제 30년 지났을 때 분명히 매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죠. 그 뉴미디어가 발생해서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뭐 기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위성이 있기 때문에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어요. 매체의 어떤 다원성 더하기 기술의 고도화 여기에 또 아주 어마어마한 본질적 변화가 있잖아요. 쌍방향이라는 거. 내가 생산도 하고 내가 유통도 하고 내가 소비를 촉진하는 뉴스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다른 뜻은 지금 이쪽에서의 우리가 9월 말과 10월 초의 연휴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보의

각도의 제한성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슬픔의 연유에 대해서 몰랐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넌 도대체 뭘 알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정보거든요. 10개의 정보 가운데 분명히 그 정보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안 선택한 거야. 그 말은 좀 더 좀 도발적으로 얘기하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했다는 거죠.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 들어보면 강도당해서 초죽음에 되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지나간 사제와 레위의 태도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봤는데도 지나갔는데 지금은 충분히 볼 수도 있고 더 알 수, 깊이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본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제 연휴를 즐기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슬픔, 고통의 연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것도 역시 그 이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모순이라고 그러죠. 한 자리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동시에 상존하는 거.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 개인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걸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연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불균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건전한 인식의 형성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교리는 그런 관점, 그런 태도.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던 이제 요한 23세하고 폐막했던 바오로 6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 교회, 특히 가톨릭 교회 영성의 말하자면 변함없는 큰 줄기, 마치 태백산맥 같은 줄기는 사마리아인의 영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휴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내가 혹시 연휴 동안에 더 높은 수준의 노동 강도와 긴장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그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순관일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는 그것이 내 주변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휴는 다른 곳에서의 많은 분들의 슬픔의 연휴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혹시 연휴 동안에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한다면 혹시 그중에 한 2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휴 때문에 두 가지 누군가 그 헌신했다라면 그에게 또는 우리는 연휴를 즐기나 기쁨의 즐거움의 평온의 누구는 고통과 갈등과 절망의 연휴를 누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난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 내가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할 수 있었던 것에 뭐 한 2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쓴다면 아까 맨 처음에 그 40대 완력이 5살짜리가 넘어질 때 그걸 막아준다든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준다든지 할 때 그 완력은 정말로 선한 힘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떤 몸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포도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맞아면 이제 주인이 이제 포도밭을 이제 맡겼잖아요. 근데 이 청자가 누구냐면은 수석 사제들하고 백성의 원로들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요지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말하자면 집단으로 공모해가지고 하느님의 어떤 포도밭의 상속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속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네는 아주 강도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딴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게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바벨탑 집단으로 때를 지어가지고 하느님과 맞서려는 거 비슷한 어떤 분위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회교리에서 이제 죄의 구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구조가 점점 견고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선한 행위, 선한 의지가 숨쉴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살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 개인이든 집단인 것이 마침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삶의 양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힘이 약한 사람, 집단, 부모는 폭행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폭행은 그냥 노골적인 주먹질이 아니고 구조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가 누구에게는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살아 숨쉬지 못하는 정도의 숨막히는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교회는 사회교리에서는 죄의 구조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 죄의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되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서 이 죄의 구조를 맞서기 위해서는 연대의 구조가 그러니까 죄의 구조는 연대의 구조로 빨리 힘을 합쳐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기까지 된 것이죠. 노래 들을게요. 17이다가 부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17이다 함께 들었습니다. 사회교리 또는 사회적 가르침,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혹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사회적 가르침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교리란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선택하고 따를 어떤 그 요구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양심에 따라서 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이제 AI와 관련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말 놀라운 속도로 좀 광폭 행보를 보인다. 그리고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광범하게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말하자면 수용되고 있다. 말하자면은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냥 AI 기술이라고 안 그러고 반드시 복수형을 씁니다. AI 기술들. 그리고 또 AI 기술들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까지 적용되어서 사용되느냐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그 정도로 광범하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그 시점에 올라간 다음에는 갑자기 확 쉬워지면 속도가 붙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뭐 예열한 다음에 충분히 예열이 되면 가속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붙는다. 이런 그 물리나 물리학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왜 다르겠습니다만 그 운동의 철학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제 운동할 때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이제 시합이 있으면 평소에는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그 운동 선수의 한 75% 정도의 힘을 쓸 정도까지를 훈련한대요. 그 이상 하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도 쉽게 표현하면 달궈 놓으면 그 본날 운동하는 날 그냥 100, 110 정도 폭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도 단거리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속도하고 중간에 속도하고 우리의 그 상식 같아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속도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단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는 가속이 확 붙잖아요. 폭발적으로 말이죠. 아마 과학기술도 어쩌면은 그 만약에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몇천 년은 이제 완만

편하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다시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차, 2차, 3차 우리가 산업혁명이란 말 그렇게 쓰잖아요. 1차, 2차, 3차 지금 이제 3차 산업혁명이란 말까지 온 거거든요. 그 1차 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게 기울기가 완만했을 거예요. 근데 1차에서 2차가 아마 이 가파르기가 이를 데 없이 놀라울 정도로. 근데 2차에서 3차는 더, 할 거고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제 레오 교황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새로운 사태, 레오 13세 교황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사태라 그랬거든요. 그 new things요. 전혀 새로운 것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산업이 진행 과정에서는 그냥 그래프가 그러니까 XY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속도 할때 이렇게 뭐 완만했다, 가팔랐다고 말하지만 이 AI랑 관련해서는 이제 방을 옮겨야 되는 거야.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라고까지도 명명하는 거거든요. 이 AI랑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 AI 기술들이 그렇게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인류를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오 14세 교황은 이 시점에서 이 국면에서 휴먼 퍼슨입니다. 이걸 좀 아마 어떻게 번역해서 나올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인격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 AI가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추세로는 AI 기술들로 출현한 AI 그 기능이 또는 장치가 인간의 인격을 뛰어넘는다고 믿거나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시도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오히려 사람들은 하는 사이에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 문헌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초인본주의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 이제 휴머니즘 이후의 시대를 이제 사람들은 상상한다.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영원히 살아가겠다라는 옛날 같으면은 뭐 옛날도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불 속에서 공상이나 할 법한 이야기가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오게 만들기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AI 기술들이 우리에게 주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고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는 교회는 휴먼 퍼슨 인격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그 신앙 신념 때문에 이 AI 기술들은 그 인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런 배경에서 이 회칙이 나온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혀 새로운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교회 태도는 언제나 복음의 요청에 응답하는 다이내믹한 접근법이었다. 복음은 항상, 하느님은 항상,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우리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부르셨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도 부르셨다. 교회는 말하자면 성소라고 하잖아요.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 땅에. 그래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당연히 복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칙도 그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데 충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1장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로서 이제 레오 13세 교황 때부터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때까지의 사회교리라고 하는 또는 사회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또 어떠한 정당성을 갖는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들을 아주 개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혹시 사회교리

간략한 역사 배경을 만약에 한 서너 페이지 정도로 잘 요약해서 이렇게 숙지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요 부분 이 말하자면 제목을 모르다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평화신문이라든가 교회 언론에서는 이제 위대한 인류라고 제목을 다룬 이 회칙의 제1장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죠. 항상 이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은 단 한 번에 우리 표현하자면 단 한 번에 불변에 영구한 솔루션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도그마 쪽이거든요. 물론 거기도 꼭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 가르침, 사회교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 사회가 사람들의 무리 생활이고 사람들의 삶은 무브먼트잖아요. 거의 활력이 있잖아요. 그 배경은 변화입니다. 삶의 조건이 변하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과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또는 선도해서 또는 그것에 반해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삶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혹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저런 표현이 참 적절하구나 한 게 뭐였냐면요. 한참 전인가 그 어떤 분이 어떤 끔찍한 사고 혹은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때 이제 그분을 찾아야 돼. 그분이 도대체 어디가 있지? 근데 외국 나간 기록은 없어. 찾는데 그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분의 생활 반응이 없다는 말을 해요. 생활 반응. 전 무슨 말인가 했는데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다못해 골목에 CCTV에 얼굴이라도 찍히고 하다못해 슬리퍼를 신고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도 기록이 남는다는 거야. 2천만 명 가까이 사는 이 대도시 인근 주변에서도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네요. CCTV가 지하철 다 있잖아요. 골목마다.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주 세밀한 것에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어떤 접근해서 사람을 찾아내는데 찾아낼 수 있는 흔적 있잖아요. 그걸 생활 반응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살생자.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였으면 반응을 했다는 거. 그것이 살아있음이고 그것은 사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흔적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좀 크게 말하면 경제적 조건이 변하고 정치적 조건이 변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 13세 때의 사회 배경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이른바 소셜리즘, 사회주의의 등장이거든요. 그럼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냐? 있었죠. 있었는데 여기서 사회주의하고 이전의 사회주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지금의 그전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전제 군주제였을 때 사회주의고 이때는 이제 국민 국가의 출현, 그러니까 왕국이라기보다는 민국이 등장했고 민국 안에서의 주체성,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뭐 주권 재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작동한 것이 뭐냐면 경제 영역에서 그전엔 신분 계급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유산자 계급과 몸만 가지고 있는 무산자 계급이 예전에 신분으로 구별이 됐다면 클래스가 귀족, 평민, 그다음에 천민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어떤 변화 배경에서 신분이 물려받은 신분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산 또는 캐피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없이 나는 몸만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래서 유산자 계급과 새로운 무산자 계급이 등장했다. 그런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는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춰서 사람이 또는 사회가 희망을 갖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회가 어떤 사람 어떤 사회는 절망하거나 고통에 빠진단 말입니다. 변화는 항상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항상 충격을 주는 것이고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게 호기가 되는 거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는 이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위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교회는 그런 시대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느님에게 결합시켜야 될 사명,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데 도구로서 기능을 해야 될 사명. 그럼 여기서 해방과 구원이라는 게 영적 해방과 영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한 자본가 계급과 또는 무산자 계급 또는 유산자 계급이 나타났을 때 이 사회 변화의 충격에서 무산자, 말하자면 몸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자기의 탓 없이. 물론 뭐 엄밀히 말하면 뭐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니까 탓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회의 경제 구조의 메커니즘의 철학의 급속한 변화에 따르는 현상에서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었던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 빈곤이라는 것이 좀 커지게 되면 갈등을 차원을 넘어서 원한 분노로 치닫게 돼 집단 분노로 그것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라고 통찰한 사람이 이제 마크스 같은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거창해 드리니는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은 진공상태에서 책상에서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답을 내놓은 게 길을 찾은 게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겪는 기쁨과 희망에 대한 교회의 동행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면 더 북돋아주고 절망과 슬픔이라면 그것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하느님 향해 나아가는데 안내자가 되고 표지가 된다. 그런 것이 사회적 가르침의 책무거든요. 그러면 레오 13세 교황 때 그랬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비오 10세죠. 그 다음에 비오 11세, 그 다음에 베네딕토 15세, 비오 12세, 그 다음에 요한 23세, 그 다음에 바오로 6세. 물론 그 사이에 요한 바오로 1세가 계셨는데 짧게 계시고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지금 레오 교황이잖아요. 이게 한 140년 정도 되거든요. 15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지난 150년 한번 뭐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역사, 그다음에 유럽 중심의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그냥 혁명이 그냥 언제 어디서 어디선가 혁명이 났다고 해서 그랬어 하면 바로 뒤돌아보면 혁명이 벌어지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제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또 유럽 대륙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를 식민 지배하는데 말하자면 천병이었으니까 그 식민 지배를 했다고 하면 지배를 받는 지역은 뭐 고요했겠습니까? 허구한 날 신음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교회는 어떤 사명이죠. 거룩함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르침이라는 수단으로 뭐 우리 교우들이 들으시기에는 언짢은 표현이 개입이라 그러죠. 세상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챕터 1이 그 역사를 상술하면서 아주 약술하는 거죠. 아주 간략간략하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독서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생각할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비오 11세까지 했는데 비오 11세가 40주년이라는 회칙을 냈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사태 40년을 기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경제 공황 있잖아요. 미국의 뉴욕의 말하자면 금융권에서 출발한
근데 이 금융권에서 말하면 진앙지가 된 대공황이 이때뿐이었겠습니까? 2008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금융위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또 지구가 점점 세계화가 되니까 한쪽에서 벌어진 일이 뭐 이어가면 곧 이제 다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떤 경우는 또 그게 우리가 정말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모두가 말하자면 균등하게 충격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을 뻔했죠. 그렇지만 비켜갔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충격을 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기 위안입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직격탄은 받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군불 떼듯이 방이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더워졌으면 화들짝 놀라는데 조금씩 더워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시간 한참 지난다 해보니까 웃옷 벗고 바지 벗고 양말 벗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하자면 누군가 방에 창문을 열면 찬바람 들어 감기 드는 거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연동돼 있다 보니까 한 나라의 그 우리가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깝게 직접 혹은 멀리 돌아. 그 어쨌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지 이 국가 경제가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회복되지 않죠. 시장에 실패가 있고 국가의 실패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40주년이 비후 11세 교황의 40주년 회칙은 세계 금융 위기 1939년에 교과서에서 다 실린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도 아마 조만간 이제 좀 있으면 교과서에 실리겠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배경에는 1929년, 30년 이때에 또 지금 2008년의 금융위기는 구조적으로는 자유주의 금융질서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도 지적하거든요. 한 번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호 교황 같은 경우는 금융제국주의라고 그랬거든요. 제국주의는 뭐겠습니까? 금융의 제국들 사이에 충돌은 반드시 벌어져야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제국들끼리는 싸워야지만 제국주의가 유지가 됩니다. 안 싸우면은 무너져요. 제국주의 자체가. 다른 대항 제국 세력이 있어서 그 대항 세력들끼리 싸움이 나면서 그 메커니즘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의 그러니까 폭력의 메커니즘은 그래요. 제가 깡패잖아요. 다른 깡패가 있어야만 제가 깡패예요. 다른 깡패가 없으면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사람들이 저를 깡패로 안 봐요. 그냥 약간 맛이 간 사람으로 보죠. 근데 누구하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어우, 저건 무서운데?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건, 어쨌든. 그래서, 비호 11세 교황이 이 금융 문제를 놓고, 그때 금융, 파이낸셜, 임페리얼리즘, 금융제국주의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경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에 대한 말하자면 개입이라 그럴까요? 공권력의 개입?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세계화가 됐으면, 세계화된 금융은 세계적 구조와 실효적 역량을 갖고 있는 조직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없단 말이죠. 그 비호 11세도 있었지만 이제 이어서 비호 12세인데 이분은 또 뭐랄까 우리 사회 저도 아주 힘들게 이분의 그 글들을 찾아 읽었는데요. 사실 AI가 참 고맙긴 하대요. 그럴 때는. 이분은 이 사회 현황과 관련해서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세계대전 중이에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인데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린 가톨릭 교회잖아요. 세계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무려 6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서로 집단 학살을 벌인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불과 몇십 년 전에 1차 세계대전 했는데도. 근데 그때 교황이에요. 보편교회 목자란 말입니다. 어떻게 처신할까요? 기도만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다고 군종으로 가가지고 뭐 어느 편을 들까요? 그렇다고 그 앞에 비호 11세 교황 같은 경우가
그

말하자면 회칙을 한번 내고 그 회칙을 그 문서를 내고 그 문서를 그 히틀러 때죠. 히틀러의 그 전쟁 일으키기 전에 그 독일 교회 천주교회는 이제 에서는 이제 강론 때에서 복음주의에서는 이제 설교 때에서 그 교황의 글을 읽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나치 정권에 한마디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독일 그 정부에서는 탄압하겠죠.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오 12세 교황은 그런 문서를 남기지 않는 대신에 라디오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교황청 관보라고 하겠죠. 관보에 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고 라디오로 메시지를 내고 교황청 관보에 실는 형식을 취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후 질서란 말입니다. 이분의 매년 성탄절 메시지가. 그리고 1941년의 메시지는 참 이상하죠. 성탄절 메시지에는 성탄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과 정의와 평화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그럼 다시 또 1941년은 성령 강림 대축일에 또 라디오 메시지를 내는데 1941년이 무슨 해입니까? 성령 강림 새로운 사태 반포 50년이에요. 그냥 거기다 이름도 못 붙이는 거죠. 성령 강림 대축일 라디오 메시지. 그분이 레오 12세 교황이에요. 그 성탄절 메시지를 어렵게 읽어서 구해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 전쟁 때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주교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셨을까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죠. 주님 사랑이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장완진이 부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 홍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8: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2: 펄!
1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0: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취미의 결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 중 하나는 산책입니다. 많은 작가들도 산책을 사랑했죠. 산책을 하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읽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오릅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천천히 걸으면 빛나는 문장들이 내 것이 되는 순간도 찾아오는데요. 이것처럼 책을 읽다가 또 산책을 하다가 잠시 들러도 좋은 곳이 있죠. 빛나는 지혜를 나누는 우리들의 작은 책방,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윤건의 걷다로 10월 4일 연중제 27주일 2주의 책 시작했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은 9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이창민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 이창민 마르치아노 작가님, 그 작가님의 성소 그리고 사목 이야기 나눴는데요. 뒷번호 5321 쓰시는 분이에요. 일하고 있는 남편 야고보의 식사를 챙겨나가는 길입니다.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현주 엘리사벳님. 이창민 신부님 그리고 신부님 되기 전에 소년 계속 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살레시오 카리스마 를 따르는 살레시오 수도의 신부까지 됐고 지금도 구로삼동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신부님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년들이 같이 놀고 또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또 춤을 연습해서 같이 릴스를 찍고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이 생존이란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제로 생존하기 위한 법? 더 기쁘게 5321 엘리사벳님께도 그 방향이 아마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민 작가님 반갑습니다. 출간 축하드리며 책 보고 싶습니다. 사비나님 8810 쓰시면서 기대해 주셨고요. 이미 생활성서사에서 이 책과 함께 주는 굿즈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고 생활성서 10월호를 펼치셨다는 5981님은 야 이창민 신부님이 웃고 계시네요. 방송 목소리가 참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방송 기준으로 다음 달이고 지금 방송으로 2주의 책 만나는 지금 시점으로는 이번 달이죠. 10월 31일 수원교구청 북토크 행복한 북콘서트에서 뵐 수 있겠네요. 설렘과 기대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갈 수 있으면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예.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강혜숙 라파엘라님 또 1253 쓰시면서 함께 기쁘게 일산에서 즐거운 명절 인사와 보내주셨고요. 그러게요. 추석 연휴 있었던 주일 지나 지금도 연휴인 셈입니다. 개천절이 어제였고 또 내일 대체공휴일도 있고 한글날도 앞두고 있네요. 지금 이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그 밖에 86532750064 제가 알아내지 못한 많은 2주의 책 가족들 참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번 연휴에도 2주의 책과 주일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온 영성서적 소개해 드립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 새로 오십니다. 새로운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오늘 북 셰프와 함께 할게요. 이적이 부릅니다. 같이 걸을까?

0: 그럴 때가 있죠. 익히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 이미 읽은 책에서 또 다른 감동과 영감을 얻을 때, 그럴 때 희열과 감동은 더 깊고 진한데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주님의 기도. 너무 익숙해서, 너무 친숙해서 식상하신가요? 자, 오늘은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그 책을 품고 오신 바오롯달의 새로운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지연 제칠리아 수녀님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 바오롯달 수도회 김민희 대례사 수녀님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수녀님.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성바로달 수도의 대례사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오, 웃음이 낭창낭창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와주시니까 아, 이게 지금 가을인가 봄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끄러우시죠?
1: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0: 어서 오시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1: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요. 네. 저희가 연휴 중에 또 만나는 2주의 책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대체공휴일로.
1: 맞아요.
0: 네, 10월 5일이기도 하고. 추석 연휴를 지냈고요.
1: 네.
0: 수녀님은 연휴 때 계속 그대로 수도원에 계시죠?
1: 네, 예. 저희는 그대로 사도직을 합니다.
0: 예, 예.
1: 네.
0: 예.
1: 그래도 사도직 센터에서 이제 직원분들은 휴일을 보내시지만 저희 사도직을 하는 이제 수도자들은 계속 사도직을 하는데요. 조금 그래서 편하게 사도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0: 직원분들이,
1: 예, 직원분들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사도직을 한다 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있는 사무실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개방형이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 계시면 좀 소곤소곤 얘기하게 되는데 직원분들이 안 계시면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0: 예, 예, 예.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로 치면은 서로를 이렇게 가려주는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예. 저도 전례봉사를 하기 때문에 추석에도 당연히 해설봉사를 했고 그 주일에 오후 7시 미사였어서 그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의 피로감. 예, 연휴인데도 위령미사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또 주일까지 쭉 달려오신 아마도 오늘 주일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1: 그러실 것 같아요.
0: 예, 모든 수도자와 또 사제 지향으로 저도 기도를 하고요. 우리 2주의 책 가족들은 오늘부터 함께해 주시는 성바오롯달 수도회 김민희 대례사 수녀님 위해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

0: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십니까?
1: 가끔 쉬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죠.
0: 아, 가끔 아주 많이. 예, 예.
1: 네. 예. 그렇지만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를 조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토요일과 주일을 쉬고 나서 월요일에 출근하게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연휴 를 다른 사람들이 쉬는 것처럼 쉬면 좋겠지만 근데 그만큼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긴 연휴를 보내. 그렇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1: 네, 그런 의미에서 휴일에 사도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삶을 지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 삶이 뭐 휴일이 막 딱히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런 일상이 그래도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가는 느낌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괜찮구나 이런 것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 지기님은 좀 휴일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디?
0: 육아죠.
1: 아
0: 예. 그렇죠? 아내는 출장이 있고
1: 아, 오.
0: 뭐 그런 걸 따라가면 전담 육아죠.
1: 아 그럼 아, 퇴근이 없으신.
0: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기쁩니다. 예,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 또 그게 일상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지금은 우리가 연중 시기 보내고 있고 또 금방 대림으로 갈 그쵸. 거란 말이에요. 네. 성탄이랑 부활이 기쁜 이유는 연중을 보내기 때문이니까 뭐 축제 같은 그런 연휴들이 힘들지만 기쁜 건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의 기쁨도 있으니까 뭐 그런 피곤이 담긴 그치만 감사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소개해 줄 그 책이 일상과 관련된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바치는
1: 맞아요.
0: 그 기도의 책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했죠.
1: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추는 기도 묵상서인데요.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이세요. 좀 익숙하시죠, 이름.
0: 예, 들어봤죠. 맞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1: 네. 예. 우리말로 번역된 저서로 아파는 나에게 텔레마코스, 아버지 성 요셉 등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어쩌면 접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이탈리아 이제 라퀼라 교구 신부님으로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강의와 피정을 통해서 평신도와 이제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 양성에 헌신하면서 과학과 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과 칼럼을 쓰시고 있고요.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앙을 깊이 다질 수 있도록 곳곳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0: 그러니까 깊이가 있을수록 또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을 맞아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바치는 그 주님의 기도를 책으로 많은 신자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책에 담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라는 책이고요. 다섯 개장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구성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일단 주님의 기도를 한 구절씩 따라서 머무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진 묵상글인데요. 특별하게 이제 그 총 다섯 장 앞뒤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에는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글이 있어서 나 기도를 잘 모르는데 묵상서를 봐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잘 시켜주는 책입니다.
0: 네.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책으로 읽어야 돼?
1: 그렇죠.
0: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치는 기도 아닌가?
1: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예.
1: 주님의 기도와 관련된 책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0: 의외로도 되게 많습니다.
1: 맞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책들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책들은 대부분 신학적 의미나 혹은 성경적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데 이 책은 조금 다르게 기도 한 단어, 한 구절 천천히 머물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계속 바치는 것이 어떨 때는 그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좀 오래 머물러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관계를 또 돌아보고 일상 안에서도 아버지 하느님 얼굴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0: 예.
1: 굉장히 쉽지만 삶과 굉장히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는 실질적인 아주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10월 시작했고 10월이 묵주기도 성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 묵주기도 안에도 사도신경 다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1: 맞아요.
0: 저도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물줄기를 몸에 이렇게 뿌리며 그때 성호 긋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1: 네.
0: 그 우리 아버지라는 게 우리 아버지 마치 한글자처럼 우리 아버지
1: 그렇죠.
0: 이렇게 하는 분이 좀 많지 않나
1: 맞아, 뭐
0: 그런 생각도
1: 맞아요.
0: 하게 돼요.
1: 네, 예.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약간 반성을 하게 됐었는데요.
0: 예, 예.
1: 보통 아버지하고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또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조금 근엄하다거나 혹은 근면 성실하고 혹은 책임감 있고 그런 약간 딱딱한 이미지들이 저는 좀 먼저 떠오르거든요.
0: 오, 수녀님 아버님은 그러셨나 봅니다.
1: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약간 아직도 소년다운 모습이
0: 예,
1: 있으시지만
0: 예, 예.
1: 근데 왜 우리가 책에서나 사회에서 딱 느껴지는 그 이미지들이
0: 그 예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예. 그런 아버지들 모습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그거 딱 아버지 하면은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예.
1: 근데 물론 요즘은 진짜 보니까 우리 지기님도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봐서 그런지 좀
0: 예.
1: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품는 사회 통념 안에서 느낌지는 것들을 봤을 때 어머니보다는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경우보다 어머니를 엄마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까요?
1: 네. 예.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이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 안에서도 소개된 일화에서는 어떤 소년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은 하느님을 생각할 때 관대함과 자기 희생으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떠올린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지 아닌지 신부님한테 약간 고민 상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화가 잠깐 나오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무언가에서 하느님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자신을 복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에피코코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너머 내가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게 사랑받았던 그 경험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네.
0: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1: 그쵸.
0: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람 우리 중심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1: 예, 맞아요.
0: 예, 뭐 엄한 분 뭐 그런 것보다는요.
1: 네, 네. 예.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예. 이 소년에게 할머니가 그 통로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요즘엔 약간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으니까 좋은 거지 뭐.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계속 만나고 싶다 해서 더 들어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좋은지, 왜 만나고 싶은지. 모든 것에 그렇게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멈추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지 혹은 나로 있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 씀씀이 안에 숨은 사랑이 너무 고마운지 혹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이렇게 확장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는 저마다 나약함과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말 하느님 모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삶 안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에피코코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 정말 일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출근이 좀 일러서 자고 있는 아이 이마나 또는 코나 입이나 목이나 몸 이곳저곳에 엄지손가락으로 십자성으로 그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기도를 해줘요.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뭐 그러면 이제 부스스한 거죠. 근데 그게 내려지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고도 여기면서 성호를 긋는 그 순간도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데, 나약함과 약점을 갖고 있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져서 귀한 존재라고 수녀님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실제 이야기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그와 비슷하게 아예 같게 만들어준 존재랄까?
1: 저는 제가 이제 이 사도직 하기 전에 부산에서 소임을 맡았었지만, 부산에서 소임 전에 청년 사목을 했었어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체험을 한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만난 어떤 체험하고 느낀 것들, 기도하면서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말을 했는데, 자매가 그 말을 기억하고 나서 나중에 수연이 하느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혹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 좀 느껴져요.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물론 자매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빛이 돼서 다 가닿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모르게. 그것을 저는 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저 자매에게, 저 청년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를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굉장히 나약하고 그런 걸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나의 고유한 건데, 그것이 또저 사람에게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다 가다지면서 그 사람만의 어떤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포인트가 되게 신비롭게 섭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나도 모르게
1: 네.
0: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제가 아침마다 아이한테 하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기억을 하니까. 그리고 저도 아이한테 울컥하고 막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많은 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이는 기도 없으면 오늘은 왜 없지? 약간 이런 반응도 보인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그래도 생긴다. 예.
1: 맞아요.
0: 연휴에도 일해도.
1: 맞아요. 그쵸?
0: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감사라고 여기면서,
1: 네.
0: 예. 이쯤에서 성가 하나를 듣고 갈까 하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는 굉장히 이 멜로디로 주님의 기도를 많이 바쳤습니다. 에레스뚜라고. 예,
1: 네.
0: 모세다데스의 곡인데,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떼창으로 부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뚜,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외우면서 듣고 부른 후에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에레스투였습니다. 모세다데스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이 기도 음악 들으면서 아마 주님의 기도 바치셨을 듯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이 쓰신 이책 김민희 데레사 수녀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님이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다. 뭐 요렇게도 아까 앞선 수녀님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동시에 서로 형제 자매로 바라보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 혹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자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인데, 곧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가 형제 자매들과도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듯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또 사랑하도록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겠죠. 예, 네. 분명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한다라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수녀님 개인이 아니라 수녀님이 만나는 청년까지.
1: 그쵸?
0: 예, 그렇게 우리가 되는
1: 네.
0: 거죠.
1: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의 그 방송이 아니라 그 너머의 청취자들까지도 가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1: 네.
0: 저는 전례봉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여러 봉사를 하시면서 예비자교리도 하세요.
1: 오.
0: 뭐 그러니까 저한테 문서 작업을 시키죠.
1: 네.
0: 당신 이제 교육을 하면서 뭐 그런 표 같은 거는 제가 좀 도와드리면 좋으니까. 근데 그럴 때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아예 그냥
1: 그쵸.
0: 강의 하나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 이 책을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신자 재교육으로도 좋겠고
1: 네, 맞아요.
0: 활용도가 좋습니다.
1: 네.
0: 예.
1: 전신자가 보아도 되게 좋은 책인데요. 특별히 입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예비 신자분들 혹은 견진교리를 준비하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형제들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비 신자, 이제 예비자 교리를 하고 계신 교사분

0: 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네. 이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물로도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 샵 1053 100원 듭니다. 문자로 성함 주소 붙여서 이 책 읽고 싶으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 책의 일부를 김빈희 대례사 수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투영되어야 하는 장소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춰진 빛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커다란 책임을 동반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빛나고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빛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곧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느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주장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0: 오늘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온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의 일부를 김민희 대리사 수녀님이 읽어주셨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설득력이다. 이런 생각도 됐고 우리는 반사판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네. 얼굴이 좀 개기름이 꼈는데 더 빛나려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구절을 고르신 이유가 있죠.
1: 네. 사실 저는 다른 구절도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이 제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저마다 나약함과 약함을 이제 지닌 유한한 존재지만 그분의 빛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면 좀 내 삶을 돌아보고 혹은 내가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다음 그 빛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주장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 큰 책임을 또 느끼면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조금 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은 좀 귀찮은데 빨리 가서 좀 쉬고 싶다. 사실 저는 어떨 때 그렇거든요. 너무 진짜 내 몸이 천근만근 같을 때 설거지가 보이거나 혹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수행이 보이면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나약함과 약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느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선택한다면 좀 더 저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하고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품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 안에서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0: 네. 설거지가 많죠?
1: 많진 않은데요. 약간
0: 많겠죠. 몇 명이 하는 식사고 그 후에 정리할 것도 많을 텐데.
1: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한 명이 하면 많거든요.
0: 예.
1: 근데 또 공동체 함께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처럼 다 오진 않아요.
0: 근데 함께 다 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 수녀님처럼 해 말어 하는 수녀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1: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 예. 같은 곳을 바라보는다라는 어떤 공동체성과 예, 예. 이런 걸 또 생각하면서 예. 그래도 어떨 때는 아, 저 수연이 정말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더 할 때도 있고
0: 그래요.
1: 예. 혹은 제가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할 때는 그 모습 다른 수연님이 해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0: 예, 예.
1: 힘이 날기도 하고 한켠에는 정말 인간인지라 사실은 왜 나만 하지? 라는 생각도 분명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약간 이런 거죠.
0: 지향점을
1: 네.
0: 잡자.
1: 네, 지향점을 잡자.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0: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집안일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설거지를 하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 뭐 엑셀표 만들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요. 누구는 그냥 설거지만 하고 누구는 분리수거만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공동체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수녀님의 어떤 날고 그대로의 얘기와 그래도 지향점을 얘기해 주시니까 네. 예. 저는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데뷔분이라는 이 팝 가수가 부른 You Light Up My Life. 그러니까 당신이 빛이다. 예, 나의 삶을 올려주는 예, 그 곡을 준비했고요. 덜덜덜덜 떨면서 오셨어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예, 아니에요?
1: 네,
0: 아니군요.
1: 손에 땀이 아직. 아, 예, 원래 예. 땀이 없는 사람인데요.
0: 저희 어떻게 첫 만남이었고 이주의 책 가족들과 첫 만남이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너무 첫인상이 너무 날고 그대로일까 봐 지금 다시 걱정이 되는데요.
0: 예, 예.
1: 네.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아, 여전히 떨리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조금 더 다음 방송 때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정돈되고 좀 더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이거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셨거든요, 여러분. 아, 참 소녀 같은 우리 데레사 소녀님. 이번 달에 축일도 있으신데 예, 아, 미리 네. 축하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오늘 만난 이 책 읽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로 예, 마무리해 주시죠.
1: 네, 청취자분들도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빛을 밝혀주는 존재로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달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0: 예.
1: 저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애석하게도 잘 모릅니다. 다음 달에 만날지 안 만날지. 예, 가을 개편이 또 있어서.
1: 맞아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네.
0: 예. 어쩌면 첫 만남이 마지막.
1: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0: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책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였고요. 김민희 대리사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데뷔 부분이었습니다. You light up my life 들으셨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All the way 이어드렸고 그레고리 포터의 Wind Song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깊게 바친 기분이 드네요. 성 바오로 딸 수도회 김민희 대례사 수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만난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 들으시는 동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성함 주소까지 붙여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곡은 바우터 하멜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In Between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는 이서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아시죠?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참 많이 청취자들의 고민도 해결해주고 나의 말로 살아가는 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만날 책 제목의 힌트예요. 그래요. 다음 주 예고까지 이렇게 드리고 바우터 하멜의 In Between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9: 하느님 감사합니다.
7: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